0: 5,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4,000명이 근무 중이며 최종 목표는 8,500명입니다. 직원 평균 임금은 58,000달러 수준입니다. 인근 현대 LG배터리 합작공장은 지난해 9월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구금되는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완공이 몇 개월 지연됐지만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3 표결로 지난달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를 뒤집고 기존 선거구 편성대로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서 켈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주민투표 문안이 전례 없는 방식이었으며 투표의 진실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고 그라 밝혔습니다. 무효화된 재획정안은 버지니아주에 할당된 연방하원의석 11석 가운데 최대 1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주민투표는 찬성 51.5% 반대 48.5%로 가결됐지만 공화당은 투표용지 문안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공화당과 미국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례 없고 비민주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반년 앞두고 양당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왜 아무도 미국을 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를 넘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공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국가를 용인하면 전 세계 10여 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몇 시간 내 진지한 종전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고 이란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생한 미국 구축함과 이란 간 교전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방어적 대응이었으며 2월 말 시작된 장대한 분노작전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탈리아 주둔 미군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12,6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휴전 기간 모든 군사활동이 중단되고 양국이 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요청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휴전이 길고 치명적인 전쟁을 끝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매일 조금씩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전승절 연휴를 맞아 이틀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후 하루 더 연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휴전 시간을 선포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일방적 휴전 선언을 거부하며 8일까지 공격과 반격을 계속해왔습니다. 중앙일보가 자사에 대한 허위 매각서를 유포한 인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중앙일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허위 내용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졌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다른 채팅방으로도 같은 메시지가 확산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내용이 회사와 일체 관련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려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의 신뢰도는 기사의 신뢰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산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허위 정보 유포가 회사의 대외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차질을 일으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이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6: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5: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6: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5: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6: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4: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3: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4: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3: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4: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3: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4: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8: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7: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8: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7: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9: 미국 국방부가 8일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자료 161건을 공개했습니다. 1966년부터 최근까지 수집된 파일로 아폴로 17호가 1972년 달 표면 상공에서 촬영한 빛나는 물체 3개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군사정찰 중 포착된 미확인 물체 사진과 목격자 증언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내린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그리고 연방수사국이 보관해온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과 협조해 수십 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부문의 분석과 전문 지식 적용을 환영하며 해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미군과의 교전 이후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버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 X에 글을 올려 미국이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전론에 설득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 역량이 전쟁발 당시보다 120%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자가 송곳 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옛 아랍시를 인용하며 사태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7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영해에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미군 구축함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협상을 재개합니다.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후조정은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협상의 핵심은 성과급입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대로라면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되면 30조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일 바티칸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사태와 서방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황청은 루비오 장관을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급으로 환영했고 약 45분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포함한 중동 상황과 쿠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교황은 최근 성경을 인용하며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교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을 건넸습니다. 교황청은 평화 의지를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10: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11: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10: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11: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0: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1: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7: 미국 중앙정보국이 이란의 해상봉쇄 대응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해상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국제 제재를 받으며 경제 압박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정권의 통제력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전쟁 이전의 75% 수준이며 미사일 보유량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지하 저장시설을 복구하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으며 신형 미사일 조립까지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철도로 석유를 밀반출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한 대만으로도 유조선 보험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왔지만 정보당국의 분석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뉴욕 증시가 8일 6주 연속 상승하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0.84% 오른 7,398.93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1.71% 오른 26,247.08에 강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일자리는 10만 5천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5만 5천 명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인텔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힘입어 14%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만 약 250%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48.15천, 952년 집계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1불 29센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5불 42센트에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시점을 7월 말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고유가 우려보다 미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에 주목하며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도체와 우주항공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캘리포니아 경제 전문가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세액 공제 확대가 지역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 애플이 자체 설계 칩 생산을 인텔에 맡기로 초기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사가 1년 이상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 수개월간 공식 계약 내용을 다듬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칩을 생산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는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물밑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여러 차례 만나 인텔과 협력하도록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회동에서 직접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대만 TSMC에서 칩을 생산해왔지만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국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첨단 공정 가용성 때문에 공급 제약이 있었고 다음 분기에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0: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올해 LA 시장 선거와 11월 총선이 캘리포니아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는 진보적 정책 실험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회입니다. 유권자들은 주택 위기와 노숙자 문제 그리고 치안 악화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은 기존 정책의 지속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실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표율과 세대별 참여도가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선택은 미국 다른 주들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블러바드와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에서 SUV 차량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8일 금요일 낮 12시 15분경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주택 외벽을 뚫고 실내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약 20분간의 구조 작업 끝에 빼냈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내부에 있던 주민들은 다행히 사고 당시 차량이 진입한 공간에 없어 부상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거나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주택 일부가 심하게 파손돼 건물 안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에서 차량으로 상점 외벽을 들이받고 침입하는 절도 사건이 연쇄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쯤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상점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차량을 건물 정면에 충돌시켜 입구를 뚫은 뒤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같은 수법의 절도가 이글락 지역 상점에서도 발생하면서 경찰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매싱 그랩 방식은 빠른 시간 안에 고가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조직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인근 지역 상점주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용의 차량과 범인 특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이 같은 차량 돌진 절도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시설과 성모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행위가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번 사안을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왜 신성모독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0: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1: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0: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0: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3번가와 로스모 에비뉴 교차로가 차량 관련 사건으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해 수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구역은 안전을 위해 길이 완전히 차단됐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로 통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윌셔 행콕팍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운 그래머시 플레이스에서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북 그래머시 플레이스 251번지에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신고되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림픽 경찰서도 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맥아더 파크 인근 알바라도 스트리트에서 경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리트 921번지 일대에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차량 관련 사건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경찰 당국이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 상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입니다. 샌페드로 지역 달러트리 매장에서 방아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가페이 스트리트 938번지에 위치한 달러트리 매장에서 한 여성이 진열된 상품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는 신고가 911에 접수됐습니다. 시민이 제보한 매장 내부 영상에는 여러 직원들이 해당 여성에게 즉시 매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하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행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장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늘 중국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정체불명의 세력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나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2: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11: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9: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북한 공식 명칭을 조선으로 바꾸자는 공개 토의론을 시작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현재의 북한이라는 호칭이 적대적 의미를 담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은 헌법상 영토 조항과 대북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14: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12: 얼마 전엔 한조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14: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12: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5: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12: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16: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12: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 일본 정부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공식 의제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안보협력 틀 구축을 한국 측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회담은 오늘 도쿄에서 열리며 양국 정상이 직접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영내 안보 불안을 협력 강화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일본이 한국과 군용물자를 서로 제공하는 등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현재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7: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으로 방위훈련을 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8: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차관급 외무방위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국장급 회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만났을 때 격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19: 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の点を確認しました。
20: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18: 이번에 안보회의 체급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 군사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구상하는 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가 군용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협력틀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밝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훈련을 위한 협정을 맺는 것도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키우면서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말쯤 한국에 건너가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달엔 고이즈미 방위상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먼저 두 나라 사이 신뢰 관계를 쌓는 것에 주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기억과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은 국민 정서를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9: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향 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5: 213-383-3838 213-383-3838
26: H마트 전북 특별자치도 특판전
27: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26: 맛의 본고장 전북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27: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2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2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풍, 이명, 두통, 어지럼증,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각종 기침과 만성불면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를 지나 다음에 나오는 삼국시대의 명리 화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타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중국 책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명리 화타는 조조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옥에서 죽습니다. 뛰어났던 화타의 이술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두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전설에서는 화타가 옥에서 죽기 바로 전에 의술을 담은 책을 옥에서 일하는 간수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 부인이 의술에 통달을 해보았자 결국 화타처럼 옥사하게 될 것 아니냐면서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만렵에서 시작하여 서기 420년까지 존재했던 진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명리 왕숙화 선생님이 맥경 이 저서에는 24가지 종류로 맥을 구분하였는데 전통 중리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때 이미 외국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진나라 시대의 침구 전서에는 침구 갑을경, 제약 방면에서는 세계 첫 약전서로 꼽히는 신수 본초, 안과에서는 은혜정미와 같은 주옥같은 저서들이 있고 그 외에도 외과, 소아과에서도 많은 저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 이학적인 설명을 모두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방대합니다. 이 진나라 이후에는 위진 남북조, 즉 진나라가 갈리면서 생긴 서진, 동진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서기 약 58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40년간을 아주 짧게 통치한 수나라가 있고 그 다음으로 당나라가 생겨납니다. 당나라 때에는 고대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인 양귀비가 있습니다. 양귀비는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풍만한 것이 미인이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뛰어난 외모는 물론 다재다능하여 음악, 무용, 악기에 정통했는데 악기는 삼국시대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에까지 전해지던 당시 중국의 고전 악기 비파였습니다. 서양의 클레오파트라처럼 역사를 바꿀 만한 절세의 미인인 양귀비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탑3, 이름하여 이번 주 탑3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요즘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또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첫 소식부터 주식과 어느 정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일단은 증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4: 네.
3: S&P 500, 나스닥 최근에 사상 최고가 흐름이 이어졌는데 간밤엔 그래도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4: 네, 맞습니다. 간밤에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장중 최고치 기록을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반도체 주 중심으로 좀 다시 하락해서 모두 다 그 주요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 뭐 그렇다고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네. 만약에 장중에 지금 들어온 소식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낙폭이 컸겠죠.
4: 그럴 수 있습니다.
3: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 초반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교수님께 항의, 우리 어제 만났었잖아요. 끝날 예. 것 같다면서요.
5: 그냥 뭐 끝날 건 끝나겠죠. 네, 어제 끝나는지 이슈긴 한데 사실 뭐 미국 전략에 따르면 뭐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끝나는 게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끝내는 게 사실은 뭐 최적의 플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은 하는 것 같다.
3: 이런 그건 트럼프 생각이고.
5: 예,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란이 지금 뭐 지배구조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치적 상황이 녹록한 네.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는 타격, 후계자가 있는 타격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내부에서 갈등이 많으니까 이게 협상 채널 역시 다극화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것도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3: 뭐 그렇죠. 끝나긴 예. 끝나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 네.
3: 이란 전문가분들은 아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4: 네네.
3: 지금까지는 이건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란 전문가분들이 다 맞췄습니다.
4: 네.
3: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
4: 네.
3: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가 정말 어제는 무섭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무서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 쪽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4: 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돈을 더 쓰는 게 이제 부의 효과라고
3: 그렇죠.
4: 하는데요.
3: 네.
4: 그게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3: 그러니까
4: 게
3: 주가가 올라서 내 자산 늘어났는데 돈은 안 쓴다.
4: 맞습니다.
3: 네.
4: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이 이 실물 경제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서 만약에 만 원을 벌었다라고
3: 네.
4: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 1.3% 그러니까 135만 소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 거의 안 가네요, 소비로.
4: 거의 안 갑니다.
3: 네.
4: 예, 한국은행이 이제 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른 분석 결과인데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어떠냐? 여기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3, 4%
3: 네.
4: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만 원 벌면은 300원에서 400원 네. 쓰는 건데 이게 만 원으로 하니까 지금 300원, 4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번다고 하면 꽤 많이 쓴다는
3: 네네.
4: 거고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로 가지 않는다라는 흐름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5: 뭐 아무래도 이게 자산이다 보니까
3: 네.
5: 자산은 자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소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한정적이거든요.
3: 네.
5: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소득이 늘는 만큼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3: 때. 뭐 엄청 늘었다 그래도 지금 뭐 천몇백만 개미라고 하니까.
5: 그다음에 이 계좌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하고 이제 소액 투자자가 많은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해서 30% 오르면 1,30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투자해서 30% 오르면 13만 원이거든요.
3: 제 친구도 어저께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주식 시작했다고. 삼성전자 한 주 샀대요.
5: 예, 그러니까 그리고 30 거의 30만 가량 투자하셨는데 이제 이 부의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많이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올라도 이제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월미 워낙 이게 자기의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워낙 많이 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거 분포로 확실히 봐야 될 거긴 한데 소액 투자자가 많으면 이 효과도 작을 수밖에 없으니 늘어도 사실 이게 뭐 10만 원, 13만 원 되면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비 촉진시킬 정도로 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이게 국내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 국내 자산에 또 전체로 보면 배분이 한 70%가량 부동산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정적인 데다가 소액 투자자가 많기 시작하면은 이 효과가 좀 작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참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에서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투기적인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지표도 그렇고 이 보고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랑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이런 것들을 내수 소비나 증시로 예. 이제 유입을 해서 이제 생산적 금융 이걸 추구하겠다.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잖아요.
3: 예.
4: 그런데 이렇게 증시 부양해놨더니 여기서 본 돈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분석 결과 보면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에는 이 주식의 자본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3: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득을 얻었다. 무주택 네. 자들은 이 이득을 번 거의 70%가 부동산으로 갔다.
4: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주식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다들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3: 예.
4: 근데 그 목적을 좀 들어보면은 집 사기 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3: 네네.
4: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갈아타기, 좀 상급지 가겠다. 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예.
4: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증시 상승률이 계속 집값 상승률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면은
3: 네.
4: 투자해서 무조건 주식이 네. 잘 간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번 돈을 다시 주식이 재투자 소비로 안 가더라도 예, 할
3: 예.
4: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이지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계속 증시가 좀 꾸준히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주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네. 오름폭을 봤을 때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서울 아파트 집값 뭐 강서구 이런 데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전체로는 9.55% 이거 한국부동산 주간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파구는 15.49%, 성동구는 18.99%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 넘는 계속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4: 네, 수익률은 사실 주식이 더 높지만 예. 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레버리지를 쉽게 일으킬 수 있잖아요.
3: 예.
4: 그래서 아마 그 금액으로 따지면 부동산이 또 압도적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많고 예, 대부분 여쭤보면 제 주변에 봐도
3: 네.
4: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3: 예.
4: 두 배 벌어봐야 큰 돈 못 버니까 아직까지는 부동산 아직 불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증시가 체질 개선이 돼야겠죠. 돼야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미국처럼 1년에 두 자릿수만 뭐 꾸준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에서 자산을 옮긴다면은 결국에 잘 가는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다른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5: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예. 투기적인 수요도 있지만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서비스가 한번 엔트리를 못하면 다음 주거 서비스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급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3: 예.
5: 2020년대 초반에 특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뭐 부동산 자산이 크게 자기 자본을 깎아먹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워낙 올랐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천만 원 단위 움직이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 뭐 5천만 원 단위씩 움직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식은 10% 20% 오르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꺼번에 5천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고 그게 1년 2년 잘못 삐끗하면 2억 3억 격차가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게 집이란 것은 계속 상당 기간 동안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나 202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이것이 하루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험들을 분명히 한 분들이 주식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그런 장이 왔을 때도 1억 2억씩 오르는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크게 띄엄띄엄 오른 장이 와도 대처가 되는 물론 투기적인 수요는 당연히 빚을 줄여가지고 줄이고 있긴 한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 나라빚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러면 주가가 올라봤자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 네, 맞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좀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게 되면은 그 ETF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고 이제 증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웰스 이펙트가 지금 미미하지만 점점 이렇게 자본시장 쪽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가계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3: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부동산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구 이런 데들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막 4.5%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식 자금이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5: 뭐 사실 이제 2017년에 한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그때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부동산 하신 분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때 반도체가 좋으면서 주가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였다라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예. 이제 중산층들이 특히나 서울에 아파트들을 많이 살려고 하는데 중산층에 보통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흔히 말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특히나 상가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라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사려는 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미래에 이런 분들 소득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자산만 좀 있으면은 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자본을 넣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미래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를 조금만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 흔히 말하는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 자본이 늘어나면은 네. 주거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들이 사실 좀 우려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주가는 많이 상승했고 이것들이 아마 혜택들이 중산층 이상에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 수요자가 거기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급 모자란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지면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강남 아파트는 너무 올라갔고 지금 워낙 규제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4: 거의 딴 나라 세상이고
5: 딴 나라 세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올랐던 그 한동안 노도광 이런 데 안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서울 근교 경기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그렇게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자산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 아파트 공급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9200번 쓰시는 분이 곧 주식을 처분할 건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내일이죠. 매물 급하게 잡아서 잔금 걱정하다가 그래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져서 부족 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겼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이번 주 탑3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한국 성장률 견인. 증권사에서 요즘에 계속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은 코스피를 높였다기보다는 반도체들을 높이고 있어요.
4: 맞습니다.
3: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4: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보도를 보면은 이 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이 2.1%인데요.
3: 예.
4: 이게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2.7%로 전망했는데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체이스는 3.0%, BNP 파리바는 2.7%, CTN은 2.9%인데요.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0.7에서 0.8%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3: 네.
4: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 한 25개 기관들은 아직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국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점 후반대로 지금 올려잡고 있습니다.
3: 광수 기자님 파트너로 가끔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님께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약간 스포일러 하시려다가 말고
4: 네.
3: 1.9에서 2.7%로 대폭 높여잡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는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월 실적 어떨 걸로 봐야 됩니까?
4: 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2022년, 2024년을 뛰어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건데
3: 네.
4: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을 하면서 이 반도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만 봤을 때 785억 달러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249%,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377% 증가를 했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13%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3: 네.
4: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반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3: 제가 그래서 컴퓨터도 못 바꾸고 휴대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4: 컴퓨터가 진짜 비싸졌습니다.
3: 네, 디램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조립도 직접 하시면서 타격 없습니까?
5: 뭐 안 만듭니다.
3: 비싸져서 안 쓰시는 겁니까?
5: 뭐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노트북은 좀 오래됐는데 안 만듭니다.
3: 여기서 약간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지만은 컴퓨터 공학도 같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치만 잘 나오고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5: 그게 늘 이야기하는 K자형 경제 성장이죠. 흔히 말해 전통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방은행들의 최근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안 좋거든요.
3: 네.
5: 근데 지방은행이 대부분 대출해 주는 것이 이제 전통 산업들, 전통 제조업들인데
3: 네.
5: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그 흔히 말하는 부실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고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금리도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출 못 받고 있는
3: 네.
5: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 중심으로 좀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산업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라든지 혹은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방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섹터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잘했던 예전에 기술 기계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3: 네.
5: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장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올해 뭐 지금 들어보면 그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5%로 봤는데 중간값은 뭐 매년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올라갔는데
3: 그러니까 빅테크만 잘 된다 이런 얘기가
5: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좀 많이 그렇긴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나물의 그 밥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안 돼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은 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첨단산업 전환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실제 체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 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흥풍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데 네. 꺾이게 된다면은 단기 충격 같은 곳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그 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예.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아까 예. 쉬는 시간에도 저희도 그 얘기 나눴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K자적 양극화가 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고 네. 나머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적 개선 추세도 사실 없어요. 실적이 거의 둔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삼천 스닥 간다더니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 올라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성과급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네네. 있고 사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연 가운데 하나 역시 소비가 좀 뒷받침돼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소비 회복하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여는 얼마나 됐습니까?
5: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지급할 때마다 한 43만 원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의 30% 40% 예측한 수준이라서 뭐 유사하게 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 100만 원 지급했는데 43만 원 효과라면 소위 말하는 이게 재정 성수 그런 개념인가요?
5: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한계 소비. 네. 내가 1원을 받았을 때 얼마 소비하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이제 1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됐느냐. 난 다 썼는데. 이게 사실 제 의문이실 텐데. 아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란 게 자기가 이 원래 임금 받는 임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받는 그 소비 쿠폰 같은 게 있는데 원래 받는 임금들의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 얘기하면은 57만 원은 저축을 하고 혹은 빚감대 쓰고 혹은 이게 그 매출 자체는 한 43만 원 정도 네. 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 나와서 뭐 성과가 괜찮았다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이게 돈 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5: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받는 소득이 있고 내가 그거에 추가적으로 얼마 받았는데 그 보통 그 남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갖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진 않다. 43% 나온 거는 뭐 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그냥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계속 나오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착시가 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네. 거기다가 물가는 최근 들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더더욱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까?
4: 네, 이렇게 GDP 성장률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 물가도 높고 집값도 좀 상승세인데 금리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최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다. 네. 유 부총재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나타났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유 부총재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성장률이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은 괜찮을 것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진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이 한국 경제가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좀 우려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것도 걸리긴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은 그때 이제 관련해서 시그널을 네. 시장의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마지막에 그 단서를 붙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네. 성장률에 착시가 있고 물가도 착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도 돼요?
5: 이게 뭐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지만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고
6: 그러니까
5: 부동산도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데 부동산도 이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고금 금리가 좀 아직 아주 낮진 않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뭐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과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반대쪽 사이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평균의 일종의 착시라고도 하는데 평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 좋은 쪽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재정정책을 하고 뭐 평균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랑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나라 빚 팩트체크.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4: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된 건데요.
6: 예.
4: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 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실 뿐이다 라는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근데 그 기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쉽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던 점,
6: 네.
4: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회 보고서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실 뿐이다라고 보도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이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6: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SNS 나 잘 모르겠습니다. SNS는 별로 도움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4: 네, 이제 핵심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순 부채 비율 전망치가 10.3%로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6: 예.
4: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총 부채 비율도 양호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 부채 비율은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GDP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총 부채 비율 GDP는 GDP 대비해서 54.4%인데 이게 G20 평균 11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6: 네.
4: 그리고 이전에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된 수준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6: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뭐 긴축 얘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은 이거 봐.

0: 하고 인구 감소란 엮이면서 이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추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00%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깔려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빨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0: 이거를 그래서 재정을 생산적으로 써서 미래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네. 이게 괜찮긴 한데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미래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늘린다라는 그런 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문제의 본질은 미래 세금 낼 사람 별로 없고 네. 돈을 많이 타갈 사람 돈을 타갈 사람도 굉장히 많다.
1: 그래서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0: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연금 지금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많이 늘려 요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꾸 좀 늦춰질 것 같긴 한데 한 3, 40년 후면은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로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성장률 유지하게끔 정부 정책을 하지만 네.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인구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비교 대상이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미국들은 이제 요새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나라가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IMF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외환보유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거고 국가부채가 좀 늘어나 걱정을 하는 것에 근간이 좀 깔려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통화수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재정이 좀 부실하더라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 통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통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 너무 쌓이는 것이
1: 우려스럽죠.
0: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맞는데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이게 같은 성산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 대상 자체를 잘못 골랐다라는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은 부채 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부채 위기가 아닌 거는 뭐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당연히 뭐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위기 수준으로 갈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한 내용이 그 고령화 문제가 계속 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계속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을 뭐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 소비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돌리느냐 이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 쓴 것이 미래의 세금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이슈다.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젊은 이광수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 재정 정책 괜찮습니까?
2: 네, 저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분자가 이제 부채 규모고 분모가 GDP잖아요. 네. 그래서 GDP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재정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모 늘리면 되잖아. 돈 많이 벌 GDP를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면은 부채를 좀 써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적극 재정을 통해서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감당이 되는 수준일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도 있는 거고 뭐 학계나 이제 경제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생산적인 논의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 딱히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0: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젊은 층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고령화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장 연구하는 하신 분들이 PPT에서 가장 처음을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은 이게 제도로 바꾸지 않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달라붙어 있다고
0: 예.
1: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산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근데 또 어려운데 안 도와줄 거냐, 그거를 올려서 GDP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어렵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탑3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우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우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6: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청와대 역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우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8: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7: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 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9: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할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7: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에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르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5: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0: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10: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5: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2: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3: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12: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4: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12: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상 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5: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16: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5: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7: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15: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종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5: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세트 메뉴보다 단품을 주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8: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18: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고용 증가폭 18만 5천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만 5천 명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 소비 여력 하락과 함께 해고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2: 오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전으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지렛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0: 북미 관계가 멈추어선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1: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20: 동시에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도 숨기지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한국이 경제적으로 져야 할 비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20: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대북 외교의 우회로로 삼을 전망입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접촉 방식에 대해 직접 조언을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연락을 주선하거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전략적 몸값을 높였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란전이라는 악재 속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카드이자 동맹을 압박할 지렛대인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핵 국면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23: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22: 얼마 전엔 한조 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24: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22: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5: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22: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0: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22: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여야는 내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3: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1: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4: 개헌을 이렇게 필복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0: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 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언론 특보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저 이런 사람이에요.
4: 아, 대단하십니다.
3: 성의가 없는데 영혼이 없어요.
4: 아니 핑크 배경을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요.
3: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갈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한덕수 8년 감형된 징역 15년입니다.
3: 아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4: 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그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고요.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부는 이제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반면에 2심은 바로 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즉 이거를 부작위 혐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점도 있고요. 결국은 좀 2심 재판부가 보기에 1심 형량이 좀 과하다고 보고 2심이 형량을 좀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심 당시에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특검 구형량보다 좀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것이 조금 과하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이 특검 구형량 수준으로 형을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4: 네. 그 이제 재판부가 역대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이제 1972년부터 이제 80년까지 한 전 총리가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런 사실을 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3: 네.
4: 재판부가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 조치와 이 내란 상황을 경험해 봐서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이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이제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태도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꾸짖기도 했습니다.
3: 근데 1심보다 감형을 하면서 2심 재판부에서는 50여 년간 공직에 헌신했기 때문에 좀 감형을 한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4: 네,
3: 유 기자님.
4: 맞습니다.
3: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영위했으면 이런 내란에 가담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 가중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4: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훨씬 좀 동의를 합니다.
3: 이런 선고에 대해서 한 총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4: 네. 한 전 총리 측이 이제 선고 직후에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상고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고
3: 네. 네,
4: 특검팀도 이제 1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제 판결문 분석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3: 네. 어쨌든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39년 만에 국회 개헌 무산입니다.
3: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성립됐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4: 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 불참을 당론 결혼으로 정하면서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39년 만인데 이 현행 헌법이 이제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제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39년 만에 개헌 시도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3: 네. 이번에 개헌 사항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른다, 부마항쟁 정신을 실른다, 뭐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보다 더 엄격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이런 조항들이잖아요. 왜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어요?
4: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권력 구조 개편인데 네. 이 내용이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이 부마항쟁의 정신을 이제 명시를 하고 특히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내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또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상으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그런 좀 무쟁점 개헌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번 개헌안이 이제 지방 선거용 졸속 이벤트다 이러면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개헌 논의 자체 아예 불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이제 먼저 이재명이 이제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에 불참하는 이유가 이 개헌안의 이제 내용과는 좀 크게 관련은 없어 보여가지고 사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 이제 개헌안에 이 내란 방지 조항이 좀 포함된 만큼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단절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참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헌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한다 뭐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4: 전혀 없습니다.
3: 근데 왜 불가 선언을 왜 하라고 해요?
4: 그래서 조금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그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이제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표결에 불참해서 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이제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도 좀 입장을 냈는데 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개헌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을 하려면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우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개헌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개헌은 이 무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이 다시 추진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 출마 철회입니다.
3: 네, 결국 출마를 철회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그 정 전 실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 예,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의종군하겠다. 예,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원래 윤리위원회와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정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정 전 실장이 이에 앞서서 이제 출마를 철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 전 실장을 지금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할 것이라는 좀 예상이 나오니까 네. 그냥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3: 무소속 출마도 예정된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4: 네.
3: 정 전 실장과 사돈지간이죠.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 점심에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1시간 넘게 만나면서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어제 점심때 만난 사실을 밝히면서 정 전 실장에게 당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당에서는 이 정 전 실장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정 전 실장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정 전 실장을 공천을 하면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공천, 요 공세에 휘말려서 따라서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히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3: 정 전 실장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4: 네, 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입장이 좀 이어졌는데 이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큰 어른다운 말씀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또 이제 앞서 정 전 실장이 공천에 가장 크게 반발을 했었던 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SNS를 통해서 이 정 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을 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산 북갑에서는 서병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위해서 탈당하고 뭐 한동훈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이 원래 이제 부산 북갑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계를 냈고요. 네. 이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북갑에 출마한 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서 전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만 5선을 지냈고 2014년에 부산시장도 지냈었거든요. 정말 이제 부산 지역의 거물급 인사인데 서 전 의원은 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간 정들었던 당이었지만 한 후보를 돕기로 한 이상 깨끗하게 탈당을 하고 돕는 게 순리라고 이제 이유를 좀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 명예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3: 네. 근데 한동훈 후보 측이 정영근 전 의원을 캠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한 후보가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정 전 의원의 이력을 놓고 설마 그 정영근이냐 이렇게 이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정영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고문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 전 의원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제 안기부에서 1차장까지 지냈고요. 또 각종 이제 시국 사건에서 고문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이에 박상혁 의원이 이제 정 전 의원을 두고 윤석열의 하수 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3: 이런 지적을 받고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은 게 있나요?
4: 저 아직까지는
3: 그렇죠.
4: 네, 못 봤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 후보가 어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4: 네, 맞습니다. 그 김 예비 후보가 그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 이런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네 번째 뉴스는 다시 시작된 이란 대결입니다.
3: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 충돌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현지 시간 7일 밤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 게슘섬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제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메르흐 통신은 이날 오후 10시쯤 현지에서 폭음이 관측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예, 미잔 통신은 이란군과 적대 세력 간 교전 과정에서 이 게슘섬에 바흐만 부두가 공격된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게슘섬은 이 전 세계 이 원유가 오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아주 이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네. 또 이제 이란 국영 방송은 이제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군 세력이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고 이제 방금 나온 한 줄 속보를 보면은 네. 미국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군 시설을 타격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혼란스럽네요.
4: 맞습니다.
3: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설이 기자님 여러 가지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진짜 바우님께서 멀리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일본에서 이렇게 청취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요, 코스피 종가가 7,500에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새 기록에 도달하고 있어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앞으로도 유효한 말일까요?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위원으로 증시 밸류업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5: 네.
3: 저 위로 좀 해주세요.
5: 왜요?
3: 코스피는 7,500에 육박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5: 아, 요즘 사실 그래서 네. 코스피가 뭐 6,000이다, 7,000이다 얘기하는데 한참 5,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는 온 국민이 만나면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불편한 주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5: 그래서 이제 주식, 이제 관련된 주식이나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지만,
3: 네.
5: 또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네. 주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또 포모 현상 같은 것들도 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 같은 네.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나 반도체주나 뭐 이런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시장 소외주, 잡주 네. 이런 거 갖고 있고 유튜브에 샤롬님이 코스피 네. 얘기하지 말아요. 열받아요. 내 주식은 엉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5: 네.
3: 최근에 주가 상승하는 뭐 숫자보다 주가 하락하는 네. 숫자가 3배가 좀 넘더라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네. 보니까. 그래서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계시는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5: 네.
3: 어제요. 7,490으로 마감했어요. 의원님 네. 네. 어떠세요? 증시에
5: 저는
3: 진심이셨잖아요.
5: 저는 뭐 진심이고 지금도
3: 네.
5: 그리고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신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다라는 말을 사실 아마 제가 처음 만들었을 것 같아요.
3: 네.
5: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저는 사실 지수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딱 달성했을 때는 정말 뭐 신기하고 뭐 기쁘고 나름의 감흥을 가지고 있었는데,
3: 네.
5: 그 이후에 뭐 6,000, 7,000, 뭐 앞으로 8,00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는 특별히 이렇게 감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수 상승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까
3: 네.
5: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집중된 성장이 아니라 이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거냐 하는 게 이제 정책에 부여된 과제이고 이제 새로운 숙제가 돼서요.
3: 네.
5: 그 문제에 지금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3: 아, 근데 좀 깨알 관심인데
5: 네.
3: 의원님들 뭐 직무상 이해충돌이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에 네. 좀 제한이 많긴 하지만 의원님도 네. 좀 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많이 버셨어요?
5: 저는 그 계엄 전 달인 재작년 12월부터 ETF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3: 네.
5: 그래서 뭐 ETF 자체는 이제 그 성장에 또 수혜를 입기는 했는데
3: 네.
5: 뭐 그렇게 엄청난 주식 부자는 아니어서요. 뭐 나름 그 이렇게 그 성장의 기쁨을 같이 뭐 누리기는 했지만
3: 네.
5: 네, 그 주식 투자자의 정체성보다는 이 주식 정책을 이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경제 효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3: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코스피 지수가 네. 한 5천 초반대로 좀 떨어졌었잖아요.
5: 네.
3: 근데 다시 이제 상승을 했어요. 확실히 네. 국내 증시의 체력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5: 뭐 사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이죠.
3: 네.
5: 예전에는 이제 약간 돛단배처럼 흔들리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7조 원을 순매도 했거든요.
3: 맞아요.
5: 근데 국내 개인이 이걸 다 받아내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 네.
5: 예전 같으면은 뭐 좀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고 상황이죠. 이제 국내 개인들이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 유입이 이제 계속 된다는 얘기고요.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제 상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나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인데
6: 네.
5: 사실 이제 이 일시적인 중동 전쟁과 관련된 상황과는 또 별도의 분리된 AI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 네.
5: 그래서 또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좀 탄탄하게 그런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증시하고는 어느 때와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3: 전 그동안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이소영 의원님하고 인터뷰할 거 생각을 하면서 이소영 의원님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내일이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했거든요.
5: 네네.
3: 이렇게 상담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5: 아, 제가 특정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3: 반도체주 그러면 들어갈까요?
5: 반도체주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과열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냐 이게 지금 너무 과열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6: 네.
5: 저는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6: 네.
5: 이게 작년 초까지 2000대 중반 뭐 이렇게 18년 동안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1년 만에 3배가 된 거잖아요.
6: 그러니까요.
5: 근데 우리가 이제 옆 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사실 이제 뭐 아베 노믹스니 여러 이제 시장 개혁이랑 뭐 엔저 현상과 함께 5배가 됐는데
6: 네.
5: 그거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 만에 3배가 된 거니까 사실 속도가 매우 빠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6: 네.
5: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고평가고 버블이냐?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실적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이 반도체 중심 기업들의 실적과 이익 전망이 있고 그거를 그 기업들의 주가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게 실적과 이익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냐, 더 훨씬 더 뭐 상승률이 높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6: 네.
5: 그래서 지금이 뭐 매우 고평가돼 있다거나 고점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6: 네.
5: 근데 다만 어쨌든 속도가 이렇게 빠른 상황에서는 좀 우리 이제 냉정한 네. 이성적인 판단을 확실히 좀 부여잡아야 되는 시점이긴 한 거죠.
6: 네.
5: 지금까지 7,500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속도로 계속 뭐 갈 거냐라고 예상한다면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찾는 게 네.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B2 막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거나 뭐 아 나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두 배 세 배 레버리지에 올라타겠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5천 넘어서서부터는 계속 나름 이제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6: 네.
5: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 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과열 경고 나오고 증시의 변동성도 좀 상당하다. 신용 대출이 네. 폭증하고 B2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려요. 대응책이 좀 있나요?
5: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6: 네.
5: 이제 작년에 개설된 주식 계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주식 초보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6: 그러겠네요.
5: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런 레버리지, B2 이런 것들에 좀 냉정한 판단보다는 좀 이제 성급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쉽다는 얘기고요.
6: 네.
5: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나 또 전문가들이나 또 저같이 정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런 그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6: 네.
5: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주도주 중심보다는 이제는 진짜 저평가돼 있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제대로 평가받게 할 거냐,
6: 네.
5: 이걸 정상화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준비하시는 정책 있어요?
5: 네. 제가 다음 과제로 다음 과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과제죠.
6: 네.
5: 예, 지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요.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법안인데
6: 네.
5: 법안은 1년 전에 이미 발의를 한 상태인데 작년에 이제 통과되지 못해서 올해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법입니다.
6: 네.
5: 그래서 이제
3: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네.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장점이?
5: 그게 이제 그 지금 뭐 7,500이 됐는데도 아직도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못 미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저 PBR 주식, PBR이 네. 낮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이 아직도 널려 있거든요.
6: 네.
5: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그 회사가 돈도 많고 뭐 이익도 괜찮은데 주식이 낮냐? 이거는 대주주들이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돈은 뭐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이걸 주주환원도 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비영업 자산을 잔뜩 쌓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6: 네.
5: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낮은 주가가 더 이상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게 그 이제 주가를 누르는 그런 유인을 없애는 그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고요.
6: 네.
5: 지금은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를 조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비상장 주식하고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하면 더 이상 주가를 누르는 게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제거하게 된다는
6: 네.
5: 어떤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3: 지금 상임위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본회의로 가 있나요?
5: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고요.
6: 네.
5: 대통령께서도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네. 직접 방송에서도 언급하시고 또 X에 글도 쓰신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도 제 법안을 참고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 네.
5: 아마 올해 7월에 발표되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정부안,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의 버전이죠. 제 법안이 있고 정부안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3: 종합 심사하겠네요, 그럼.
5: 네,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의원님.
5: 네.
3: 그 법안 통과되면 코스피 네. 1만 갑니까?
5: 저는 이제 지수로는 공약을 하지 않기로
3: 마음먹었기
5: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는 주식들의 정상화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게 되면 1만이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5: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죠.
6: 네.
5: 반도체 자체도 그렇지만 반도체 외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제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업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나 주주 환원의 뭐 증가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가 높아진다고 하면 코스피 전반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의원님 주식시장 네. 호황돼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걸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부동산으로 네. 가는 거 아니야? 머니무브 결국에는 네. 부동산 가격, 집값 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5: 저는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6: 네.
5: 언론 기사들이 이제 그런 제목을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왜곡이고 오해인 것 같아요.
3: 오해다.

0: 2025년부터 코스피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죠. 작년부터 코스피에 우리 가계 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24년까지의 그 이제 분석한 기간의 평균 자본이득, 가계의 자본이득보다 작년 한 해의 자본이득이 22배가 증가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분석의 기초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 네.
0: 그럼 24년까지는 뭐 코스피로 돈 번 분이 뭐 얼마나 있나요? 다 쥐꼬리만큼 사실
1: 맞아요.
0: 이제 적금이익이 있었던 건데
1: 네.
0: 그게 소비를 얼마나 늘렸냐라고 하는 분석이 의미가 없고 작년에 그 자본이득이 22배 늘었는데 그 22배 늘어난 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분석하는 데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상식, 저는 거의 뭐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올랐을 때 그 돈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주식이 올랐을 때의 그 이익은 소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 분석이 아직 나오기가 이제 문을 연 코끼리 코 정도를
1: 네.
0: 본 이제 상황이지만
1: 네.
0: 선진국에서는 증명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자산들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네.
0: 작년부터 코스피에 대한 기대와 어떤 이런 참여가 늘어났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동하기 쉬운 예금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일단 머니무브가 주식으로 되는 거고요.
1: 네.
0: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이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되는 데에는 일단 그 자산의 이동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제 인식 개선이 되는 데에도
1: 네.
0: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십 년간 불패였지만
1: 그렇죠.
0: 주식은 18년 동안 박스 피었는데 고작 1년 오른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게 장기적인 상승일지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1: 네.
0: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평가하는 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0: 네.
1: 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0: 네.
1: 그 오빠 로고송과 관련해서 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각
0: 네.
1: 지금 후보자들이 오빠와
0: 네.
1: 관련된 로고송을
0: 네.
1: 지금 안 쓰려고 그런다. 정청래
0: 네.
1: 대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0: 네, 네.
1: 의원님 지역구도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나요?
0: 저희는 뭐 아직 로고송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1: 네. 쓰실 거예요? 의원님?
0: 안 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명백한 실수죠. 그래서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사과를 했고
1: 네.
0: 이제 선거 때는 정말 이제 작은 실수나 작은 오해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남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그 신뢰를 잃는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0: 네.
1: 당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방선거 네. 이후에 시기 내용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 의원님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0: 저는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 사실이 아니에요?
0: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 한번 거친 적이 없어요.
1: 네.
0: 그냥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뭐 의총이 뭐 여러 번 열린다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아직 당내에서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이거를 지선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그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말로 저는 이거는 토론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게 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0: 네.
1: 그렇다라고 하면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0: 네.
1: 정무수석이
0: 네.
1: 이거는 대통령의 말씀이다.
0: 네.
1: 시기와 절차를 다시 논의해라. 이러한 네. 반응이 나왔을까요?
0: 발의가 됐고
1: 네.
0: 논란이 됐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1: 네.
0: 물론 뭐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그 이제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안에서 특검법이

0: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특검 추진이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러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1: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네. 가지고 의원분들이 토론을 합니다. 이소영 네. 의원 손 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아주 깊게 들여다본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예를 들면 공소시효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뭐 어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겁니다.
1: 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현재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 좁혀졌다. 막 이런 네.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0: 저는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이거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거고요.
1: 네.
0: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 네.
0: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0: 저도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시기만 단순히 뭐 선거 의식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이후에 실제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0: 네.
1: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 의정활동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활동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4: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휴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5: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in the last hour, but perhaps that will come.
5: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7: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5: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3: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고요?
5: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탱크가 빈 상태에 시스타 3호와 세부다호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20조 원어치 이상의 이란산 석유가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4: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5: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격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 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종전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대미 투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당국이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9: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8: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9: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8: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서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4: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1: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倍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10: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000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4: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우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우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14: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13: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4: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고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한국이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를 언급하며 한국이 인권과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4: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1: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5: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11: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11: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한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훼손, 조롱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7: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공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18: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9: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17: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즉위 1주년을 맞은 교황 레오 14세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비판하며 정부 책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8일 이탈리아 폼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원한과 동족 간 증오를 가라앉히고 통치 책임을 지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스가 매일 보여주는 죽음의 이미지에 체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가 인간 생명 존중보다 무기 거래를 더 선호하는 경제에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 물가 상승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선 단체들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취약계층 급식소는 쌀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동물보호소는 사료값을 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근 운영난이 심각해져 구청에 정부 양곡 150호대를 신청했습니다. 고물가 추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민간 후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3: 뭐 전쟁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후원자님들도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아무래도
2: 30년 넘게 끼니를 대접해왔지만 이대로면 일주일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올 초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꽉차 있던 쌀 창고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대부분 드러날 정도로 허전합니다.
2: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에 이곳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5: 10kg대 급자잖아요. 수급자. 근데 한 달에 120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껴야죠.
2: 소액 후원에 의지하는 동물보호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정기 후원을 끊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새로 후원 공지를 올려도 반응이 예전만 못합니다.
6: 사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음 달부터 사료 후원하는 걸좀 줄여야 될것 같다고.
2: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자선 단체들은 나눔의 손길이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씨름에 빠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의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8: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7: 연임 후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 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9: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7: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10: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7: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이 세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화난 거 있어요?
4: 왜요?
3: 댓글에 막 표정 풀고 좀 즐겁게 하라고.
4: 아, 제가요?
3: 네.
4: 아, 어제 야구팀이 저.
3: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 아. 지지율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4: 아, 지지율이야 뭐.
3: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4: 예, 그렇죠. 아, 예. 아직 모르는 거니까.
3: 그건. 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3: 아유,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에?
5: 사실은 저희가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해피합니다.
3: 아, 그러세요?
5: 네. 뭐 지금
3: 아쉬움 없어요?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5: 아니 그래도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아, 언제 압수수색 당하지? 언제 계좌 털리지? 이런 걱정하고 살았는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3: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6: 네, 안녕하세요.
3: 좋은 일. 뭐 아이 때문에 지방 다니신다고.
6: 아, 예, 뭐 애가 운동을 하고 있어갖고 네. 주말에 이제 시합하면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죠.
3: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저기 아까 이소영 의원하고 주가 뭐 7천 시대, 8천 시대, 만 포인트 시대 얘기했는데 김한 기자님 네. 주식합니까?
6: 안 합니다.
3: 예. 네. 김지호 대변인님.
5: 어, 저는 사실은 네. 그 22년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될 줄 알고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샀었어요.
3: 왕창이요?
5: 네, 왕창 샀었는데
3: 다르게 보여요 지금.
5: 아, 그리고 이제 까먹고 있다가
3: 까먹었어. 그때 심지어
5: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너무 해피하죠.
3: 아, 진짜 너무 해피해요?
5: 예, 네.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 자산의 한 85%는 그냥.
6: 그때면 막 5만 전자 이럴 때였을 것 같은데.
5: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3: 네. 지금도 안 팔았어요?
5: 예.
3: 한 주도?
5: 예.
3: 지금 진정한 승리자네.
6: 25만 전자인데.
3: 경선에 떨어져도 행복한 김지호
5: 그리고
3: 대변인.
5: 또 요새는 배당도 잘 나오더라고요.
3: 아유 부러워라. 배 아파요.
6: 네.
3: 윤희석 대변인님은 주식하세요?
7: 배우자가 합니다.
3: 아, 그 재미 좀.
7: 전 몰라요.
3: 부럽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6: 손해는 안 났다.
3: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으로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진석 불출마, 윤호개인 공천 오명 벗나. 불출마했어요.
6: 네.
3: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공천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좀 있었는데
3: 네.
6: 당에서의 판단은 근데 이제 선택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모양새로 불출마를 시켜야 되는가.
3: 네.
6: 만약에 이제 공천을 주게 되면 뭐 중도를 넘어서 뭐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까지도 이거 아직도 내란 세력이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기본적으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컷오프인데 컷오프를 해버리면 또 강성 지지층의 그 염려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정치력이 있는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문제를 잘 풀어냈다 뭐 이런 평가들이 그래.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사돈인데 그래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7: 사돈이니까 설득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3: 그랬을까요?
7: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3: 오.
7: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은 네. 사돈이 공관위원장이니까 공천 받을 거다 이렇게
3: 사돈 공천
7: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3: 네.
7: 근데 아무리 당이 지금 혼란스러워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3: 오.
7: 그래서 저도 정진석 좀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회복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겠다는 거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봤었고 이 상황에서 당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충남에서 도지사라고 있는 분이 탈당까지 불사한다
3: 맞아요.
7: 하면서 출마 반대하면 명분을 잃는 거잖아요.
3: 네.
7: 그러면 출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포기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 예. 김주 대변인, 아까워요?
5: 우리 또 국민의힘이 또 정상적인 정무 판단을 하면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 여유 있어 보여요.
5: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공관위원장이었으면 어쩌면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윤 어게인 공천에 사돈 공천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하이브리드로 공천을 해버리면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뭔가 좀 화답하는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 김재호 대변인님의 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은 삼성전자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지지율의 힘입니까?
8: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5: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엄혹한 검찰 정권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3: 네. 김한 기자님, 네. 그러면은 좀 국민의힘 전화위복 이런 계기가 좀 될까요?
6: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시작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나가면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나간다고 다른 선거를 이기냐. 그러면 이거라도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이기적인 판단들에 근거한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가 이런 시사방송에서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뭐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좀 지리멸렬했는데 그 과정을 좀 딛었다 뭐 이런 평가들 오늘 아침 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실질적으로 뭐 출마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겨서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금 박빙 지역 있잖아요. 부산, 대구 뭐 이런 지역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7: 정진석 실장이 네. 나갔을 경우에
3: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에
7: 선거에 어느 정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한 것은 선거 이후죠. 그러니까 당이 명분을 계속 잃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3: 나가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7: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데 그것과 네. 당에서 공천한 거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저희 당의 입장과 비슷한 행동을 할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그렇게 네. 되면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윤어게인 공천이라든지 이러한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불출마 결정은 정말로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그런데 뭐 아직 국민의힘에는 이용, 이진수, 추경호 후보가 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색깔은 바랬긴 하지만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그런 오명은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보입니다.
3: 김재호 대변인님 말씀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좀 듭니다. 그 경선으로 가게 될까요? 여기는 그러면? 국민의힘?
7: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있어요? 누구? 출마를 쓰는 워낙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7: 꽤 많은 분들이 공천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분이 네. 윤용근이라는 분인데 변호사를 알고 있는 그분이 성남에서 위원장 하시다가 네. 이정현 공관위원 계실 때 위원장 계실 때 공관위원을 하셨더라고요. 이정현 위원장 이렇게 브리핑할 때 뭐 옆에 서 계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공주에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도 그 부분이 좀 뭔가 뜻이 굉장히 커서
3: 이전에 뭐 그분을 뭐 단수 공천 준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비싹된 것 같아요 한 번.
7: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5: 이게 제가 이제 성남에서 활동해서 아는데 네. 윤용근 변호사가 중원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2년 하다가
3: 아 그래요?
5: 그냥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성남시 선거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지금 난리 났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윤용근 변호사가 뭔가 좀 지도부와 소통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버리고 갔을까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아이템을 뭐 부산 북구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소식 대전 벌어집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개소식에 당연히 가시죠?
7: 예, 갑니다. 저는 뭐 매주 일요일 가니까요.
3: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개소식에 오겠다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건 뭐 올바른 메시지라고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7: 네, 저는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8: 아니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안 오냐?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 좀 원론적으로 얘기했더라도 와야지, 힘 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7: 그래서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 아 죄송해요. 제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갈까요?
7: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갈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지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이게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8: 맞아요.
7: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봤자 그분들 투표권이 없어요.
8: 네.
7: 예,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좀 그래도 알아볼 만한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지역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분이 많이 오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서병수 전 의원의 명예선대위원장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선대위원장도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로 임명을 했거든요.
8: 네.
7: 그런 부분을 통한 개소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8: 네.
7: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아요.
8: 네. 네. 김환 기자님, 네. 기자 입장에서는 이 그날이 개소식 데이잖아요.
6: 네.
8: 어떤 관점 포인트를 갖고 좀 보시겠습니까?
6: 뭐 한동훈 대표가 혼동으로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고 그 비례에서 국민의힘도 총력을 기울이 다 하겠죠.
8: 그럴까요?
6: 네,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온 기자들의 해석도 달라요.
8: 그러니까 달라요?
6: 분위기가 전혀 안 뜬다라는 뭐 입장도 있고
8: 한동훈
6: 중앙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아니다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그게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도 지금 결과가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뭔가 실물로는 잘 만져지지 않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요일이 어쨌든 근데 지금 MBC나 SBS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를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8: 그렇죠.
6: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일요일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날 굉장히 취재 열기 뜨거울 것 같습니다.
8: 아니 그러면은 어디에 더 많은 인파와 좀 거물급의 인사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
6: 기자들이 보는 1차적인 포인트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어디로 모이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8: 그래야 뭐 박민식 후보한테 가겠죠.
6: 아니, 그러면 사실 올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8: 네.
6: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도부나 이런 쪽은 당연히 다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건데 보수 쪽에 이른바 이제 명망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을 왜 우호적이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 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올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 언론이 갖는 관심 중에 하나 이제 위두훈이가 얼마나 움직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8: 네.
6: 그 사무실도 열었었고 뭐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엔 한동훈의 조직인데, 뭐 이런 것들을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신경을 쓰겠죠. 왜냐 한동훈 후보 야외에서 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버리면 사실 거기에 볼륨이 더 가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이 어떻게 잡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8: 한겨레에서도 취재 기자 당연합니까?
6: 네, 당연히 가죠. 여기를 안 가면
8: 저는요 되게 네. 궁금한 게 그 개수식에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꼭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왔을까? 박민식 캠프나 또 한동훈 캠프나 왜 안 왔을까? 그분들 명단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7: 이 상황에서는 안 오는 분이 발생할 때 그냥 양쪽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민식 후보한테 훨씬 더 상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부산시장 후보 박형주 후보가 과연 어느 사무실로 올 거냐. 물론
8: 간다고 하던데요, 박민식 후보.
7: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무소속 후보하고 연대하는 게 안 돼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없을 테지만
8: 맞아.
7: 박민식 후보 사무실을 올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분, 뭐 그쪽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관측 포인트가 되겠죠.
6: 근데 저 뭐 기자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어쨌든 소속이 있으면 박민식 후보 쪽으로 갈 건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내세워야 되는 건 인파예요. 인파가
8: 많이
6: 예, 올 거냐 이 부분인데 그날 이제 하종 후보도 개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후보가 다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현장에서 아 이게 별로 강도가 센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 날 경우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타격을 받을 거고 박민식 후보 같은
8: 예상보다 경우 인파
6: 예,
8: 적어
6: 예, 뭐 이런 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날 처음 내려가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을 거예요. 부산을 워낙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8: 네, 김주호 대변인님 대변인께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5: 이게 무슨 어떤 새머리를 하는 대선이 아니잖아요.
8: 네.
5: 그래서 아마도 뭐 외부 인력이나 외부 기자들이 많이 가서 뭐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해서 누가 더 세가 세더라, 어떤 유력 인사가 왔더라, 이게 지역 선거에서는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개소식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 소개도 못 받고 잘 착석도 못 하고 막 오히려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역효과도 효과가 나거든. 저희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네.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개항에 갔을 때 개소식을 했을 때 못 오겠어요.
8: 못 오겠어요?
5: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팬클럽이나 이런 데도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다른 날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 그 지지자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눈도장 찍으려고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밀려나고 제가 사실은 그때 상황실장인데 네. 한번 개소식하고 한 일주일 동안 네. 점심 저녁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일주일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선거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 그냥 요란하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지역에 있는 명망가를 후보가 얼마나 잘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사드리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막 너무 이렇게 겉으로만 요란한 게 아닌가 그런
6: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선거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 이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 나왔을 때 가능한 외부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 김종인 최고위원이 올려서 논란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뭐 다 모여라.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8: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정원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셔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 그 후보의 결정이에요.
8: 네.
7: 정원형근 의원이 이제 주로 반대되는 진보 진영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고 안기부죠. 네. 국정원의 과거 이름. 네. 안기부에서 차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삼선하는 동안에 공안통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 공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8: 네.
7: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안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간첩 잡는 일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루돼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가 있겠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후원회장이에요. 후원회장. 그럼 왜 이분을 후원회장을 했느냐.
8: 그러니까요.
7: 그 지역에서 삼선을 한 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렇게 그 지역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삼선까지 하신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8: 네.
7: 그만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8: 먼저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
7: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을 서는 게
8: 네.
7: 정형근 전 의원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진 생각과 같은 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을 고맙게 맞아들이면서 선거를 하겠다 이런 거죠.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북갑에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정형근 전 의원이 아직도 유권자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윤희석 대변인 말씀,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논란이 좀 더 많지만 지역 선거에서는 득표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부적인 판단이 있었다.
7: 네,
8: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누가 봐도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한동훈의 뜻을 경고히 할 수 있어서 모셨다. 정형근 전 의원 지역에서 너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건 지역선거고 후보는 나다. 후원회장 보고 뽑는 선거는 아니다. 그럼 하정우는 왜 라임 사태 때 돈 받은 사람을 왜 뭐 모셨냐. 정형근 전 의원은 개헌과 탄핵과 관련해 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형근 전 의원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큰 뜻은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 선거에서
8: 네.
5: 얼마나 어렵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8: 네.
5: 그러니까 부산 북갑의 현역으로 활동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8: 네.
5: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8: 네.
5: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 지역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가왔을 때 손을 잡을 수 뿐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마 지역에서는 정영근 전 의원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어떤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 정도의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텐데 네. 저희 당에 봤을 때는 아니 선거 이기려고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 악마 손을 잡은 거랑 똑같거든요.
8: 악마라고 보세요?
5: 악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김근태 전 의원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 시절이나 안기부 시절에 본인이 직접 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 자체가 특수부 검사로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거기다 공안부 검사까지 후원회장으로 한다? 만약에 정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다면 도와주는 건 도움을 받아야죠. 그럼 안 보이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후원회장으로 전면적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뭔가 지역조직의 핸디캡을 정영근 전 의원에게 휘둘린 게 아닌가.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8: 김한 기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6: 예전에 박민식 후보 처음 도전했을 때 부산 북구에 상대가 정영근 의원이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영근을 정치적으로 그 앞에 이력 빼고 정치적으로 이제 한나라당에서도 구태로 판단을 했다. 뭐 이래서 내가 도전한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정치인이고 저는 처음에 이름이 나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 세대 정도만 돼도 정영근을 아는데 지금 정치부 말진들은 정영근을 몰라요.
8: 20, 30대들은.
6: 네, 그래서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내가 아는 그 정영근이 맞나. 그런 정도의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있고 지금 뭐 과거 뭐 안기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문 혐의로 피소만 10번이 됐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는 계속 중앙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산 북구 지역이랑 보수 재건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상대 지역에서 비판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메시지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인물도 중앙을 상대로 한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단한 보수다, 뭐 이런 보수도 나를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득실로 따졌을 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8: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7: 두 분은 이제 그렇게 공격하실 수 있고 아 역시 한동훈 대표 견제를 엄청나게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점을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선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선거가 작습니다. 유권자 12만이고 서울로 치면 시의원 선거구 정도 돼요.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3자 대결 형식이니까요. 유권자 3만 명, 그러니까 3만 표 정도 득표하면 당선 가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8: 그렇죠.
7: 한 60% 투표한다고도 7만 정도 되고 거기에 40% 정도니까 3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선거란 말입니다. 3만 표를 얻기 위한 선거. 거기에 따른 얘기를 중앙을 향한 메시지와 지역 메시지 이런 것을 관점을 두고 생각하는 정치부 기자님의 시각은 인정하겠으나 예. 거기 내려가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중앙을 향한 메시지를 당연히 내겠지만 지역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한다. 가서 취재를 하시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8: 김주 대변인님, 그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위촉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5: 아니 일단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유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출마 과정에서 전재수 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고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 김용춘 전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우리 민주당의 어떤 원로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긍정적이다.
5: 긍정적으로 봐야죠.
8: 김용춘 의원이 지금 부산에 살아요?
5: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8: 김학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6: 뭐 민주당이 이제 갖고 있는 부산의 정치적인 어떤 뭐 자원에서 김영춘이라는 이름이 제일 어쨌든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네. 이름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통 명예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입이라고 보고 애초부터 뭐 나가면 뭐 김영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8: 서병수 전 의원의 그 명예선대위원장 위촉은 어떻게 보십니까?
6: 어제 탈당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오, 탈당까지 하네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정영근 전 의원이랑 비교할 할 때는 훨씬 더 말하자면 파급이 있는 결정이라고 보고
8: 도움이 된다.
6: 네, 도움이 되는 결정.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었고
8: 그쵸.
6: 오래전부터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8: 네.
6: 그거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던 조직이나 이게 한동훈 뭐 후보에게 넘어가 다 전부 넘어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의 정가에서의 그런 상징성으로 보면 전 당협위원장이 당을 탈당해서 한번 지원했다 이거는 뭐 힘이 되는 뉴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힘이 되겠죠.
8: 윤 대변인님 네. 조직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넘어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7: 뭐 한꺼번에 넘어왔다기보다는 네. 그
8: 아름아름
7: 그렇죠. 뭐 한꺼번이라고 하는 게 자 네. 박민식 전 의원도 떠난 지가 꽤 된단 말이에요.
8: 네.
7: 그럼 이분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조직이라는 것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8: 그렇죠.
7: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도 박민식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8: 아, 그렇죠.
7: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때 저는 개소실에서 그걸 봐요.
8: 어.
7: 지역에서 예를 들어 시구위원을 하셨거나
8: 아.
7: 현재 시구위원을 하고 있거나 선거를 나갔거나 그런 분들이 과연 양쪽에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실 거냐.
8: 그게 더 중요해 보이겠네.
7: 예를 들어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두 명을 임명했어요. 그 두 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 북구 구청장 경선에 2등 3등 하신 분이고 올해
8: 네.
7: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고
8: 네.
7: 시의원도 하셨고 뭐 부산에서 시청에서 오래 계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8: 네.
7: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민식 의원 쪽으로 전 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봅니다.
8: 하여튼 거기에 지역 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7: 예, 3만 표. 3만 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3만 표.
5: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탈당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는
8: 네.
5: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냥
8: 네.
5: 당협위원장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전 부산시장이었잖아요.
8: 그러니까요.
5: 굉장히 행정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8: 네.
5: 그 자원이 사실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라는 게 일개 당협위원장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8: 그렇죠.
5: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8: 조금?
5: 아니, 이건 사실 정영근 전 의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정영근 전 위원장은 도움은 받되 철저히 숨겼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것 같아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훨씬 파급력이 클 겁니다.
8: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저희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여론조사 이게 좀 나왔어요.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RED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요. 1등 한동훈 12.4, 2등 강훈식 비서실장 11.3, 3등 조국 11.0, 장동혁 4등 9.7, 김민석 국무총리 9.1 뭐 이렇게 나왔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윤석 대변인님 기분 좋아요? 1등 나왔는데?
7: 뭐 기분 나쁠 리는 없는데
8: 네.
7: 이 조사를
8: 네.
7: 유심히 봤어요. 왜 이렇게 쭉 별 차이도 없이 쫙 나오나.
8: 네.
7: 그리고 등장인물이 갑자기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질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8: 네.
7: 강훈식이면 1번, 뭐 한동훈이면 7번. 이렇게 자기들이 8명을 정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8: 아.
7: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
8: 그러니까 강훈식. 객관식이구나. 주관식.
7: 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0: 조국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용남 조국, 그러니까 수치는 뭐 우리 얘기하지 말고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이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주도권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주 대변인 그 그분들 심정 잘 아시잖아요.
1: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네. 너무 네거티브로 김용남 후보를 공격을 해서 네. 사실은 좀 먹히지도 않는 네거티브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0: 먹혔어요?
1: 아 일정 부분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서 아주 오래 활동했던 정치인이라면 그 민주당원들 주류의 정서를 알아서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 어떤 감정 포인트를 안 건드릴 텐데 지금은 김용남 후보가 거의 전면전적으로 조국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면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형을 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이 조국 대표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당원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저희가 어목했을 때 민주 지도자의 후원회장을 해주고 전면에 나서 싸웠던 그런 어떤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받고 별건 수사를 받아서 형을 산 것에 대해서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딱 건드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울컥하는 사람이 많고
0: 지지층들이 그럼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생기고 있다?
1: 그러니까 마치 조국 혁신당을 대할 때 당내 경선은 아니지만 합당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어떻든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경선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정도를 좀 선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국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거의 국민의힘 후보가 네. 조국 대표를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겸손하게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가서 뭔가 좀 공격을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입고 있던 민주당의 갑옷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0: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진이 있어야 그 뭐 뉴 이재명이든 뭐 이렇게 덧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진이 허물어지면요. 그 금방 허물어집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일정이 없어요.
0: 김영남 의원이?
1: 네. 지금 사진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0: 지도부도 안 간 것 같아요.
1: 지도부는 가고 있어요.
0: 가고 있어요?
1: 후원회장도 정청래
0: 대표 안 갔잖아요.
1: 정청래 대표 갔어요. 평택에.
0: 갔었어요?
1: 가서 해협도 하고 김현정 후보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국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 진영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보수 진영이 조국 대표를 공격한 그 태도를 견제한다면 본인이 입고 있는 민주당의 갑옷은 효과를 덜할 수가 있다.
0: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김만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제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김용남 의원 나왔을 때 라디오 인터뷰하고 첫날 공천 확정된 첫날 이거 단일화 가능성이 50%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1: 네.
2: 근데 지금은 한 20, 15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이 워낙 네거티브를 김영남 후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구체적으로 막
0: 그러니까.
2: 얘기를 하니까.
0: 과거의 말이야 너 이랬지. 네. 그러니까
2: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후보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과정에서 약간 어저께 저도 이제 라디오 저녁 때 나오는 거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약간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원펀드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이제 이게 격화됐다. 그래서 저 그냥 혼자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이제 말하자면 의지의 표명인가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강하게 붙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특정 세대나 상당수에게 조국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만 조국에 관한 공격을 약간 본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386들의 어떤 정서 중에 한 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친구 맺은 분들 보면

0: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검찰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판단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김영남 후보가 이른바 뉴 유재명, 그래서 중도나 보수로의 확장성이 제일 있는 후보고 평택이 그거에 맞춤한 지역이다라는 판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영남 후보가 잘 이제 말하자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조국 후보와의 대결로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다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남 후보가 가만히 있어도
2: 가만히 있으라고
1: 당원들은 네. 다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해줘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 당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2: 아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인 의원들이나 조국 후보가 너 말이야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우리 민주당 욕했고 이재명 욕했고 문재인 욕했고 그런 거 다 있는데 네가 정체성 맞는 사람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1: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고 네. 우리 당의 지도부는 김용남 후보에게 도박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본인 당선이 정말 우리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잘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죠.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략이 실패다.
3: 네. 어느 당이세요?
1: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선거에 지면 저희 정청래 대표 뭐가 됩니까? 우리 지도부 뭐가 됩니까? 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3: 이 장면을 유희동 후보는 굉장히 좋아한다. 처음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거기서 3선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2: 그러니까요.
3: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서 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의 힘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이라는 분의 또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후보끼리 만들었다면 갈등 관계를 그럼 이제 유희동 후보나 또 이제 황교안 후보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하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산술적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단일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정청래 대표 아니었어요. 땡땡땡 하지 말아라. 그게 단일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두 분 각자로 가는 거고 만약에 보수 후보 두 분이 정말로 의견이 합치돼서 땡땡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보수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윤희석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선거 전략가 참모로서도 훌륭하시고 지역 당협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김용남 의원의 참모야. 그럼 조국이 날 막 공격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3: 절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2: 근데 아, 진짜?
3: 반응을 안 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근데 선거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발언이 과했다라든지 당시에 진영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발언 수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시는 조국 사태 관련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된 김용남을 계속 지지를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이 무너졌다는 말씀하시는
1: 그렇죠.
3: 거잖아요.
1: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거의 정석이에요.
2: 그래요?
1: 그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정서가 엄청 강한데 제가
2: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의 정서를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도 네. 조국 혁신당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2: 이중적 감정이네.
1: 그런데 그 선을 잘 지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하면 화나는 거잖아요.
2: 그러네.
1: 그런 정서가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제가 보면 조국 공격수 저격수였다. 조국 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이 어느 정도 정립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반응한다. 근데 뭐에서 지금 눌린 거냐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된 발언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말하자면 이건 해명을 해야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해명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김조 대변인 표현을 빌자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문제는 그건 어차피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조국과 조국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한 대로 이 정돈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국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수위가 세지는
1: 맞는 말이 저도 이제 그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2: 하세요.
1: 세월호 특조위 뭐 예산 낭비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뭐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엄청 거침없이 하는데 이 정체성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물론 이제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김용남 후보가 정면으로 그냥 나 그때 얘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울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남 후보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조국 대표를 대하고 이런 태도를 견제한다면 저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봅니다.
2: 김재원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제 김용남 의원이 지역 일정은 좀 안 하고 미디어 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10개 방송 출연했더라고요. 네. 참모로서 나 지금 미디어 데이 할래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2: 아 진짜?
1: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저는 김용남 후보 출마했을 때 그 조국혁신당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랑 이 자리에서 막 굉장히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2: 아, 그래요?
1: 우리 당의 후보다. 우리 당의 후보는 민주당이 정하는 거지 조국혁신당이 정하는 게 아니다. 정면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의 후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저 사람 너무 쉽게 공천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경선도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당에 대해서 알아? 그 결정도로 뭐 당원이나 뭐냐 이런 얘기하면 돼. 본인도 우리 당에 입당한 지 1년이 넘었나요?
2: 그렇죠. 네.
1: 이
2: 1년 좀
1: 우리 민주당원들은 당에 얼마나 헌신하고 기여했는지를 보는데
2: 너무 폐쇄적 아니에요?
1: 아니죠.
2: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뽑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했는데 이보다도 어떻게 민주당일 수가 있느냐라고
1: 그래서
2: 얘기하잖아요.
1: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공천 받은 그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해서 공천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2: 본인은 공천을 못 받고 김용남은 공천 받아가지고 질투심에 그러는 건 아니죠.
1: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쓴소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2: 그렇죠.
1: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2: 네.
1: 아 저는 두렵습니다.
2: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0: 어제 김용남 의원은 미디어 대회를 가진 이유가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2: 털고 가겠다.
0: 에, 털고 가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
2: 손 털는 건 아니에요.
0: 여기서 손을 터십니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진행한 것 같아요.
2: 근데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0: 근데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정치인의 맞아. 말이라는 게 맥락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워딩과 표현, 태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화가 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민주당이 운동장을 여기까지 쓸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선택을 뭐 김용남 의원이 평택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용남 의원에 대한 논란은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거 아니냐 일단 뭐 이 얘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던데 그러니까 좀 뭐 고선에서 김용남 의원도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2: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신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선거에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취소 한번 살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박성준 의원이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봐라. 10명 중 8명, 9명 모른다. 국민들이 공소취소 9명 모를까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박성준 의원이 그 국초특위 할 때도 보면 막 뭐 소주를 뭐 몇 초 만에 병에 옮기고 네, 시연도 네.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2: 파티.
3: 예. 네. 그러면서 글쎄요. 국민들 보기에 좀 부드럽지 않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이분의 태도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방송에서 시민들이 공소취소가 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첫째는 공소취소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오. 두 번째는 그럼 국민을 뭘로 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 몰라도 돼 그 산식. 그 말씀하셨던 분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르는 산식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에 더해서 국민들 몰라도 된다는 말. 그런 오만한 태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김용남 의원 비난했던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김조 대변인이 비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 김조 대변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1: 뭐 틀린 소비자도 없고 틀린 유권자도 없는 거잖아요. 박성준 의원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관찰시키고 거기서 어떤 정치 검사들의 어떤 그 악랄한 그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밝혀낸 것은 굉장히 공이 크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면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의 잘못이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김항 기자님 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말은? 국민의힘이 막 이게 국민 무시하는 거야?
0: 저는 잘못된 말언이라고 봐요. 어떤 네. 이유에서든 정치인이 국민은 잘 몰라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네. 아, 그 맥락을 좀 이해해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워딩 자체가 이제 잘못된 워딩인데 그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조특위 소속 이제 의원들을 만나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몰입이 너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문제만 있는 것처럼 이제 막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 그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간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몰입도가 세니까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벌어진 뭐 특검법 이런 것들도 거기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박성준 의원이나 뭐 몇몇 이제 국조특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몰입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2: 김지우 대변인께 이걸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이 공소시효 특검에 관해서는 좀 감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옳다? 아니
1: 당연히
2: 같다?
1: 만들어줘야죠.
2: 만들어줘야 돼?
1: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검찰이 정말 그 무도한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2: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알고 아니, 있는지 모르는.
1: 저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저는 진짜 100번도 더 얘기. 저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정말 돈 받은 적도 없고 김성태 만난 적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처음에 알지도 못했어요. 대장동 관련된 건도 화천대유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희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무도한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국가 공무원인 검사들이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들을 어디 갖다 놓고 허위 자백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깡패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사기꾼인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다 조작이 밝혀져 저는 이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 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안 밝히면 저라도 밝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윤희석 대변인.
3: 김조 대변인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뭐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뭐 사람을 가둬서 허위자백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허위에 의한 기소, 거기에 의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재판 절차 진행되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당연히 밝혀질 거예요. 만약에 정말 허위에 의한 기소라면 그걸 따르는 게 절차고 그걸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일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 누구가 그러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은 그분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기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체제를 넘어서는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박성준 의원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자, 김한 기자님 한 40초 정도.
0: 이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또 진보 집단에서 있다면.
2: 뭘 어려워요? 기본이지.
0: 뭐가 어렵냐면 양쪽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하는 전제 자체가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1: 어떻게 생각하시는
0: 어려운데
1: 거죠.
0: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위법적인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고 그 후에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이 처리되는 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치열하게 토론해 주셔서 괜찮고요. 이 방송과 기술 얘기 김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4: 표지 모델.
3: 아 이거는 네? 밝혀야 돼요. 이거는
4: 밝혀야 돼.
2: 국정감사
0: 이걸 어떻게 될까?
2: 국정감사로 밝히도록 할게요. 아유 오늘 세 분과 대화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오늘 김조 대변님 다시 봤다. 근데 진정한 승자는 삼성전자 김조 대변인의 승자가 아닌가. 이제 뭐 존경스러워요.
1: 경선도 떨어져서 입이 풀렸습니다.
2: 아주 좋았습니다. 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7: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일환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9: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8: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6: 청와대 역시 나무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7: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1: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10: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7: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13: 나프티시 이란이 예관하게 모태르즈 도시만 이란 캐런 در محدوده تنگیگ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1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4: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12: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6: 종전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7: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15: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6: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람 잡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5: Now, passengers are stuck on the ship. Medical investigators believe three passengers have died from the Hantavirus. Three other cases are suspected. Hantavirus is a rare respiratory disease that can kill up to 50% of those infected. It's the same illness that killed actor Gene Hackman's wife last year.
6: This really is a detective story.
4: 아르헨티나를 출항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면서 지금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추가 확산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적의 이 크루즈선은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를 출항했습니다. 이후 선 내에서 최소 8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또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증상은 출항 엿새째였던 지난 4월 6일 나타났습니다. 70세의 네덜란드 남성 승객이 발열과 두통,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까지 악화돼서 4월 11일 숨졌습니다. 즉, 첫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만에 숨진 것입니다. 이후 이 승객들 중에서 두 명이 또 추가로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잠복기가 통상 1주에서 8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길게 본다면 8주, 즉, 두 달 안 동안에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두 달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승객들이 이미 출항하기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쥐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군입니다. 이 감염된 쥐의 배설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배설물이 말라서 공기 중에 퍼진 입자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에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왜 한타바이러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처음 규명된 바이러스입니다.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976년 경기도 동두천 한탄강 유역에서 이 채집을 한 쥐를 통해서 그 폐 조직을 검사하다가 그 폐 조직에서 그동안 세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그 바이러스의 이름도 한탄강에서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타바이러스로 붙여졌습니다. 여하튼 이번 한타바이러스의 크루즈에서의 발병 이후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사망자인 네덜란드 여성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객기를 이용했고 당시 승객 82명과 승무원 6명이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은 현재 이 승객들을 상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여성이 이용했던 네덜란드 항공사 KLM도 해당 여성이 이용했던 그 항공기에 탑승했던 다른 사람들도 현재 추적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성은 요하네스발 네덜란드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건강 이상으로 중간에 또 하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크루즈 여행 뒤에 귀국한 승객 한 명이 변종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크루즈 탑승객 두 명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면서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탄강에서 발견된 한타 바이러스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일으킬까? 세계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가 아마존에 공식 입점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마몽드는 엄선된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마존의 프리미엄 뷰티 제품입니다. 마몽드는 간편한 사용성과 빠른 피부 변화를 중시하는 G세대와 알파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효능 스킨케어 제품을 앞세운다라는 전략입니다. 마몽드 관계자는 미국 젊은 소비자들이 마몽드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마존 프리미엄 뷰티를 아마존에 입점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만드는 아이오페 화장품을 미국 최대 유통 채널인 세포라에 입점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또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제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인데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를 부과한다라는 일종의 대체 관세입니다. 이 대체 관세마저 위법 판결을 받은 셈인데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이라고 알려진 마약 종류의 원료인 GBL을 대량으로 밀수해서 미국 동부지역에 유통시킨 국제 마약밀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자 5명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캘리포니아산 메스암페타민과 특히 한국산 GBL이라는 환각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에 한국산 GBL을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GBL이라는 성분은 매니큐어 리무버 등 보통 산업용 용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서울까지 직접 건너가서 공급망을 추적해서 한국인들까지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모 씨 등 한국인 5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인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상을 끌어내려서 물론 사람은 아니고 동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동상인데 끌어내려서 망치로 뽀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이 성모 마리아상을 끌어내려서 성모 마리아상 입에 담배를 갖다 붙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이 신성 모독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공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2: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1: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1: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어서 아이스 신입 요원들에 대한 날림식 훈련 폐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위 날림식 훈련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신입 요원 수천 명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이 신속 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속 훈련 프로그램은 말이 좋아 신속이지 신입 아이스 요원들을 가능한 빨리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소위 날림식 훈련이었습니다. 기존 72일 기본 훈련을 대신해서 47일로 축소된 소위 약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47일 훈련으로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47일이었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7대 대통령이었다면 27일만 훈련받을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47일 날림식 훈련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 신임 요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폴리티코는 이 날림식 훈련 폐지와 관련해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로 인해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이스 요원 총격 사건 직후에 경질됐고 또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리고 그 집행에 앞장섰던 타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도 이달 말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고는 다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론은 잘 회복되지 않고 여론은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창립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업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사상 최대 분기 비트코인 채굴량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20%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략 보유고를 3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1분기에는 81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채굴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또 803개를 추가 매입하며 1분기 말 기준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7,021개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1분기 순손실이 8,2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순손실보다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가가 직전 분기 10만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테러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탐 호만은 최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만은 지난해 이민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경 인력이 1만 명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본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 악화와 미네소타 시민 사망 사건 이후 다소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발언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웨스트사이드를 연결하는 LA 메트로 전철 D노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마침내 오늘 공식 개통식과 함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개통한 구간은 기존 한인타운 지역 윌셔와 웨스턴 코너 역에서 라브리아, 페어팩스 그리고 라스에네가까지 이어지는 약 4마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내년에는 웨스트우드까지 총 9마일 더 연장해서 UCLA와 인근 재향군인병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97억 달러가 투입된 L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윌셔가를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그리고 미드 윌셔 지역을 지나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만성적인 교통 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공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1985년 페어팩스 지역 로스 백화점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폭발 사고 이후 지하철 터널 공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한 공사 중에 라브레아 지역에서 수천 점의 화석과 빙하기 시대 동물 뼈가 발견돼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10억 달러를 넘는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금융기관 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등 전국 14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총 10억 1,413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10억 1,413만 달러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 금융권들의 대출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7%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대출당 평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대출당 평균 금액은 128만 5천 달러로 전년 동기 109만 9천 달러에 비해서 17% 늘어났습니다. 이 한인 업체들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반증입니다. 한편 CBB뱅크는 뉴욕주 첫 지점이자 동부지역 두 번째 지점인 뉴욕주 플러싱 지점을 어제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CBB은행은 플러싱 지점 개점을 통해서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과 함께 동부지역 한인 고객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부속 버먼트 양로보건센터가 오늘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잠시 후 오전 10시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참석해서 직접 준비한 꽃 120여 송이를 한인 시니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버먼트 양로보건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이상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폭염현상입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지난 2024년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에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해양의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이 열이 또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발생하는 엘니뇨로 인한 열기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 어쩌면 영구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지역은 이제 오늘부터 기온이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78도, 내일은 80도, 일요일은 82도, 그리고 월요일은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주말에 그리고 월요일 90도 이상까지 오르는 뜨거운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DUI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저녁에 웨스턴길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 웨스턴길 8가와의 교차로 지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 및 약물운전 그리고 교통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같은 시간 로스코 블루버드와 해스켈 스트리트 교차로에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또 미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오늘 일찌감치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DUI 색출을 위한 순찰이 강화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뉴튼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77가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순찰이 강화됩니다. 77가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음주운전 순찰 단속이 또 한 차례 강화돼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133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내려온다. 봄은 얼숭얼숭 우리는 사...
1: 네.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곰 내려온다 입니다. 인기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두 명이 대형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옐로스톤 탐방객 두 명이 지난 4일 오후 이곳의 대표적인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풀 인근 이 미스틱 포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에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관리청은 당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이 탐방객들의 부상 정도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자 발생을 신고한 한 탐방객은 미스틱 포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부상자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즉시 폐쇄했습니다. 한편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항상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동물의 흔적과 또는 동물의 배설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곰과 맞닥뜨려졌을 때에는 적어도 100야드, 즉 약 90m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무려 약 1000마리의 그리즐리 베어, 이 회색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 인근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를 일부를 아우르는 이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 1000마리 이상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혼자서 다 하려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방 맞은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했죠. 그런데 그 중단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라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BC가 취재한 당국자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 이 개시 발표는 미국의 중동지역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이들이 매우 당황해, 또 당황해했다기보다는 매우 황당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부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노를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리덤 프로젝트를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 미군의 사우디 영공 통과를 불허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서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즉시 미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비롯해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많이 배치하고 이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여전히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머쓱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루 뒤인 어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와 이 두 번째 통화 끝에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곧 재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재개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민간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네, 지난달 13일 이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버린 채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있었는데요. 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이 GPS 다 꺼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 유조선이 어디 갔지? 어디로 갔나? 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이 유조선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무려

0: 시작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취재진이 방파제를 따라 걸어가서 유조선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대사호에는 원유 100만 배럴이 실려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크기가 큰 유조선이다 보니 부두가에는 정박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 측은 오대사호가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상 계류시설에 머무르며 송유관을 통해 원유 100만 배럴을 모두 하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봉쇄된 상황에서 오대사호는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걸까요?
0: 네, 오대사호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데요. 오대사호는 해협 통과 후 4일 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카페인을 끊고 암막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각종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의사 데보라 리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은요, 역발상을 해야 한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잠들지 마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 수면 의학에서 활용되는 역설적 의도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에서 쓰여온 기법이라고 하네요. 불변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하는 걱정.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요. 이 걱정이 다시 각성을 높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잠들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로 밤새 버티라는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거나 불을 켜고 활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478 호흡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네,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체온 하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욕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밤은 이런저런 방법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주말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0: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영상이 좀 늦게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 21만 8천 대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3년형 모델 Y와 모델 3, 그리고 2021, 22, 23년형 모델 X와 S 등입니다. 이들 차량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테슬라는 해당 하드웨어를 2024년부터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후방 카메라 영상 지연 문제로 인해서 차량 후진 시에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리콜 공지문에서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은 운전자의 후방 시야에 영향을 주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라면서, 운전사는 이 후진 시에 숄더 체크, 즉 어깨 뒤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이란 전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월풀은 어제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순 손실을 발표하며 이란 전쟁으로 2월 말과 3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수준의 업황 부진이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풀 측은 실적 부진 배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자체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품은 문화상품이 LA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오는 7월 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박물관 문화상품 뮤즈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뮤즈라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을 일컫는 새로 만들어진 소위 신조어인데요. 뮤지엄과 굿즈를 합친 브랜드 용어입니다. 뮤지엄에서 이 뮤지엄 이미지를 갖고 만든 굿즈라고 해서 뮤지엄 굿즈, 즉 뮤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는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2월 오봉도, 신라 금관 등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현대인의 일상과 취향을 담은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옥 공간을 활용해서 안방은 백자와 달항아리를 주제로 한 상품으로 꾸몄고, 또 사랑방에는 곤룡포를 모티브로 한 상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뮤즈들은 구매도 가능합니다. 전시에서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이색적인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과 교황청의 해빙회동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어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중동 상황과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또는 카톨릭 교회 차원의 쿠바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황청도 어제 성명을 내고 전쟁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또한 교황청과 미국 간의 좋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향해서 장관님, 즉 미스터 세크레터리라고 부르면서 환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교황 문장이 새겨진 올리브 나무 펜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나무다라고 강조하면서 펜을 전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 즉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팬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약 4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어제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즉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중국 갈 때 대규모 경제인 동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국 방문에 엔비디아와 애플 등 국내 대기업 CEO들을 수행단으로 꾸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동행하자라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테크 대기업 외에도 엑슨모빌, 보잉, 퀄컴, 시티그룹 그리고 비자 등의 CEO도 수행단 초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초청에 응한 경제인들은 켈리 오트보그 보잉 CEO와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등 일단 두 명입니다. 발빠르게 초청에 응한 이들 두 기업의 CEO들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에서 현재 항공기 500대를 구매하려는 계약과 관련해서 단연간의 워런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오트보그 CEO의 방중은 그런 중국과의 계약을 따내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 역시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방문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1902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이 회사 역시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방중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둘 만한 상업적 성과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산 대두 수출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잉 항공기 판매 계약 확정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쟁인 듯 전쟁 아닌 휴전 같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종전 협상이 확실히 진전되는 것도 아니고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 미국 내 기업들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을 받는 업체는 역시 해운 업체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이 해운 업체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지금 내는, 지출이 심해진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요, 이 해운 업체가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되는 엄청난 지출, 그 추가 지출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1: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10: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9: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10: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9: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10: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9: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10: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9: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10: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14: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내에서 최소 228개의 미군 군사 자산을 타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위성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중동 지역 미군 자산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미군 피해 현황보다 훨씬 크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 기지에서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미군 시설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비롯해서 경납고, 창고 등의 구조물 217개, 공군기지 안테나 등 위성통신시설, 또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발전소와 연료 저장고 등 11개 등 모두 2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피해 상황을 볼 때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며 미군이 드론전에 대한 양상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고 일부 기지들은 방어 취약 상태로 방치했음을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남 의령군은 한인타운의 홈쇼핑 월드에서 농특산물 상설 매장을 운영해서 8만 4천 달러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월드에 설치된 의령군 상설 매장에는 지역 내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의령 특산품인 망개떡을 비롯해 구아바 쌀국수, 꽃감 말랭이, 건표고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령군은 2년 전 LA 한인축제에 참가해서 홈쇼핑 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상설 매장 운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LA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의령군은 올해 상설 매장을 더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라디오와 신문 등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SUV 모델 Y가 정부가 새로 도입한 운전 보조 시스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테스트에 통과한 차량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가 첫 차량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을 평가했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된 테스트는 보행자 발견 후 긴급 제동, 또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및 사각지대 개입 능력 등을 평가 항목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무인 차량인 로봇 택시를 목표로 현재 완전 자율주행 이 FSD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FSD는 목적지까지 AI가 가속과 제동 또 차선 변경 등을 독맡아서 하는 기술입니다만은 현재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서 감독을 하는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현재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에 화염병 테러를 한 이집트 남성이 종신형을 결국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지방법원은 무함마드 솔리먼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 솔리먼은 지난해 6월 1일 볼더 시내에서 가자지구 이스라엘 인질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향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면서 화염병 두 개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82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나 다쳤습니다. 체포 당시 솔리먼은 모든 시오니스트, 즉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죽이고 싶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고가 내려지기 전 최후 진술에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8: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제주한상 게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17: 제주한상 게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16: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화로에서 즐기세요.
17: 제주화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18: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9: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8: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9: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자, LA 지역은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78도, 내일 80도, 일요일 82도, 그리고 월요일은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당연히 주말에 한 90도까지 올라가겠죠. 아, 그런데요, 참 오늘 한인타운에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길에서 이 팔가와의 교차로 지점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반드시 뭐 술 마신 사람만 적발하는 게 아니라요, 뭐 감기야 같은 약물 운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각종 위반 사항도 일일이 다 체크포인트에서 적발이 됩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면 차가 좀 밀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다행히 웨스턴과 올림픽 코너에 있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내에 있는 그 K힐링 매장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웨스턴길 한산할 겁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K힐링 공개방송 들으시고요. K힐링 매장에 직접 가시면 파격적인 세일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내일 낮에는 편안하게 K힐링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5월의 첫 주말 아우 시작됐죠? 오늘도 에너지를 풀로 충전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고 싶은 DJ 탕자 한미옥입니다. 아우 머릿결이 비단 같다 라는 말은 들어봤어도요. 머릿결이 강철 같다 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의 한 서커스 공연가 여성이요. 머리카락으로 무려 166파운드, 성인 남성 한 명 무게 정도는 되는 거죠. 그 무게를 들어 올려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가녀린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뎠을까요? 옛날 머리 그댕이 자꾸 아오 이러면서 조금만 잡아도 아픈데 저는요 끊임없이 6개월 동안 내 나의 머리 두피와 또 목의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바로 인내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시피의 한 애견 미용실 앞에서는요 무려 30년을 기다려 꽃을 피운 식물이 화제입니다. 이른바 센츄리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평생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하는데 그 꽃대를요 무려 20피트 6미터나 올려서 화려하게 폭발적으로 나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화려한 폭발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도요 아, 내 인생은 언제 꽃필까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한번 피고 그 피는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묵묵히 버티면서 가다 보면 그 세월들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더스 데이도 있고요 이번 주말은 어우 바쁘다 바빠 꽃도 팔아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꽃 한 송이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이선희의 라일락이 질 때 들으셨습니다. 어제 전화기가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잘 때도 안 되고 해서 전화도 됐다 안 됐다 해서 뭐 통신사 버라이전이죠. 한인타운 일대가 모두 통신망이 안 돼가지고 어제 답답하셨던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돼서요. 에이 걸어 안 되니까 그래서 걸으면 안 되는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몇 통화를 했는데 어머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통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그러면 좋은 그런 마더스데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메가밀리온 잭팟이 2억 1,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그러죠.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온. 저도 그래서 어제 방송하면서 홈쇼핑 월드 가서 장도 보고요. 와우, 대통령상을 받은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거기 또 김밥이 어머!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한 김밥에 또 총각김치랑 먹으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결국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돈을 들여서 또 이 메가밀리온 한 장을 샀어요. 오불이잖아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한 상점 점원이 복권 판매 중에 아, 제 새로운 그 직장의 사원 번호입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44578이라는 픽5 복권을 샀는데요. 이 점원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프린트 해놓고 가만 있어봐. 이거 어딨지? 못 찾겠네. 아유, 다시 하나 뽑아주세요, 그럼. 이래서 했는데, 어머, 여기 있다! 해서 두 장을 프린트를 결국을 하게 됐고, 아이, 그렇게 된 거 두 장 모두 사지. 이래서 샀어요. 근데 각각 이 2만 5천 달러에 당첨이 됐는데 두 장을 똑같은 조합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그렇게 5만 달러 더블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가끔은 아예 실수했어요. 특히 음식 같은 경우 나 그거 안 시켰는데 왜 짬뽕이 나왔지? 짜장 시켰는데 이런 경우 보통 아예 그냥 주세요 먹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의외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흐름을 타면서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죠.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래 오늘 주어진 나의 운명은 오늘 하루 그 흐름대로 가다 보면요 오히려 나빴던 일이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이 주말에 함께 있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류에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RS1650 바로 카톡 아이디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라디오 서울1650.com 가시면 신선한 뉴스와 함께 또 보이는 라디오 링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링크와 함께 채팅도 하시고 또 친구도 여기서 만나시고 그러면 아우 오늘 같은 날 어우 쓸쓸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슴 따뜻한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시기 바래요. 잠시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세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들이 또 여러분 찬스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함께 하시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0: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오래간만입니다. 미옥씨 네. 데이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이 시간에 퀴즈 정보도 주시고요. 맞추는 분 네. 이렇게 선물도 주시는 그런 찬스네요.
1: 너무 좋죠.
0: 네.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오늘도 선물을 쫙 풀어주실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지난주에 일단 네. 그 선물 받아가신 분들 퀴즈 정답자 다섯 분 제가 항상 지난주에 정답 누구누구 전화번호 끝번호 네 자리를 항상 오픈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주에 네 다섯 분의 정답자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한 번 퀴즈 되신 분이 또 하셔가지고 두 번 받아가신 분들.
0: 아, 부지런하시네.
1: 자, 지난주에 받으셨던 분들 축하하는 다섯 분에게
0: 네.
1: 일단 지난주에 당첨되셨던 분들 9111 또 전화 뒷번호가 3345 또 2325 그리고 네. 5411
0: 네.
1: 이 전화번호 되게 좋네요. 5588 5588 전화 다섯 분에게 또 저희가 선물도 여주 세종 여주를 한 병씩 드렸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아우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그죠?
1: 요즘에 네.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0: 네.
1: 네. 여러분들 중에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요즘 전화를 많이 하셔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전화가 오세요.
0: 어머나.
1: 꾸준하게.
0: 네.
1: 그러면 네. 저희가 선착순 5분에게 어떨 때는 비타민 C 신제품 또 어떨 때는 장이 안 좋은 분들 유산균 또 어떨 요즘에 이 제품이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당뇨에 좋은 여주 우리 세종 바이오텍에 네. 예 여주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어떻게 한미옥씨 그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0: 네.
1: 또 내일 모레는 마더스데이기도 하고
0: 네.
1: 그쵸 그쵸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는요
0: 네.
1: 우리 회사의 부모님 선물로 거의 매년 1등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낼 거고
0: 네.
1: 정답자 다섯 분에게는 우리 당뇨에 좋은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세종 여주.
0: 네.
1: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복용할 수가 있는데
0: 네.
1: 한 병에
0: 네.
1: 한 달 반을 복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퀴즈 정답자 다섯 분에게는 세종 여주 한 병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싶네요, 진짜.
1: 역시도
0: 네.
1: 그저 아시는 분 몰래 하시는 건 괜찮은데
0: 네.
1: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0: 네.
1: 우리 진행자도 하면 안 되고
0: 네.
1: 또 라디오 서울 직원들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0: 네.
1: 그렇게 말을 하는데
0: 네.
1: 자 오늘은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0: 네.
1: 제가 항상 퀴즈를 뭐 아무 데서나 막 내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제가 오늘 요 시간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0: 네.
1: 한 1분에서 2분 정도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0: 네.
1: 그 안에서 그 안에서
0: 네.
1: 이제 퀴즈를 내니까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선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제품이 세종 뇌보감이기 때문에
0: 네.
1: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오늘은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0: 네.
1: 중년들은 왜 기억력이 자꾸 요즘에 떨어집니다.
0: 맞습니다. 진짜 깜빡깜빡해요.
1: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이제 팔순, 구순, 이제 70, 80, 90은 뭐 당연히 우리가
0: 네.
1: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우리가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네. 뇌보감,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잠깐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이거 마더스데이 선물로 딱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요. 자, 그 제가 이제 100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우리가 치매를 예방한다 그랬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매년 조사를 한대요.
0: 네.
1: 조사를 하면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네.
1: 그러면 어떤 분은 과거에는 암이 단연코 1등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네. 암보다도 치매를 더 걱정합니다.
0: 네. 그렇죠.
1: 왜요? 그러면 네. 네. 일반적인 병들은 내가 아프지만
0: 네.
1: 치매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0: 네.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종 뇌보감을 통해서 네. 우리의 뇌 역량, 뇌 기능을 집중시키는데 이 세종 뇌보감은 일단 제가 팩트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천연의 성분 네 가지로 개발이 되고 우리 뭐 40대, 50대 좀 중년 분들은 그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요즘 비즈니스 때문에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0: 네.
1: 우리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뇌 기능이. 그래서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고 또 뇌보감은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그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뇌보감은 알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이 됐고 제가 그래도 성분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이 뇌보감은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고 네. 둘 다 유명한 그 뇌기능에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0: 네.
1: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홍경천 영어로는 로디올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뇌기능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산염 콜린, 시티 콜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뇌졸중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에 좋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개발이 돼서 알약 타입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 한미옥 씨도 저도
0: 네.
1: 또 우리 중년을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에게
0: 네.
1: 선물로 1등이 바로 네. 세종 뇌보감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퀴즈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부모님께도 좋고 또 이제 네. 나 정말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분들에게 너무 좋은
1: 네.
0: 부모님 선물 그렇습니다. 1등인 이유가 있네요. 그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뭐 요즘에는 뭐 제가 이제 방송 때 제품 소개하고 뭐 세일 정보도 막 드리고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닌데
0: 네.
1: 뭐 한국에 보내실 분들도 상담하시고
0: 네.
1: 또 LA 계시면서 타주에 있는 어른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도 좋은데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는 세종 뇌보감 뇌의 네. 보약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0: 네.
1: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낼 건데
0: 네.
1: 자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일단 그 좀 이따가 몇 가지의 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0: 네.
1: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셔서 음성을 남기는 겁니다.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게 되면 정답자 다섯 분, 퀴즈 선착순 다섯 분에게 오늘 선물은 세종 여주,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제품을 한 병씩 드리는데 요거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받아가시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주일 내에 저희 사무실에서 픽업하면 돼요.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질길에
0: 네.
1: 그 사무실에 있고요. 한 번 받으신 분도 뭐 두 번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퀴즈를 통해서 또 좋은 선물도 받고 전화번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좀 이따 요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213-383-8899 213-383-8899 요 전화를 하셔서
0: 네.
1: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1338398899 1338398899로 전화를 네. 준비하시면서 자 퀴즈 들어가 볼까요?
1: 드리겠습니다.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뇌의 보약 세 종 뇌보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의 예문을 드리면 그 중에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 종 뇌보감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맞추시는데 제가 좀 전에 전화번호 드렸죠? 그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뇌보감 틀린 거. 자, 1번 예문입니다. 1번 세 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으로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에 좋은 천연의 제품 이름입니다. 2번 한미 혹시도 풀어보세요.
0: 네.
1: 2번 세 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 성분을 개발을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알약 제품입니다.
0: 네.
1: 3번 세 종 뇌보감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치매 예방을 돕는 천연의 제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0: 네.
1: 잘 들으세요. 세 종 뇌보감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제품입니다.
0: 어, 감이 왔어요. 야,
1: 네,
0: 우리...
1: 틀린 거. 틀린
0: 네,
1: 거
0: 틀린 거. 틀린
1: 전화번호.
0: 거. 네.
1: 213-383-8899. 383-8899로
0: 네.
1: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고 남기시면 됩니다.
0: 네, 틀린 번호를 맞추시는 겁니다. 정답 모를 때는 보니까 3번 아니면 4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틀린 것은 어? 그럼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네, 3번 아니면 4번 네. 뒤쪽으로, 네, 아까 뭐 유산균 뭐, 네, 213-383-8899, 213-383-8899 로 전화 네. 주셔서 맞춰주세요.
1: 또 처음 하신 분들은 또 네. 뭐야 막 이런 분이 계실 텐데
0: 네.
1: 제가 빨리 한번 또 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1번 틀린 거 맞추는 겁니다. 세 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으로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천연 제품 이름입니다.
0: 네.
1: 2번 세 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 성분을 연구해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 알약 제품입니다.
0: 네.
1: 3번 세종 뇌보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치매 예방을 돕는 제품입니다.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뇌보감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제품 이름입니다.
0: 네.
1: 틀린 거 맞추시면 됩니다.
0: 뭘까요? 네. 왔어요. 저는 뭐 응? 사사사사사사사사
1: 1338388899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0: 네.
1: 몇 번 하고 남기시면 저희 네. 직원이 다섯 분에게
0: 네.
1: 리턴콜 해드리면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세종 여주 한 병씩 선물로 받으시면
0: 와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께 선물 드리기 딱 좋은 선물인데요. 오늘
1: 네.
0: 좋은 정보도 얻고 퀴즈도 풀면서 선물도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더스데이 네. 맞아서 다른 제품들 상담도 가능하죠?
1: 네. 네. 물론 네. 가능합니다.
0: 네. 아, 네. 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1: 그렇게 할게요.
0: 네.
1: 이제 내일은 마더스데이, 내일 모레는 마더스데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한번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잘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그 뇌보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이 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네.
1: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 네.
1: 어머님, 아버님 모든 네. 분들이 치매 없이
0: 네.
1: 100세 건강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13-383-8899 213-383-8899로 퀴즈 정답 음성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대표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게요.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을 거는 이레이즈 지워주시면서 주말에 뇌도 청소해 주시죠. 김한선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0: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기 찾는 일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쉬어줘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 휴식 필요하죠. 이제 주말입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영양 섭취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사가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메모를 해도요 이거 보는 습관을 또 깜빡이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또 까먹는 그런 일도 있죠. 명상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아침 루틴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모닝 루틴 나만의 루틴을 건강하게 잘 짜서 하루도 빠짐없이 꼭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깔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201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9: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이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드디어 열렸다. 와이즈 리빙에 그동안 방송에서

0: 소개했던 전 제품을 사상 유례없는 특별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5년 넘도록 소개한 제품이라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라는 거지요. 와이저 리빙의 K킴 실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요.
0: 네. 네. 아우, 여전하십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네. 같아요.
1: 저는 네. 오늘 소개할 이 제품들을 다 네. 쓰고 있는 관계로.
0: 우리가 케겔 네. 운동기 얘기 한참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어제 한훈 씨가 구입하셨다면서요.
1: 네. 우리 진행자 네. 한훈 씨께서도 케겔 네. 운동기를 구매를 네. 하셨습니다.
0: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좋다던데.
1: 네, 매우 매우 훌륭하죠. 네. 이 케겔 운동은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시면서 꼭 뭐 요실금이다, 전립선 그 비대로 인한 방광 관련한 질환이라거나 네.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우리 미용님도 자골신경통
0: 약간 있어요.
1: 네. 네. 사용하시면 매우 네. 매우 훌륭하실 텐데요. 네. 그 외에도 치질이라거나 변비라거나 네. 뭐 담이 왔대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이게 꼭 요실금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뭐 애플힙도 되지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저희가 또 돌아오는 일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0: Mother's Day.
1: 그렇죠.
0: 어머니.
1: Mother's Day. 사랑하는 어머님. 네. 네. 어머님 옆에 있는 아버님도 케겔기 같이 쓰셔도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가격도 엄청나게 사상 유리 없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우선 또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1: 저는 이 선물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삼 비누예요.
0: 네.
1: 인삼의 향이 어찌나 좋은지 방향제로 쓰셔도 좋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부는 여왕 되실 거고요.
0: 네.
1: 두 번째 드리는 헤어 트리트먼트는 네. 샴푸 하신 다음에 이거 트리트먼트 쓰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헤어는요.
0: 네.
1: 황후가 되시는 거예요.
0: 아.
1: 황후의 머릿결.
0: 지금 그 쓰신 거예요?
1: 아, 그렇죠.
0: 머릿결이 네.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1: 머릿결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네. 요 선물 두 가지도 드리지만 가격이 네.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이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저희 와이즈 리빙이 건강과 뷰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요. 한국 식약처하고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것들이라는 걸 미리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 그동안 마음에 두셨던 분들이라면 어머님에게 선물하셔도 좋고
0: 네.
1: 내가 나에게 선물하셔도 좋지 않나요?
0: 네. 네
1: 열심히 진짜. 산 당신 네.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사용해 보시라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 또 사전에 그냥 전화번호 하나
0: 네,
1: 소개해 주시면서 갈까요?
0: 네. 562-529-5343 그리고 K실장님 개인 휴대폰 213-831-5855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주문 도와드립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오늘 마더스데이 특별가 이런 가격이 없었다. 뭐 이런 거 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특별가. 케겔 운동기 얼마인가요?
1: 케겔 운동기는 네.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0: 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미주에서 2,500불인데 오늘 대단한 할인을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은 1,799불이에요. 저희가 2,000불 이하로는 이 금액으로 소개해 본 적이 없답니다.
0: 네.
1: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는 요 방석처럼 딱 생긴 거 요 네. 케겔 운동기에 앉아만 계시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인하는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0: 네.
1: 밤에 자주 끼시는 분들 화장실 네. 때문에 심한 변비, 치질, 자골신경통 밤에 자다가 쥐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0: 네.
1: 쥐나시는 분들도 해결이 됩니다. 성기능 강화에도 좋고 엉덩이가 네. 힙업이 돼서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케겔 운동기를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네요.
0: 야.
1: 300% 만족도 높은 제품. 오늘 네. 가격을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0: 1799불?
1: 맞습니다. 와. 저희가 2500불 하던 거를 어마무지하게 할인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그 가격이라는 거.
0: 선물도 주시고
1: 그렇습니다.
0: 전화 주세요. 213-831-5855 831-5855 K실장님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1: 혹시
0: 챙기시고.
1: 네. 음성 파일이 있을까요?
0: 네. 음성 파일?
1: 네.
0: 그게요?
1: 네. 오늘 아 그러면 예. 됐습니다. 네. 그분들의 또 오늘 시간 관계상
0: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여행 가가지고 네. 비행기 타면서 14시간
1: 4시간
0: 동안
1: 두번 화장실
0: 딱 두 번 가시고
1: 네 서서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나오셨다라고 아, 하신 분 그분 네. 해결되셨고요. 네. 발가락에 감각까지 돌아왔다는 분들 시간상 네. 아쉬워서 다 듣지는 못하고요. 네. 케겔 운동기는 여러분들 집안에 야. 반드시 두셔야 되는 네. 가정용 의료기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허리벨트가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거 뱃살 빼고 여러분들의 허리 인치를 줄여드리는 EMS 허리벨트인데요. 네. 이것도 EMS 저주파 전자극요법으로 뱃살 부위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면서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강력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내장 지방도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뱃살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부가 네.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든다는 거. 네. 요거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집안일 하셔도 돼요. 주부들은 벨트 착용하신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또 댕댕이 데리고 동네 한 바퀴 하셔도 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저처럼 허리벨트 하시고 네. 저희 대표님은 트레드밀을 뛰신다라고 하시는데 네. 최근에 왕자 새긴 모습을 사모님이 아.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어. 복부의 근육만이 아니라 왕자가 새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0: 이야.
1: 너무 놀랍지요.
0: 그냥 있어도 케겔 네. 운동 시켜주고 벨트 차면 진짜 뱃살도 빼주고
1: 네 한꺼번에 다 하셔도 돼요. 네. 케겔 위에 앉으시고 허리 벨트 하시고 하셔도 되고 네. 이 허리 벨트도 한국대학교에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허리 벨트를 차시고 12주 착용한 후에 결과물을 측정을 했더니 그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의 평균 허리 둘레가 6cm입니다. 약 2인치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0: 그 되게 힘든 거예요. 2인치 줄이가 얼마나
1: 맞습니다.
0: 힘든데.
1: 이 또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허리살이 빠지고 나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네. 그렇지 않아요. 네. 탄탄한 복근을 만들어주니까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가격만 되시면은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텐데 가격
0: 얼마인가요?
1: 이번에 이 허리벨트 저희가 네. 케겔기와 더불어서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1,500불입니다만 오늘 700불 할인을 내서 799불에 드립니다.
0: 어우 799?
1: 네. 1,000불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0: 네. 세상에 거의 뭐 반가격에.
1: 반가격이죠.
0: 와. 네. 절대로 1,000불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던 제품을 오늘 드디어 마더스 데이 스페셜 네. 활짝 세일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799불 대박 세일가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네. 213-831-5855 831-5855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야심작이 있죠?
1: 네. 탈모인 분들에게 희소식인 헤어붐인데요. 네. 탈모를 막아주고 또 발목까지 하게 된다라는 나사에서 개발한 요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로 여러분들의 모근에 네.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과학적 원리인데요. 이 원리로 서울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임상실험 결과 참가자 전원이 100% 발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네. 이거는 가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0: 이야, 진짜 얼마나 기쁘실까요?
1: 그렇죠.
0: 일단 머리가 풍성해야지.
1: 맞습니다. 나이도 덜 들어 보이고
0: 그럼요.
1: 자신감도 생기시는데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격에 준비를 했거든요. 네. 미주 판매가가 5년 동안 2,500불로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마더스데이를 기점으로 이 마더스데이만 드리는 특별 네. 할인가 1,000불을 할인을 해서 오늘 1,000불 뚝 잘라서 1,500불에 드리겠습니다.
0: 1,500불에?
1: 네.
0: 유례 없는 특별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마더스데이 스페셜로 헤어붐도 네. 여러분들 모발 건강 챙기시라고 저희가 1,500불에 드리고요. 네. 통증 치료기인 베니라이트. 여러분들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허리 통증이시면서 협착증으로 이어지신 분들 목 근육, 테니스, 엘보, 손가락 마디, 고관절염, 무릎 통증 위에 요거를 그냥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0: 네.
1: 올려만 놓으시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너무너무 훌륭한 이거는 사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요것도 오늘 또 놀라운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0: 네.
1: 요것도 저희가 판매가가요. 2,000불이었습니다만 오늘 그 스페셜 가격으로 1,499불, 1499불의 베니라이트도 드릴 거고요.
0: 네.
1: 또 여러분들 UK 디바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울세라 리프팅, 요거는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고 미세 전류로 해서 2분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오른쪽 네. 왼쪽 나눠서요. 네. 한쪽만 저희들이 시연을 해드리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이 짝짝이가 됩니다. 2분 안에 리프팅 효과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리는데 한번 끌어올려간 거는 15일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것만이 네. 끝이 아니에요. 팔자주름, 눈밑주름, 입술주름, 목주름. 더 이상 이 미세전류로 된 저희들 UK 디바이스 사용하시면 통증 치료기로도 쓰여요. 이 UK 디바이스는 그리고 두피케어도 됩니다. 모발 빠짐 줄어들고요.
0: 네.
1: 가격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 저희가 네. 이것도 2,500불 하던 거를 네. 오늘 대단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1,000불을 뚝 잘라서 1,500불에 드리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잠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에이크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요거는 뇌 신경선호를 그러니까 우리 뇌로 가는 신경 신호를 조절을 한 신경과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인데 그냥 요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네. 머리에 착용하시는
0: 네.
1: 그 형태로처럼 되어 있는데요.
0: 헤드폰처럼.
1: 헤드폰처럼. 그런데 네. 귀를 막는 거는 아닙니다.
0: 네.
1: 그냥 머리 위에 쓰시기만 하시면 네. 불면증 해결되고요.
0: 네.
1: 스트레스 해결되시고 집중력 저하되고 편두통, 네. 우울증 사라지고 치매와 파킨슨까지 해결 다 되는 건데요. 요거는
0: 네.
1: 미세전류 원리로 만들어진 요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너무 놀랍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0: 네.
1: 또 마더스 데이에 1200불 하던 걸 반값에 599불에 드리면서
0: 네.
1: 선물 모두 다 오늘 소개한 것들 선물 다 드릴 텐데 그동안 저희 제품이 좀 고가여서
0: 네.
1: 1,200불이 아니니까 망설이셨던 분들은 1년, 2년, 네. 3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0: 네. 좋아요. 너무 좋은 제품을 진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1: 네.
0: 다 가지고 싶어. 다 사고 싶은데.
1: 그러시죠.
0: 야, 이거 진짜
1: 마더스 데이에 선물로도 좋고 본인에게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뭐니 뭐니 해도 케겔 운동기가 진짜 아니 어떻게 허리까지 잡아주고
1: 자골신경통이랑.
0: 자골신경통.
1: 네.
0: 그거 많이들 고생하시거든요.
1: 그렇죠. 여러분들 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요.
0: 네.
1: 케겔 운동기 앉으시기만 하면 밤에 네. 화장실 안 가셔도 됩니다.
0: 훈이 씨 좀 이따 들어오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1: 네.
0: 간밤에 분명히 안 잡았을 거야.
1: 네. 그랬을 네. 거예요.
0: 여러분 전화 주세요. 562-529-5343 562-529-5343 그리고 K실장님 213-831-5855 213-831-5855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부모님께 어머님께 건강만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잡아주는 멋진 선물들이 마더스데이 초특가 대박 세일을 하니까요. 통 큰 선물 부모님께 하세요. 1383-1-5855, 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기 어떤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훈이 씨와 함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꼭 만나 뵐게요.
2: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3: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2: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3: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2: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3: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2: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3: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3: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12: 됩니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산삼한방병원.
15: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이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리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5: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0: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우리 후니 씨. 아니 네. 케겔 운동기를 사서 본인이 앉아 계실 줄 알았더니만 어, 네. 장모님 선물로 사신 거예요?
15: 제 거 아니죠.
0: 아, 야.
15: 저는 혼자서 지금 이 순간에도
0: 아, 놀면 뭐해? 네. 야, 너무 장모님이 노느리, 좋아하시겠네요.
15: 노느리 염불한다고. 야, 노느리 케겔이라도 해야지.
0: 쪼이고 있어.
15: 네, 쪼이고 아, 있어요. 아, 한 가지 더 네. 여러분 2부의 남자, 여러분들의 잭팟 같은 남자. 네. 오늘 금요일 메가밀리언 어. 잭팟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 네.
15: 215밀리언 2억 1,500만 불 이상입니다.
0: 야.
15: 여러분과 함께 꿈을 꿔봐요.
0: 제가 어제 샀어요. 제가 메가밀리언 5불로 오르고서 한 어. 번도 안 샀거든요.
15: 네.
0: 근데 드디어 어제 한 장을 샀잖아요. 지갑에 탁 났어. 두 장 사서 한 장은 언니 주고 응? 친한 어, 어? 언니 주고.
15: 그거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0: 그 반 가르기들어 했죠.
15: 그거 사인하셨어요?
0: 에? 아니요. 믿어.
15: 아.
0: 안 주기만 해.
15: 어. 근데 이게 꼭 남 주게 된다니까요.
0: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15: 그냥 사진만 찍어 놓으시지.
0: 그럴걸. 어디 갑자기 안 보이면 이제
15: 서로 뭐 안 네,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왠지 든든해요 오늘 밤에.
15: 오늘 밤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때. 네. 선배님 혹시라도 되면 네.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한테.
0: 왜라고?
15: 어? 아 그래 제가 알죠. 뭘 어떻게 아, 네. 행동할지 알죠.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0: 모르는 거예요. 아직
15: 내가 개 같은데.
0: 극지하는 복권이 있다.
15: 아, 네.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살 수 있어요.
0: 네. 자 메가밀리언 오늘 200.
15: 2억
0: 5밀리언.
15: 그러니까 2억 1,500만 불.
0: 예, 2억 1,500만 달러.
15: 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 여러분 메가 밀리언스. 함께 꿈을 꿔봐요.
0: 네. 호니 씨.
15: 네.
0: 금요일은 남녀 얘기. 아, 남녀 얘기만큼 재미난 게 어디 있겠어요?
15: 아? 싸움이랑 남녀 얘기 제일 네.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15: 근데 오늘 변압박 네.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천녀 유혼. 장국영 임청아 닮았어요.
0: 아, 훈이 씨가 오늘 어? 하얀색으로 아니, 아주 약간 분위기가 그래.
15: 아니 제가 어딜 봐서 장국영이에요. 아니, 이건 아니지.
0: 누가 그러더라고요.
15: 누가요?
0: 미국인 너 파트너는 참 좋다.
15: 왜요?
0: 응?
15: 얼굴 밀어주니까?
0: 아니
15: 밀어주니까요?
0: 아니요.
15: 미역 씨 확실히 이쁘게 나오니까
0: 아니야, 아니야,
15: 그거잖아요.
0: 아니야.
15: 작아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0: 네,
15: 그죠?
0: 네, 작아 보인다 그래도.
15: 그거죠. 솔직히 말해 그거 맞죠?
0: 아니야.
15: 외모 밀어주기,
0: 아,
15: 근데 몰아주기.
0: 어. 남자도 여자도 사실은 남자 네. 키 작은 거 뭐 이렇게 따졌던 분이 네. 정말 아주 작은 남자를 만났는데 키 아무 상관 없어.
15: 아, 키 전혀 상관 없어.
0: 상관 없어.
15: 그럼
0: 마음이 넓어야지.
15: 주머니에 어떤 차 키가 집 키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키가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0: 그 키구나.
15: 키는요. 네. 정말 제가 제일 억울한 것 중 하나가 여성분들이 네. 키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남자 185 돼 이런 분들은
0: 네.
15: 야 키는 노력해서 응. 바꿀 수가 없어.
0: 응.
15: 그렇죠?
0: 응.
15: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건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5: 몸무게든 뭐 재산이든 학벌이든 내가 노력하면 돼.
0: 응.
15: 키는 안 돼.
0: 네.
15: 어쩌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키.
15: 물론 제가 뭐 그 난장이는 아닙니다만.
0: 빨리 한번 가볼까요?
15: 190 안 되면 똑같아. 어?
0: 아이 그래.
15: 네.
0: 근데 훈이 씨 키 크잖아요.
15: 저 안 커요.
0: 안 커요?
15: 2미터가 안 될 뿐이지.
0: 아 아니.
15: 170과 2미터 사이.
0: 덩치도 네. 그냥 덩치로 너무 체격도 좋으셔서
15: 아,
0: 유도하신 것 같아.
15: 유도했죠.
0: 하셨어요?
15: 모든 여성을 저쪽으로 유도를 하죠 이렇게.
0: 아~
15: 이리 와. 유도와 유도를 해야지. 이리 와. 오빠야.
0: 엎어치기 막 어?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
15: 엎어치기?
0: 엎어치기.
15: 이제 주특기예요. 엎어치기.
0: 밀어도 어?
15: 응?
0: 밀어치기.
15: 상상은 그만.
0: 네.
15: 뭘 밀어쳐요? 밀어치기. 근데
0: 네.
15: 제가 원래 유도를 가장 네. 마지막에 한 것 중에 하나예요.
0: 네.
15: 원래 저는 다른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0: 뭐요?
15: 저는 타격 기술을 좀 많이 해갖고
0: 네.
15: 뭐 쿵푸라든가 가라데. 합기도,
0: 네.
15: 태권도, 뭐, 화랑도, 아... 검도 이런 거 했거든요.
0: 한 대 맞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15: 마음이.
0: 어, 야.
15: 꿀주먹. 뿅.
0: 아,
15: 근데
0: 야.
15: 살이 조금씩 찌니까 사람들이 네. 어 운동하셨어요? 아 예. 그러면 유도하셨죠.
0: 네.
15: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0: 네.
15: 유도 안 했는데.
0: 네.
15: 근데 아니요 유도는 안 했고요.
0: 아니 그게 다 살이에요. 근육이에요.
15: 아유 분유 반, 배즙일 반. 70%가 근육이에요.
0: 네. 네.
15: 그냥
0: 뭐.
15: 여기까지 먹고.
0: 아
15: 그래서 유도를 안 했는데 유도를 안 했어요. 그 설마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0: 네.
15: 그래갖고 유도를 했어요.
0: 어.
15: 그냥 해줬으면 돼 이거 하려고.
0: 아 진짜.
15: 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네. 재밌고.
0: 네.
15: 제가 또 와, 유도에 그렇게 제가 소질인 줄 몰랐네.
0: 진짜.
15: 그 다음부터는 여성분들 다 유도하는 거라니까요.
0: 어머나.
15: 내 걸로 유도해야지.
0: 어머나.
15: 이리 와. 뭐 까짓 거 뭐 금요일인데 뭐 이러고 노는 거지 뭐.
0: 그렇죠.
15: 네.
0: 자 오늘은 데이트 준비 시간부터 끝까지
15: 우리 한번 남녀 얘기를 네? 한번 해봐요.
0: 어,
15: 역시 자,
0: 남녀가
15: 데이트 나가실 때
0: 네.
15: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세요? 금방 준비하는 편이세요?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0: 저는 그래도 준비를 금방 하는
15: 자,
0: 것 같아요.
15: 금방이라는 게 얼마큼?
0: 30분.
15: 이거 봐.
0: 30, 왜요?
15: 30분이 무슨 금방이야?
0: 걸리지.
15: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분이야?
0: 샤워하고.
15: 그러니까 샤워 포함해 30분이요?
0: 네. 오.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여자친구는.
15: 그렇다면 조금.
0: 빠르죠. 네.
15: 그러면 지금 막 침대 누워 있어요?
0: 샤워를 이제 물만 대죠.
15: 자, 봐봐. 지금
0: 아니 머리 감는 건 안 되고.
15: 어?
0: 그러니까 머리 감는 건 전날에 감으니까.
15: 잠깐만. 그러면 네. 지금 11시 5분이네요.
0: 네.
15: 제가 지금 미옥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 자고 일어났어. 네. 제가 전화합니다. 남친구예요.
0: 네.
15: 미옥아, 응. 우리 밥 먹자.
0: 응.
15: 지금 준비하면 언제 갈까? 내가? 언제 픽업 갈까?
0: 김미.
15: 그러면
0: 응.
15: 11시 35분?
0: 네.
15: 오케이. 그러면 준비할 수 있어요? 30분 안에?
0: 네.
15: 오케이. 풀 메이크업?
0: 뭐 대충. 뭐 요즘은 대충. 풀 메이크업은 촌스러운 거예요. 대충 해야 돼.
15: 아, 그래 30분은 응. 그나마 인정.
0: 응.
15: 남자는 몇 분? 5분.
0: 5분. 네.
15: 지금 여자친구 전화요. 오빠 지금 갈게. 어 그래? 와. 네가 오는 사이 난 이미 다 준비돼 있어. 여자는요.
0: 네.
15: 씻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지금
0: 그쵸?
15: 아까 30분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원래는 보통 1시간 막 2시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씻는 게 30분.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한데 뭐 1시간. 머리 하는데 30분.
0: 네.
15: 옷 고르는데 30분.
0: 아.
15: 와 언제 나가냐고.
0: 옛날에 룸메이트 할 때요. 네. 미국에서 한 그 친구가 욕실은 하나인데 들어가면 한 시간 거리
15: 샤워?
0: 예. 네. 아우 너 도대체 뭐라니 빨리 나와 막 이랬는데 짧게 짧게 물도 좀 절약하면서 그렇게 피부에 안 좋아요 오래 있으면
15: 피부 안 좋아요?
0: 예. 네. 샤워는 짧게
15: 짧게 뽀송하게 네. 깔끔하게
0: 비누칠도 대충
15: 그렇지
0: 중요한 부위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5: 서로서로
0: 아, 여기
15: 서로서로 서로. 네. 혼자 하면 안 돼요 서로서로
0: 안 돼
15: 근데 여성분들은 네. 이제 옷 고를 때 네. 어느 정도 시간 걸리세요 미옥 씨는?
0: 아 그게요 네. 그래서 미리 해놔요 저는.
15: 미리
0: 저, 옷을
15: 해놔요?
0: 항상 예 네.
15: 오
0: 골라놓고 뭘 입지 이게 너무 싫어서 네. 이렇게 옷장 정리할 때 얘랑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딱 넣으면 딱 집으면 되잖아요.
15: 와 네. 진짜요?
0: 네
15: 대단하시다.
0: 왜요?
15: 엄청
0: 하지 않나?
15: 꼼꼼하시고 저거 하시네.
0: 네
15: 누가 그렇게 해요?
0: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아예 여자분들 그렇게 해놔요.
15: 에이
0: 맞춰놔.
15: 여자분들 더 지저분해요. 집 가면 막 온갖 옷 산더미고 막
0: 네.
15: 누가 이렇게 페어링 해놔요? 그냥 대충 입지.
0: 저는 이렇게 딱딱 칼각으로 돼 있어요.
15: 오 멋있다. 어 자기 어필 시간. 어 좋아요. 네. 보통 남자들은 네. 옷 고르는데도 뭐 5분?
0: 네.
15: 뭐 옷도 많지도 않겠지만
0: 네.
15: 보통 저는 샤워할 때 옷을 생각을 해요.
0: 아~
15: 샤워를 하면서 자, 오늘
0: 응.
15: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누굴 만나니까 오늘은 이렇게 입자. 오늘은 뭐 없으니까 편하게 입자.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쫙 생각을 하죠. 아, 그럼 샤워하고 나오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코디가 돼 있으니까
0: 네.
15: 나왔으면 바로 탁탁탁 입으면 돼요.
0: 네.
15: 근데 여자분들은 계속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0: 그쵸.
15: 편하게 나와 그래도
0: 딱 입었는데 나가는데 아 이거 또 아니야. 그러면 막 갈아입어야 되고 막
15: 그러니까요.
0: 이런 거 그런 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15: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30분은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저는 진짜 집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0: 아
15: 옷만 입으면 돼.
0: 그랬는데 30분
15: 걸려.
0: 30분이야.
15: 와. 자 두 번째. 약속 시간에 대해서 남녀가 참 개념이 달라요.
0: 네.
15: 남자는 자 11시 반에 만나 그러면 집에서 11시 반에 나와요.
0: 네.
15: 거의 비슷한 시간이야.
0: 근데
15: 여자는 도착해서 자기가 이쁘게 한번 다시 옷 매무새랑 화장 점검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이거 데이트입니다. 그냥 일반
0: 네.
15: 약속이 아니야. 데이트할
0: 네.
15: 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친구랑 만나자면 그냥 어 거의 뭐 내가 도착할 남자는 계산이 빠르거든. 어 가는데 10분? 그럼 딱 맞춰 가는 게 남자고. 여자는 미리미리
0: 네.
15: 그리고 남자가 미리 와서 기다려주길 원하는
0: 네.
15: 그런 거 있지 않아요?
0: 네.
15: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미옥 씨가 데이트를 해요.
0: 네.
15: 제가 11시 반에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0: 네.
15: 앞에서 연락할게.
0: 그런데
15: 11시 20분에 문자가 딱 옵니다.
0: 네.
15: 나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나와.
0: 나는
15: 남자 1. 그러니까 5분 10분 먼저 와서 약속 시간보다
0: 천천히 나와.
15: 천천히 나와. 나 와 있어. 라고 하는 사람 1. 2. 도착 딱 30분에만 30분에 딱 나와. 남자 2, 남자 3 연락 안 해. 도착했는데 제가 나오겠지.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0: 그래도 앞에 왔어 이게 좋아요 저는.
15: 약간 저거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푸시한다는 생각 들진 않아요?
0: 아니요. 도착했어 이러면 저는 오히려 딱 그 30분에 나가서 서 있죠.
15: 어? 야, 아 너무 자기 어필하는 것 같아. 아,
0: 그러면 왜 안 와? 이러는.
15: 어, 진짜로 딱 나가 있어.
0: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늦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나가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거.
15: 그럼 이제 저 같은 남자는 그러죠. 네. 우리에게 위험한데 나와 있지 말고.
0: 아, 진짜 오빠.
15: 문자 하면 그때 내려와.
0: 아, 야.
15: 그게 맞거든요.
0: 그렇죠. 문자 한번 나가는 게.
15: 근데 맞죠. 가끔 남자 갔는데 여자가 딱 기다리거나 탁 나오면 그게 또 그렇게 이뻐 보여.
0: 아, 시간 맞추는 거.
15: 그게 참 이뻐.
0: 근데 우리 럭키비키님이 그러네요. 그렇게 늦어도 다 너를 위해서 하다 이렇게 늦은 거야라는 말 한마디에 참는데요.
15: 그래요. 뭐 본인이 행복하면 됐지 뭐.
0: 본인 행복하면 됐지. 여자가 아니옵니다 그러셨는데.
15: 그러니까.
0: 난 남자야.
15: 이런 여자분 없다니까 진짜로. 말도 안 돼요.
0: 네. 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늦게 나가야지.
15: 아니 너무 늦지 마요.
0: 네.
15: 늦으면 네. 남자 마음 떠납니다.
0: 아 그래요.
15: 늦게 오는 순간 남자는 딴 여자와 문자할 수도 있어요.
0: 아,
15: 여러분 그래든. 기억하세요. 늦지 마세요.
0: 네.
15: 자 데이트를 갈 때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합니다.
0: 네.
15: 남자는 어 주말에 만나 그러면. 어 그래 주말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지? 예를 들어서 네. 맛집 거기 가가 주차가 아, 다운타운 아 차 세우기 싫은데 어려운데 어디다 세우지? 그럼 세우면 얼마큼 걸어가야 되지?
0: 네.
15: 거기가 식당이 얼마지?
0: 요
15: 정도 여자분은 무조건 분위기
0: 와,
15: 감성 그 막 경치 네.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0: 분위기 다
15: 분위기 그죠?
0: 네. 조명
15: 아 조명
0: 각도
15: 그리고 같은 식당인데도 뭔가 창가에 바닷가 보이는 쪽
0: 네
15: 사진 찍어 잘 나오는데
0: 여러분 어디 참 식당 갈 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석으로 줄 때요 No, I wanna sit here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이거 비어있는데 왜 우리를 구석으로 모으라? 이러고 난 종종당당히 얘기해서
15: 아 정말요?
0: 그 자리에 앉는 편이에요 좋은 자리에
15: 저는 구석을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5: 저는
0: 아.
15: No, I want corner 그러는데
0: 아, really?
15: 저는 구석을 좋아해요 아.
0: 아니 구석이
15: 속된 말로 구석 짱 막혀가지고
0: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구석이 아니라 화장실 옆 이런데
15: 아 그런데 싫죠 그런데 싫은데
0: 약간 동양인이라고
15: 어? 아니 뭐 이런, 설마
0: 아니 실제로 그래요
15: 진짜요?
0: 그런 경우 있어요 느낌에 그럼 보면 뭐 모르나요 알죠
15: 어, 저는 아직까지 본 네. 적은 없어서
0: 그래서 그래요.
15: 저는 오히려 술집 가면은 한국 술집 소주방 가면 분위기 좋은데 젊은 애들 많이 가는데
0: 네.
15: 구석을 줘요
0: 네
15: 사장님 아 안쪽으로 저는 안쪽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잘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0: 네
15: 근데 두 번 세 번 가는데 항상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0: 응.
15: 앞에 넓은 자리 많은데도
0: 응.
15: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젊은 분들이 응. 막 자기 헌팅도 하고
0: 네.
15: 부킹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늙은이 왔다고 구석으로 넣은 거야.
0: 늙은이라 아니라 조폭이 온 줄 알았어요. 등치에 있다.
15: 늙은 이렇게. 친구들 왔다고 해서 안 구석이 그러니까 저를 좋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 보이게 구석에 넣은 거예요. 자기네 물 흐릴까 봐. 아 그다음부터 구석이 기분 나쁘더라고
0: 그래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 구석이
15: 그때 좀 기분 나빴어요
0: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구석에 가서 다 서로 그냥
15: 아니 둘이 가면은 남녀 가면은 구석 좋지 않아요?
0: 은밀하게 네.
15: 아무도 보든 말든
0: 옛날에 막 칸막이 있고
15: 없는 칸도 쳐야지 작게 벗어서
0: 같은 여름은 어우 둘이 어? 붙어있고 막 이런
15: 막
0: 거
15: 덥잖아요 네. 겨울에도
0: 어우 더워지지 어,
15: 막 끈끈하지 막, 막 거울에 아, 유리에 막 긴 서린다잉
0: 네.
15: 좋아요 여자들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니까
0: 네.
15: 사실
0: 분위기는 많이 타죠
15: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0: 네.
15: 사진 찍는 사진 이것도 요새 빼먹을 수 없죠
0: 네.
15: 남자분은 한 장 정도 찍으면 끝났어요 이미 네. 인증사진 찍었잖아 하, 여자분은 뭐 사진을 보면 저 옛날에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사진
0: 네.
15: 못 찍는다고.
0: 네.
15: 아 오빠 사진 누가 이렇게 찍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난 열심히 찍었는데.
0: 그 센스가 없어.
15: 남자들은요. 그 찍으면 너무 내 눈에 너무 이쁘잖아요.
0: 네.
15: 어 너무 잘 나왔다 보여주면 오빠 이게 뭐야? 머리 흩날렸잖아. 막 눈 감았잖아. 너무 야 자연스럽지 않아? 오빠 다시 찍자. 그러다가 제가 하도 혼나면서 나중에 네. 교육을 받았어요.
0: 네.
15: 오빠 봐봐.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돼. 막 그분한테
0: 각도 이렇게 어 짜리몽땅하게 나오게 찍으면 안
15: 그러니까
0: 돼.
15: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모르고
0: 이 서서 찍어줄 때도요. 네. 남자분이 약간 자세를 낮춰서 밑에서
15: 그러니까
0: 찍어줘야 돼.
15: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0: 그래야 롱다리.
15: 그리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자분한테 네. 좋터져가면서 배운 건데
0: 네.
15: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일자로 세우잖아요.
0: 네.
15: 여성분의 다리가 밑에서 살짝 올리면서 다리 끝이 사진 거의 바닥에 닿게끔 딱 찍어주면
0: 네.
15: 길쭉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0: 네.
15: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하도 닥달 받아가지고
0: 네.
15: 요새는 제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0: 아.
15: 오, 사진 잘 찍는다고.
0: 네.
15: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민감한가 봐.
0: 그럼요.
15: 그럼 앱을 깔아야지.
0: 요즘 앱으로도 다
15: 요새 앱 안 하고 찍으면 또 화내요.
0: 그래요.
15: 참나.
0: 이렇게 여자들은 섬세하답니다.
15: 그 섬세한 겁니까?
0: 네.
15: 구라지 구라.
0: 네. 자, 데이트 끝난 뒤 정리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요?
15: 네. 왜? 남자는 끝났잖아요.
0: 응.
15: 안녕. 집에 들어졌잖아요.
0: 응.
15: 끝.
0: 응.
15: 이제부터 너는 너, 나는 나.
0: 근데,
15: 나만의 시간.
0: 응.
15: 근데 여자는 집에 딱 가서 문자를 하죠.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어땠어? 재밌었지? 나 오늘 이뻤어? 아까 찍은 사진 보내줘.
0: 네.
15: 오빠, 나 사진 바꿨다? 이거 보정했다? 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야, 좀 자자. 좀 쉬자.
0: 아, 아니 오늘 어. 오빠 즐거웠어 이런 인사가 반갑지 않나요?
15: 좋죠. 네. 그리고 끝내야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통화를 시작하죠.
0: 네.
15: 오빠 통화 가능해? 처음에 뭐 사귈 때는 아유 밤새 통화하지. 네.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무섭죠.
0: 네.
15: 어느 순간 되면은 조금
0: 들고 자 이제 전화기.
15: 어 들면서 그리고 끝날 때 알죠? 네. 먼저 뭐. 끊어. 어. 먼저 끊어. 아니, 먼저 끊어. 아. 하나, 둘, 셋. 왜 안 끊어? 이거 아, 유치해.
0: 아, 정말.
15: 근데 이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네. 남자도 집에 왔으면 이제는 나이가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클래식을 들을 수도 있고.
0: 네. 좀 간단하게
15: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0: 정리를
15: 자, 만족도. 남자는요, 일단 오늘 안 싸웠어. 여자는 안 싸웠어. 그리고 밥이 맛있었어. 그럼 된 거예요.
0: 네.
15: 근데 여자는? 오빠 음식은 맛있었는데 그 분위기 좀 별로더라. 좀 뭐 자리가 아까 말씀한 자리가 나는 창가에 앉고 싶었는데 그리고 왜 아까 오빠 아까 나한테 이렇게 시큰둥했어? 그거 먹을 때 뭐 혼자 왜 그랬어? 아까 나 차 왜 문 안 열어줬어? 이런 모든 게 만족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아니
15: 하지만 전 잘하니까.
0: 호니 씨는 여성분 문 열어줘요?
15: 어 기본이죠.
0: 아 젠틀맨이로.
15: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네. 선배님 저 한번 조차 타셨잖아요.
0: 네.
15: 제가 선배님 문 안 열어드렸어요.
0: 네.
15: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0: 네.
15: 저는 제 여자는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0: 아, 네.
15: 사적인 그게 없으면
0: 네.
15: 오해할까 봐 안 열어드려요.
0: 아,
15: 업무적으로 만나는 여성분들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문 안 열어드려요. 오해하실까 봐.
0: 네.
15: 이해하세요?
0: 네. 내가 열지 무슨.
15: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여자는 당연히 열어드리는데 아,
0: 저기 와이프 맨날 문 열어줘요 딱?
15: 어, 그럼요.
0: 아, 너무 젠틀맨이다.
15: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아 진짜.
15: 그, 아, 조심해야지. 그, 아, 안 와서 들어와서 전 차에 앉혀요.
0: 어, 야.
15: 어, 다리 다칠까봐. 얘기야 잠깐만. 딱 번쩍 들어서
0: 이렇게. 아,
15: 편안하니?
0: 아, 정말.
15: 구라 입만 열면 구라. 자 마지막.
0: 염장지르네 진짜. 아우 나 진짜.
15: 아니 근데 남자가 문 열어주면 네. 좋죠.
0: 어 좋죠.
15: 벨트 매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0: 그거는 너무 오바다.
15: 좀 오바인가?
0: 네.
15: 그러면 벨트 여기까지 왔을 때 마지막 딸깍 해주는 건?
0: 어, 뭐 이런, 어 벨트 했어 이러면서 탁 이러면 어, 어, 어. 심장이 두근두근 뭐 그럴 수 있는 어. 남자가 있으면 좋겠죠.
15: 괜찮아요?
0: 네.
15: 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옥씨 문 꼭 열어주세요.
0: 네.
15: 자 마지막 데이트 비용.
0: 남자는
15: 그냥 실속 있으면 돼요. 뭐 비싸고 싸우고 안에 하루 즐겁게 먹으면 됐어.
0: 네.
15: 근데 여성분은 다 그렇게 즐겨놓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5: 어떤 분은 비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0: 네.
15: 그래서 얼마 나왔어, 오빠?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0: 네.
15: 그리고 팁 얼마 줬어? 팁 얼마 줬어?
0: 아...
15: 얼마 뭐 냈어? 와, 왜 이렇게 많이 냈어?
0: 네.
15: 좋아, 잘했잖아. 잘해주셨잖아. 오빠, 오빠는 그렇게 예쁘게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즐겨놓고 뭘 나보고 예쁘대. 약간 네. 이런 거. 그래서 비용에 갖고도 좀 끝나고 말들이 많죠.
0: 그래요.
15: 지금 뭐 삼행시가 나왔어.
0: 네.
15: 뭐야, 이거?
0: 뭐야?
15: 홈쇼핑 월드님. 한미옥 삼행시를 뜬금없이 내 얘기 듣든 말든 본인 네. 본인 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미옥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써주셨으니까
0: 네. 한
15: 제가 운을 띄울게요.
0: 네.
15: 본인 거에 읽어주세요. 한
0: 한국의 미
15: 아니 아니죠 한국에까지
0: 한국의
15: 미
0: 미인
15: 미인 미은이 아니고 미인
0: 미인
15: 안 보이세요?
0: 보여요.
15: 옥
0: 옥소리 같은 한미옥님 아, 감사해요.
15: 이거 블락
0: 아,
15: 이게 블락이야.
0: 자. 우리
15: 그럴 거면 한운도 해줘. 한운도 해줘요. 이행시
0: 좀 이따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15: 그래요.
0: 우리 티키아님이 시청해 주신 노래
15: 뭔데요?
0: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라는 곡을
15: 있나요?
0: 신청해 주셨어요.

0: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셨어요. 혹시 지금 슬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기쁨을 더 맛있게 느끼기 위해서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아주 소박한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헬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유용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1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 송보감.
16: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 송보감.
16: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 송보감이잖아.
17: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 213-383-8899 383-8899 세종.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4: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8: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1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일생에 딱 한 번의 역대급 공개 방송이 내일 토요일 12시에
21: 예!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네! 바로 K-힐링 팝업 이 할인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큰일을 제대로 저질렀습니다.
21: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0: 네.
21: 여러분.
0: 아, 왜 그때 안 샀지?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21: 맞습니다.
0: 네.
21: 팝업 매장 문을 이번에 닫으시면서 네. 무려 놀라지 마세요. 최대 70%까지 할인. 선물까지. 오,
0: 이사님 이거 진짜 맞나요? K-힐링의 우리 케빈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22: 네, 안녕하세요.
21: 안녕하세요, 이사님.
0: 네, 이사님.
21: 아, 이거 맞아요, 근데 진짜?
22: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빨리 그 제자리로 찾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0: 네.
22: 뭐 그런데 이제 5월 말에 이제 완전히 그 지금의 있는 자리를 비우고
21: 네, 네.
22: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창고를 비운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마지막 또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야, 그 선물도 준비하셨나요?
21: 선물 주세요?
22: 아, 예. 내일 오시는 분들은 뭐 60불 이상만 구매하시면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챙.

0: 023-730-8880입니다.
1: 아니, 근데 이사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팝업을 비우시니까 창고를 비운다, 정리하겠다 하셨는데 거의 이거는 뭐 정리가 아니고 그냥 완전 털인데 털이. 그냥 쭉쭉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2: 네, 사실 그 자리를 옮기고 또 네. 물건을 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2: 굉장히 그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 좀 하고 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기회를 마련을 해서 준비한 그런 세일인데요.
1: 네.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네요.
2: 네네.
1: 그러면 이사님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좀 빨리빨리 잘 나가는 제품부터 한번 좀 알려주세요.
2: 네, 요즘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비전 브레이라는 제품인데요.
1: 네.
2: 눈이 침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요거는 하루 한 알로 이렇게 뇌 건강, 그 다음에 눈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1: 네.
2: 예, 그래서, 이름이 비전 브레인입니다. 원래가 140불짜리인데
1: 네.
2: 오늘 단돈 50불에 그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이거는 정말 수량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0: 네.
2: 그래서 좀 써보신 분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거든요.
1: 네.
2: 50불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네. 좀 많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요즘 다들 눈 침침해요. 휴대폰 막 들여다보고.
1: 그러니까요.
0: 이거 너무 좋네요. 비전 브레인.
1: 네. 네. 50불, 여러분 140불, 50불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인데요.
0: 네.
1: 이거는 고민하면 수량이 많이 없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0: 네. 기운 떨어졌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남성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있나요?
1: 이거 잘 들어볼게요.
2: 네. 네, 가장 가까우면서도 많은 네.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바로 이제 마늘인데요.
0: 네. 네,
2: 유황 흑마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두 박스 60호를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1: 오.
2: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0: 네.
2: 왜냐면 이게 의성에서 2대째 내려오는 장인들이 이렇게 만든 제품이라
1: 네.
2: 남자들한테는 뭐 스테미나는 물론이고
0: 네.
2: 위장, 그다음에 염증,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0: 오. 네.
2: 네, 오늘 두 박스에
0: 네.
2: 이게 60호로 돼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네.
2: 두 달치인데 오늘 저희가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여기에는 그 또 어버이달 공짜 선물 행사에
0: 네.
2: 국외 그 구입하시는 가격마다
0: 네.
2: 또 저희가 공짜 선물까지도 다 챙겨드리도록
0: 네.
2: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아요.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갤러리아몰 2층에 있는 거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죠? K힐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23-730-8880 323-730-8880
1: 선배님 저희가 선물로 사주세요.
0: 이거요?
1: 네, 흑마늘. 힘 좀 쓰게. 선물 좀 해줘요.
0: 아니, 왜 나한테 사달래? 아니,
1: 선물이 딱이구먼. 좀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럼 이거 드릴게요.
0: 네.
1: 이거 주시면
0: 네.
1: 진짜 피곤하신 분. 눈도 뜨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몸에 요새 독이 쌓인다고 그러죠? 림프관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0: 네.
1: 독선을 쫙 빼주고 원기를 팍 채워주는
0: 네.
1: 보약이 있답니다.
0: 뭐예요?
1: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맞습니다. 바로 유황 오리고라는 제품인데요.
1: 대박이죠.
0: 네.
2: 한국에서는 여러 그 건강 프로에서 방영됐던 그 제품입니다.
1: 네.
2: 뭐 가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1kg에 이렇게 우리 제품 중에 무효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것처럼 만든 제품인데 1kg로 돼 있고요.
1: 네.
2: 원래는 300불짜리인데 오늘 150불에 이것도 한정 수량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0: 네.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정말 들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으신 분이나
1: 네.
0: 네.
2: 오랜 그 병에 투병을 하셔서 정말 힘드신 분
1: 네.
2: 또 아니면 이제 그 암 때문에
0: 네.
2: 키모테라피 아시잖아요.
1: 아,
2: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시고 나면 정말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1: 맞아요.
2: 이럴 때 이제 또 독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황오리고는 해독하고 동시에 그 기력을 확 불어넣는 그런 유황의
1: 네.
2: 그 약성분을 이용한 그 제품인데요.
0: 네.
2: 정말 2년 동안 유황과 다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먹여서 정말 그 약오리를 한 다음에 그 오리를 먹는 게 아니고
1: 네.
2: 그 안에 있는 그 유황 성분하고 또 우리가 그 약기운을 이렇게 뽑아내서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1: 네.
2: 방법이 바로 유황 오리고가 되겠습니다.
0: 네.
2: 오늘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버이달을 맞이해서
1: 네.
2: 또 건강 팔찌 요거 천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0: 네.
2: 예, 요거를 건강 팔찌를 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원래 300불짜리인데
1: 그렇죠.
0: 유황 오리고 150불에 와, 이거 진짜 몸이 좋은 건강 팔찌까지 주시고.
1: 근데 이거 한국 방송에서 보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핫하고 정말 전설적인.
2: 네, 이게 이제 그 주교물 발명하신 인산.

0: 선생의 또 차기작이죠.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임 선생님 만나서 네. 또 목숨을 구하신 분이 여러 있습니다.
1: 아, 유황 오리고 아주 귀한 네. 거네요. 요즘 리버케어 아까 우리 하늘 씨 이거 너무 좋다고
2: 오자마자 이사님께 제가 막 네. 쫄랐죠. 이거 저 네. 내일 사러 갈 거야 그러고 이거는 진짜 술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 네.
2: 최고입니다. 이거 정말 핫해요. 핫. 리버케어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요거는 액상하고 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알 두 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물 없이 네. 그 액상하고 같이 놓고 이렇게 드시는 그런 리버케어 말하자면 그 간을 간, 정말 네. 서포트하고 보호하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 비밀은 바로 그 실리마린에다가 그다음에 영하 40도 해발 4,000m에서 정말로 자생하는 홍경천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요.
2: 네. 네.
0: 이게 정말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 40도에 살아요?
0: 네, 그렇게 간에 좋아서 네. 이거를 놓고 또 간 손상을 막아주는 곰피나 각종 비타민을까지 예. 함유하는 게 정말 배합을 잘하는 액상 타입인데요. 이거 드시게 되면 1시간 안에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피곤하신 분들한테는 최고고요.
2: 네네.
0: 간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권해드릴 게 없어요. 네, 오늘 원가 네. 이하 세일로 네 박스를 원래 2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네네.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박스에 100불?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요.
2: 제가 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0: 그리고 이거는 네. 2주 정도 섭취하시고 네.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네. 간 기능이 24%까지 금방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1: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또 술 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이겠네요.
2: 제가 그때 이사님 네. 통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간이 편해집니다.
1: 네. 여러분,
2: 정말 눈 한번 번쩍 뜨는 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100불에 네박스.
1: 와, 리버케어.
2: 리버케어 놓치지 마시고요.
1: 먹어야 되겠네요.
2: 근데 또 우리 KLM 또 산삼 제품이 또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저희가 산삼으로 유명하죠.
2: 네.
0: 오늘 그 산삼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파란 색깔을 띠면서 원액을 70% 넣은 제품이에요.
2: 오, 네.
0: 예, 요거 정말 사포닌 함량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요걸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8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액상으로 완전히 원액으로 100% 되어 있고요. 그 앰플병에 30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네. 뭐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손, 발 이렇게 자꾸 마비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제품이라서
1: 네.
0: 이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669불짜리는 오늘 25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1: 와, 거의 뭐 퍼주시는 수준이네요. 네.
2: 야, 이 산삼을 여러분 네. 이거 드시면 뭐 하루에 뭐 산삼 몇 뿌리를 드시는 거네요, 그냥.
0: 네, 여기에는 뭐 열매, 뿌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2: 이런 네. 좋은 제품 여러분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1: 바로 K힐링 내일 공개 방송 역대급 세일을 하시면서
2: 네.
1: 창고 털이 공개 방송을 합니다. 12시부터
2: 2시까지
1: 우리 갤러리아몰 네, 네, 우리 훈이 씨와
2: 미옥 씨가 네. 저희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정말 네. 좋은 제품 최고의 가격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이번에는 피부에 좋은
2: 여성분들,
1: 콜라겐.
2: 아, 이거는 또 뭔가요?
0: 네, 저희 콜라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2: 네.
0: 왜냐하면 그 한 봉지가 딱 들게 되면 묵직해요.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서
2: 네네네.
0: 많은 분들이 좋았고 일단 맛이 좋아서 너무 좋고요.
2: 네.
0: 이 안에는 주름 잡아주는 레티놀에다가
1: 네.
0: 또 산삼, 석류, 저분자 콜라겐,
2: 네.
0: 피쉬 콜라겐. 이래서 젤리형 스틱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1: 네.
0: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근육하고 골다공증에도 좋다 그래서
1: 네.
0: 저희가 그런 재료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 오늘 두 박스에 180짜리를 오늘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100불에 두 박스 콜라겐.
0: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두 박스 구입하시면 100불에 드리면서 또 어머님들께는 천연 원석 팔찌 이쁜 거를 또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2: 여러분.
1: 갤러리아
2: 네. 네. 2층 분수대표 내일 저희 공개 방송 함께 12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3-730-8880 323-730-8880번입니다. 이사님,
1: 네.
2: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2: 이게 진짜 고민되거든요. 머리숱? 이거 좀 고민 좀 해결할 수 있나요?
0: 네, 저희한테 그 맥주 효모 BOT라는 제품인데,
2: 네.
0: 이거는 사실 그 광고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네. 드셔보신 분들이 이게 관리가 잘 되고 네.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네.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네. 또 어머님들도 굉장히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1: 이사님 머리숱이
0: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저도 네. 먹어요. 항상 이거를 챙겨 와. 먹는 이유가
1: 네.
0: 저희 집안도 사실은 황하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2: 네. 불안하시군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네. 모양이 정말 네. 굉장히 중요한데
2: 그럼 인상이 네. 엄청 중요해요.
0: 네.
1: 이사님 머리숱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으세요.
2: 20대 청년 같은데.
0: 네, 제가 그 K힐링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주워먹는 타입인데. 네, 이것만큼은 영어 빼놓지 않고 먹는 게 이건데요. 아. 저희 맥주 효모 비오트는 네. 두 달치로 되어 있고요.
2: 네.
1: 네.
0: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일이 2 플러스 1이면 6개월치예요.
1: 네. 네.
0: 요거를 저희가 10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꼭 우와. 6개월치 드셔보시면 네. 네, 정말 큰 효과를 보십니다.
1: 와. 네, K힐링 네일 갤러리 아마 몰 네. 그 2층 분수대 앞에 있죠.
2: 그렇죠?
1: 에스컬레이터 옆에 K힐링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창고 털이 대박 네. 세일을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2: 함께 털어봐요, 여러분.
1: 네.
2: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오불의 행복. 네. 이것도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0: 오불의 행복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 명이나물, 그다음에 저희 명품 주겸 치약, 네네. 아로마 비누까지 전부 오불이고요.
1: 네.
0: 오시면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오불 제품들이 많고
2: 네네.
0: 또 뭐 10불 제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 OTC 카드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2: 예.
0: 또 EBT 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자, 아 근데 진짜 당 바더라인이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 얼마 전에 그저께
1: 혈당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1: 네.
0: 이제 이 혈당 하면은 또 저희 K 힐링이고
1: 네.
0: 저희 제품이 한 세 가지가 넘게 있는데요.
1: 네.
0: 그 중에 오늘은 그 여주환이에요.
2: 여주환.
0: 예, 오늘 100불에 세 통을 드리는데 이건 가장 저렴하면서부터 드시고 나서 이렇게 혈당을 재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제품인데 좋은 거는 천연이고요.
1: 네.
0: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요.
2: 오.
0: 인슐린 조절도 잘 되고
1: 네.
0: 또 이 간에 열독을 빼주기 때문에 또 약이 못하는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해독제로도 네. 아주 만점이고 특히 네. 통풍에 특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또 추천을 만한 그런 제품인데 오늘 100불에 세 통 준비를 했습니다.
1: 야, 꼭 사야겠네요.
2: 그러니까요.
1: 와, 세 박스에 100불.
2: 네. 자, 또 K-링의 시원한 음료 오미자차, 오미자청. 이거가 원래 30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불로 구매하신다고요?
0: 네. 예, 저희 오미자청은 문경 오미자라 그래서
2: 네.
0: 설탕 안 쓰고 사탕수수 원재료로 이렇게 발효를 해서 아주 맛이 깊고
2: 네.
0: 부드러운데 한국의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제품이 맞고요.
2: 네네.
0: 겨울에 오미자를 따뜻하게 드시면 잔기침에 굉장히 좋고요.
1: 네.
0: 여성분들한테는 어디에 좋냐면 바로 방광, 신장이 약하시고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예. 좋은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미자인데 정말 그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오미자라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또 특효가 있어요.
1: 네.
0: 오늘 10불이면은 원가 이하거든요.
2: 네.
0: 네. 네, 저희가 원가 이하로 할 때 굉장히들 많이들 사가시는데
2: 네.
0: 그 중에
2: 네.
0: 하나가 바로 이 오미자입니다.
2: 이것도 오미자 칵테일로 타서도 좀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키 걱정도 많이 아까 키 얘기 잠깐 했지만 키 성장 돕는 그 아이키노피가 키뿐만 아니라 머리 두뇌에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0: 네, 집중력에도 좋고
2: 네.
0: 키 크는 데도 좋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맛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2: 네.
0: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요거 아이키노피도 두 박스에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이건 뭐 그냥 그 어머님들 그냥 그 많이 드세요. 그냥 아이들
1: 네.
0: 안 주시고.
2: 아. 이게 또 노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0: 네.
2: 그렇죠.
1: 아, 네.
2: 와, 아이키노피 두 박스도
1: 100불에
2: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정리를 해보면 선물용으로도 그리고 부모님 건강 챙기면서 내 몸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격 다시는 오기 힘든 믿기 힘든
2: 그렇죠?
1: 세일입니다. 네. K-힐링이 일생에 단 한 번 이달 말 5월 말에 문을 닫는 K힐링 팝업 매장에서 내일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에서 그렇습니다. 진행합니다.
2: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끝납니다. 네. 혹시 아직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 혹시 나를 위한 선물 필요하신 분들 공개방송 네. 초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많은 거 이사님 한번 싹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예. 100불 이상만 구입하셔도 네. 다만 이제 2 플러스 1 세일에 적용되는 거고 1 플러스 1은 제외인데 네네. 산삼 소구루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제품을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네. 한 박스씩 다 공짜 선물로 나가고요. 네. 오브레 드리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폴리스 비누, 네. 그다음에 CBD 드링크, 덴탈 주겸, 주겸치약, 그다음에 각종 건강차가 있고요. 네. 또 자알리톨 캔디라고 아주 맛이 네. 좋고요. 또 내일은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제품들은 또 천연 원석 팔찌가 또 같이 나가게 되고요.
2: 아, 궁금합니다.
1: 와, 팔찌를.
0: 네, 네. 비전 브레인은 50불에 드리고 마늘의 왕은 100불에 두 박스, 리버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를 드리고요. 유황 오리고는 오늘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산삼 순백은 250불, 산삼 그대로 요거는 100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여주화는 100불에 세 박스에 드리고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두 박스, 오미자청은 오늘 10불에 준비를 와. 했습니다.
1: 네, 바로 K힐링 내일 창고털이 대대박 세일이니까요.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일 12시에 우리 네. 후니 씨와 제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K힐링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오셔서 대박 세일과 함께 선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3: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4: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4: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4: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4: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4: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2: 지긋지긋한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어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1: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네. 메가밀리언 잭팟은 215밀리언, 아. 2억 1,500만 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네. 메가밀리언. 여러분 함께해요.
1: 저도 한 장 샀어요.
2: 축하드립니다.
1: 오늘 인생 역전이 될 것인지. 아니, 꿈에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두 분이. 네네네. 근데 제 꿈이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2: 아, 정말요?
1: 한 일주일 전에 나타나셔서 두 분 다 깜짝 놀라면서 네네네. 제가 복권을 샀지 않습니까?
2: 아, 뭐 좋은 네. 뭐
1: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좋은 꿈이었어요. 네. 물놀이 하는 그런 데서 우리 저희 어머니가 편하게 침대에 누워 계시셔서 아버지 아니 여기 어떻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묘수가 있지 이러시면서
2: 되게 좋은 꿈이네.
1: 그래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 물놀이 막 물도 있고 막 이러면서
2: 이야,
1: 근데 물에 제가 몸을 안 담갔어요. 물안경이 없어서 꿈에서도 그래서 물안경 오. 가지러 집에 가다가 깼어.
2: 그게 로또네.
1: 그게 로또예요?
2: 로또를 네. 가지러 가신 거네.
1: 그런 건가요?
2: 그 뒤에 야. 제가 있지 않았나요?
1: 오늘 밤에
2: 그 뒤에 제가 있었죠?
1: 네. 여러분 모두 모시고 크루즈를 가겠습니다. 대박 당첨이 되면
2: 저 한 장만 주세요.
1: 한 장 뭐? 어? 한 장 뭐?
2: 그 한 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스케일은 우리
1: 스케일은
2: 누님이 판단하세요. 얼마를 주실지.
1: 네.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요.
2: 네. 그렇죠.
1: 네, 추억 많이 만드세요. 마더스데이 특별히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는 씨는?
2: 그 어머 저요?
1: 네. 어머님 계시잖아요.
2: 일단 장모님은 네. 케겔 운동기 너무나 이제 아~ 뭐 전 국민이 아시겠네.
1: 아니
2: 그거 샀고
1: 장모님은 케겔 운동 어머님은 네. 그럼 케겔 운동기.
2: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그러셔갖고 어머님은 제가 거야. 지금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드렸는데.
1: 네. 네. 네. 어머님은 지금, 뭘로?
2: 네? 뭐
1: 장모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2: 아니 왜냐면 장모님은 대놓고 저를 좋아하시거든요.
1: 네, 근데 어머님은
2: 어머 대놓고 싫어하시나
1: 진짜.
2: 네. 어머니 만나면 혼나고요. 장모님 네. 만나면 이뻐해 주세요.
1: 아, 자 우리 네. 김성수 씨가 네. 어머님에 관한 글을 주셨어요. 요거 함께 나누면서
2: 네, 네. 시인가요?
1: 네, 시예요. 네.

그 옛날 위에 올려져 있는 짜장을 다 먹고 흰 국수는 따로 드시고 한 손에 1,000원 움켜쥐고 택시 미터기만 보다 스탑 외치고 중간에 내렸고 다음에 태어나면 결혼만은 꼭 얼굴 보고 할 거라며 이 한 저 한 가슴에 묻고 사셨던 몰라서 더 순수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알고 보면 당신이 제일 현명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걸 내가 그 나이 엄마 되니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을.

0: GOD 어머님께 드리면서 작별 인사할게요. 우리 그레이스 홍님께서 K힐링 내일 공개방송 네. 아, 왕창 세일할 때 아주 싼 가격으로 사셔가지고 너무 좋으셨대요. 내일 필요한 거로 사러 오신다고. 한은씨 실물을 내일 볼 수 있네요 하셨어요. 우리 훈이씨 야
1: 오셔서 인사해주세요. 네, 폰 한번 들어주세요.
0: 현재 위치는 원래 자리 엘리베이터 옆이 아니고 바로 같은 쪽 중앙 제일 큰 매장 위치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화장품 넓은 크기 매장이라고 그러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내일 K힐링에서 창고털이 대박 세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공개방송에서 뵐게요. 낮 12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탱자 한미혁이었고요.
1: 저는 탱자 훈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이제는 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TK님 말처럼 브라보, 브라보입니다. 아이고, 소피아 정님 들어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12일이 마더스데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부모님이나 또 식구들이 계신 분들은 이미 한국 시간은 지나서 어제로 있고 우리가 오늘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부모니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단 노래로 출발하고 이야기 또 나누면 어떨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지오디의 어머님께란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 노래를 참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특히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먹먹한 그런 가사인데 이 GOD들이 아주 좀 이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TK님 일찍 들어오셨고 브라보입니다. 우리 소피정님 오래간만에 오셨고 감사합니다. 순철님 여기도요. 우리 비비아님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많네요. 모두들 반가우시다고. 예, TK님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이고, 듣기만 해도 가수 진성 씨가 TV에 나오시면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는데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연령의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세상에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릴 적 추억으로 돌아가면 뭐 어머니 날, 뭐 어버이날 그런 걸 떠나서 항상 그 카네이션을 엄마한테 달아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는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제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우리가 다는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카네이션이 그 어려울 때 기억으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하얀 카네이션을 뭐 이렇게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카네이션을 이제 어버이날 달게 된 동기가 1907년이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죠. 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좋아해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한테 카네이션을 선물한 것이 유래가 돼서 전통이 돼서 한국까지 전해져서 이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으로 쓰이고 있지요. 참 그 카네이션이라는 게 어렸을 때 어떤 때는 종이 카네이션도 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상징꽃으로 또 삼고 있다고도 하고 저 멀리 프랑스에서는 장례식 조문 갈 때 또 들고 가는 꽃이 바로 이 카네이션이란 꽃이라고 하고 그러고 보면 장미라는 꽃은 정열의 상징, 카네이션은 또 부모의 상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5월 자체가 뭐 어머니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12달 부모님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그러게요. 벌써 수십 년째 엄마 노릇 끝이 없다고 그래도 행복. 그게 그 끝이 없는 게 바로 행복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땐 어린 대로 또 학교 갈 땐 학교 가는 대로 또 졸업하면 졸업하는 대로 시집장가 가면 가는 대로 손자 손녀 얻으면 얻는 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머니한테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지 않나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마침 초대 손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곡 또 듬뿍 받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변함없이 저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잠시 오셔서 우리 추억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오늘 부지런한데 토요일인데 일찍 일어났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그런 그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5시까지 저와 함께 듬뿍듬뿍 오늘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좀 어머니 노래도 좀 듣고 아버지 노래도 듣고 뭐 이런 날 좀 해서 지금 유튜브엔 참여 못하시지만 귀로 들으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좀 하루만큼은 좀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그 부모님 세대를 또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머니의 은혜라는 우리 김사라님의 음성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노래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주제도 많고 생각보다 아버지에 대한 주제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 사실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뭐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다 그런 거죠. 자, 우리 TK님 말씀대로 그래도 오늘 꼭 한번은 들어야 될 노래,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어머님 생각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아, 언제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먹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본부장님,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오만이 그저 건강하시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세인트님, 어제 저녁 가족들과 식사했는데, 아, 따님이 밥 먹자 그랬죠? 민정이하고 밥 먹었겠네, 민경이하고. 식당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어머니 날이라 그랬던 것 같네요. 아직 한국은 부모님께 정성을 드리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문화 자체는 어머니를 뭐 아마 이곳에서는 그 마더스데이 날은 그래도 식사 많이 하시고 찾아뵙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영원토록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1년에 하루 정도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날인데 이런 날은 다른 노래도 좋지만 어머니에 관한 노래들 그동안 들었던 감정이나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물론 지금 낮 3시 17분이니까 대낮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근데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개인적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평생을 어머니 소리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그러다가 지금도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낯익고 편안한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자, 어머니 날이니까 또 이 노래 한번 우리가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달그락 달그락 밥 짓는 소리. 참 그 달그락 달그락이란 노래였습니다. 김소유 양이 불러주었는데, 아, 형제가 저는 둘밖에 없어서 잘 몰랐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형제가 여러 명 있는 그런 집들, 또 주변에 형제들이 많은 집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자식이 일곱 여덟 되면 한 거의 15년 이상은 거의 배를 불러서 날만 하면 또 배가 부르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일곱 여덟 명의 아버지까지 10명 되시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또 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하면 잠자야 되고, 참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그 우리가 그 좀 사투리지만 뒤치다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옷들 벗어놓고 가면 다 나가고 나면 옷 정리해야죠. 또 빨래해야죠. 그 당시엔 뭐 어렸을 때는 세탁기도 별로 없었고 겨울에는 정말 손이 얼 정도로 이게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고드름이 붙어있던 그 시절도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특히 그 좀 지방이나 수도권이 아닌데 살면은 그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물펌프. 근데 그 물펌프가 얼어서 그거를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녹여야 되고 그런 시절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손 한번 씻고 세수 한번 하려면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겨우 세수하던 그런 시절, 뭐 샤워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저도 겪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 시절이 그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트니까 우리 아빠들 또 아버지들 아버님들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0: 네, 아, 이수연 양의 노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아, 자, 이 노래는 특히 그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 씨가 이수연 양에게 특별히 만들어준 노래, 오늘하고 걸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무심 세월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신청하고 노래 나오고 따뜻하게 진행하시고 여기가 봐도 저기가 봐도 여기가 최고. 그래도 아,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방송 열심히 준비하니까 시간 되시면 특히 저희 라디오 서울의 아침에 요새 새로 진행을 맡은 우리 탱자 씨, 또 한훈 씨, 또 우리 고선미 씨도 시간 되시면 많이 들르셔서 기운나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팝송 됩니다. TK님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우리 세인트님은 지금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토요일이니까 근력 위에 신나게 운동하셔요. 네. 자, 운동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부모님들, 시니어들 운동하시는 것도 운동 좋아하시지만 비빔밥 스타일이 최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 운동 하시고 뭐 근력 운동,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좀 하시고 발꿈치 들기 이런 것도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뭐 제자리 걷기도 좋고 아니면 집 주위를 걸으셔도 좋고 뭐 수영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정리 운동, 뭐 심호흡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안 들게 하는 게 좋고,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 시간이나 강도 조절하시고 또 충분하게 물 많이 드시고 뭐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횟수는 뭐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니어 운동도 비빔밥 스타일 최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90.com에 들어가셔서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퍼가시고 또 국내외 뉴스가 실시간으로 상정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애용 바라겠습니다. 예, 비빔밥입니다. 운동도 비빔밥.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설명 드렸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부모들이 부르는 그 답송, 축하송으로 많이 불리고 특히 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를 비롯해서 따님, 아드님까지 눈물 짓게 만드는 우리 최백호의, 우리가 이제 아이고 애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사실 애비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애비라는 노래, 최백호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순철님 듣고 계십니까?

0: 네, 이 노래 신부 아빠들이 아주 많이 부른다는 그 노래 맞습니다. 비비안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제주한상 게시. 제주하루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11: 제주한상 게시. 제주하러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10: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하러에서 즐기세요.
11: 제주하러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0: 네, TK님.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0: 네, 우리 TK님 덕분에 라 아이슬라 보니타 이 노래가 우리 마돈나라는 가수가 Like a Virgin 이후로 또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그 노래인데 덕분에 잘 들어요, 흥겨워요라고 아주 전형적인 남미 리듬의 보사노바 아주 기분 정말 TK님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네. 아이고 재밌죠? 3시부터 5시까지 내 친구 해요. 자, 아, 이제 오늘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덕분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또 어머니에 관한 노래, 또 아버지에 관한 노래, 또 오래간만에 아주 수개월 만에 팝송도 같이 듣는 그런 훌륭하고 풍만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고,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 고니와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풍성하게 마치 가을에 한껏 추수하듯이 좋은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싶기도 한데, 또 생각같이 마음에 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하는, 또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워낙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음은 바쁘고 몸은 무겁고, 그게 우리네 하루살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이곳에 오셔서 잠시 쉬어가시면서 음악 한 잔씩 하시면서 옛 추억도 살리고 쓴 웃음도 한번 지으시고, 이런 제가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저도 굉장히 충전 잘해서 다음 주 한 주 또 여러분들이 기운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운이 딱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음악 보따리, 선물 보따리, 또 이야기 보따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제가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우리 TK님, 비비안님, 세인트님, 오늘 못 오셨지만 H님, 로사님, 로라님, 저 멀리 제시카님, 샌디송님, 뭐 미미님, 또 세실리아님 등등, 제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또 가끔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우리 좌선님, 그 비롯해서 항상 유튜브 애청하시는 시청자님, 또 우리 라디오를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 저에게는 정말 영양가 비타민C, 아니 D, E, F, G, H, I, J, K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막 복권이 터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이고 어머니 날이니까 저도 엄마 노래 한 곡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엄마 보고 왔는데 아, 또 무지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6: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5: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6: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5: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6: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5: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6: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5: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6: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7: 공로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거선미 인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등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후원자인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이 100명의 스승이 주는 가르침보다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우리를 더 성장시켰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네, 지미 오스몬드가 불러준 Mother of Mine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따로 있지만 왠지 5월 8일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해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이 미덕을 기리는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가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겠네요. 원래는 어머니 날로 정해졌는데 17회까지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칭이 지금과 같은 이 어버이날로 개칭이 됐습니다. 자, 뭐 이제껏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어버이날을 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도 따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버이날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지요. 5월의 둘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5월 10일입니다. 돌아오는 또 10일이 Father's Day입니다. 그 아버지나 Father's Day는 6월 셋째 일요일이고요. 이 어버이날은 비교적 나중에 이제 생긴 날입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률안을 서명하면서 정해진 이날은 7월 넷째 일요일입니다. 자, 필리핀은 어떨까요? 미국과 동일하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Mother's Day이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Father's Day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매년 7월 7일이 어버이날이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Mother's Day로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 아버지 날로 기념하면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네요. 빨간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 그리스에서는요,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께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 어버이날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정말 부모님께 이 선물도 좀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도 며칠 전부터 하면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좀 대접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분주하게 5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스승의 날이 되면은 5월은 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은 뭐 스승의 날 노래도 부르지만 어버이날에는 또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늘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의 추억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죠? 덤지네 스톤게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청곡 준비할게요.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제주한상 게시, 제주하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6: 제주한상 게시, 제주하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5: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하로에서 즐기세요.
6: 제주하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7: 323-731-303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님들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버이날 그리고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참 기분 좋은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엄마께 튤립이랑 선물 보내드렸어요. 아, 참 효녀세요. 예. 그래도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유, 예쁜 마음이 느껴집니다. 소피아님.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0: 네, 김국환이 불러준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요. 또 어머니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Mother's Day는 또 10일에는 월요일에는 또 Mother's Day 노래를 듣겠지만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요. 몇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화 소식이 있어요.
1: 2016년 곡성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0: 자,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 17일입니다. 깐 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로 최초 상영된다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2: 나가보자.
0: 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오는 17일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참 어떤 영화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사회에 앞서 나홍진 감독과 황정민, 또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번더, 또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테일러 러셀 등 배우들이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고요. 다음 날인 18일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와, 뭐 배우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조인성, 황정민 하면은 안 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호프는 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그 호포항에 정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배우는 호포항 출장 소장 범석 역을 맡았고요. 조인성은 마을 청년 성기 역을 맡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파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테일러 러셀은 이 모션 캡처와 이 페이셜 캡처를 통해서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오, 참 기대가 됩니다. 참 역대 최대 스케일의 한국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 기대가 되네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1: 이 말을 그대로 시놉시스에 가져와 보면 호포항 외곽에서

서영은이 불러준 아버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의 영화는요, 제니퍼 애니스톤과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죠. 2016년도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더스 데이. 따뜻한 감동과 소소한 웃음을 주는 전형적인 휴먼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게리 마셜 감독 영화죠.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귀여운 여인. 그리고 프린세스 다이어리도 그의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영화예요. 이 제니퍼 애니스톤, 줄리아 로버츠, 케이트 허드슨, 그리고 제이슨 서데키스가 출연한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또 이렇게 앞두고서, 마더스 데이를 앞두고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참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도 뭐 마더스 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적당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주요 줄거리라고 한다면요, 어머니 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네 사람이 각각 다른 그런 사연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스토리가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그런 영화예요. Mama's come. 제니퍼 애니스톤, 이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있지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에 자존감이 이렇게 좀 낮아진 싱글 맘으로 나옵니다. 샌디 역할이었죠. 그리고 미란다의 줄리아 로버츠예요. 오직 커리어만을 위해서 달려와 성공을 거뒀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이 과거에 입양 보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미란다, 줄리아 로버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시, 케이트 허드슨, 이 보수적인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인도 출신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방문으로 위기에 처한 딸 역할을 맡았지요. 그리고 브래들리, 제이슨 서데키스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처음으로 이 아내 없는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게 된 초보 아빠입니다. 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이렇게 깊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기에 아주 좋았었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Mother's Day는 여러 주인공의 사연이 얽히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인 만큼 가슴 뭉클한 이 대사도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서툰 진심이 담긴 대사들 꼽아봤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의 손을 평생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하는 거야 라는 이 대사가 참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거나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I am your mother.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엄마이기만 하면 돼요 라는 이 대사도 참 심플하면서도 그렇지 그냥 엄마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진 않아도 돼. 그냥 좋은 엄마?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대사도 참 울림을 주죠. 오랜 시간 부모님이나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꼽아본다면은요, 어머니의 날은 단순히 꽃을 선물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0: Mother's Day. 예, 이 노래 OST 들어봤습니다. 밝고 통통 튀는 노래죠. 영화의 밝은 에너지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발랄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메건 트레이너가 불러준 Mother이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0: 항상 엔진을 켜둘게. 댈리스 바이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비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하이,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미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선박은 남극과 남대서양 일대를 운항하던 럭셔리 크루즈선 MV 혼디우스로 현재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해역 인근에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 중입니다. 이 당국은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과 추가 역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란에 의해 선박 통항이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군이 충돌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무색하죠. 이 양측 다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이 선 넘는 보복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종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피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LA 메트로의 대형 교통 프로젝트인 D라인 구 퍼플라인 연장 구간 1단계가 오늘 공식 개통되면서 한인타운에서 미드윌셔와 베버리힐스 인근까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역은 윌셔 라브레아역, 윌셔 페어팩스역, 윌셔 라시에네가역 등 세 곳으로 기존 코리아타운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철도 노선이 확장됐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인 윌셔 블루발드 교통 체증 이 완화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올해 중간선거의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LA와 남가주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입니다. 주요 공직자 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치안, 주거, 경제, 교육, 사법, 또 이민자 권익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과 권익 향상을 가장 큰 원칙으로 주요 후보들을 선정한 내용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음주와 이 DUI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인타운 우리 운전자들의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0도로 기온차가 좀 심하죠. 예,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LA 인근 대기질은 50에서 60 수준으로 보통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요, 매우 높네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 시 이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내일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경제 리포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1462원에서 14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수당 약 4,708달러에서 4,735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네요. 남가주 개수값 살펴보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일반 레귤러 가격,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45센트 내외고요.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이 산유국들의 이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로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7일 뉴욕 증시는 그간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피로감과 또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0.63% 하락했고요. S&P 500 0.38% 하락, 나스닥 0.13%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종목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자산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아픈 건 좀 괜찮아요? 형도 바빠서 이번엔 못 간다던데. 아유, 우리도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내년에는 꼭 갈 테니까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하신 입사 시험에서 정말 아쉽게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 이번에 성적이 또 떨어졌네. 선생님이 보기에 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원하는 학교 아무데도 못 가.
0: 브루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4: 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0: 우리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앞에 멘트들이 말이에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위로가 되네요. 자, 1부 꾹꾹이입니다. 이선희의 올해 햇살 들으면서요. 1부 살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노래 많이 부르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동요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른들도 어디 야외나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많이 또 즐겨 부르게 되는 그런 동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꼭 한두 명의 아이들 몸을 흔들면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멈춰라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방방 뛰면서 춤을 추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자, 자동차에 엑셀 페달을 밟을 때와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이 고장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해질까요?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추는 힘이라고 합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때때로 멈춰야 한다는 거 가슴에 새겨봅니다.

0: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멈출 수 있는 결단과 힘, 용기 정말 중요해요. 잘 멈출 수 있는 게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항상 피드백을 아주 멋지게 주고 계세요. 잘 멈출 수 있는 게 정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님 반갑습니다.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고 확실한 건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아주 명언으로 적어주셨네요.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인사도 해주시고 이런 멋진 말도 적어주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맞아요.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살자고요,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좋은
2: 1338-4000.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3: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2: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3: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2: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3: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2: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3: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 힐링.
3: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0: 네, 크라잉넛의 오 필승 코리아 듣고 계십니다. 제이의 이슈 톡톡. 전 세계가 들썩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죠. 오늘은요, 이슈 톡톡에서 월드컵의 기억들을 좀 소환해보고자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인데요. 자, 제이촌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제이쇼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34일을 네. 남았는데요.
0: 아,
1: 벌써부터 월드컵의 열기가 네. 너무 뜨거워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피슨 코리아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예. 기분이?
1: 아, 그날 감동이 뭐 아직까지도 생생하죠.
0: 아하, 맞습니다. 벌써 이제 이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1: 예.
0: 네. 월드컵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0: 네.
1: 39일간 열리고 있죠. 열리죠.
0: 39일간.
1: 예.
0: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열기를 다시 한번
1: 예.
0: 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몇 개국이 참가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1: 궁금해요. 이번 대회부터 네.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0: 네네네.
1: 그 전까지는 32개국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 네네. 대회를 계기로 48개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48개국.
1: 예, 그래서 이번 예. 대회는 역대 최대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0: 네네.
1: 예, 그런 월드컵이죠.
0: 그렇죠. 48개국이 참가한다고 예. 하는데 진짜 규모가 큽니다.
1: 예.
0: 자, 이번 대회가 다른 대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이번 대회가 다른 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된 것도 있고
0: 네네.
1: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이후에
0: 네.
1: 두 번째 공동개최고요.
0: 네.
1: 또 최초로 3개국 공동개최인 대회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될지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예.
0: 예, 예.
1: 6월 11일 날
0: 예.
1: 예, 그 체코랑 첫 경기를 하고요.
0: 네네.
1: 6월 18일 날 멕시코랑 두 번째 경기를 하고
0: 예, 경기하고요.
1: 그리고 24일 날
0: 네.
1: 남아공이랑 세 번째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선 세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0: 아하.
1: 그 경기가 다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0: 네.
1: 저희 LA에 계시는 이 축구 팬들은 좀 네. 아쉽죠.
0: 좀 아쉽죠. 진짜 예. 가서 응원해야 되는데.
1: 그 예선을 만약에 통과해서
0: 네네.
1: 32강 토너먼트에 올라온다면
0: 음흠.
1: 그때서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경기가 미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저희가 직접 가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0: 그렇죠, 그렇죠,
1: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응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 월드컵. 역시 2002년도 월드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그렇죠. 뭐 많은 예. 사람들이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0: 못합니다.
1: 예, 기억하고 예. 계시는데요.
0: 네네네.
1: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앞으로 살아생전에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0: 네.
1: 정도로
0: 네네.
1: 굉장히 가슴 뜨겁고 또 굉장히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던
0: 네.
1: 그런 일이었죠.
0: 제이초이 씨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1: 저 여기 있었죠.
0: LA에.
1: 예, 예.
0: 여기 계셨겠네요,
1: 예, 예.
0: 진짜.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있었네요.
1: 그래요?
0: 한국에 있었나? 아니구나. 여기 있었구나.
1: 여기
0: 맞다,
1: 계셨어요?
0: 맞다.
1: 2002년도에.
0: 2002년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1: 예.
0: 그날 그때 그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1: 글쎄요.
0: 여기 분위기 좀 스케치 좀 해주세요.
1: 글쎄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0: 네.
1: 그렇고
0: 네네네.
1: 아마 처음 경험을 하는 거고
0: 네.
1: 그 2002년도 첫 경기
0: 아하.
1: 그 폴란드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0: 네.
1: 그게 아마 저희가 월드컵 사상 첫 승을 이룬 경기라 예. 그때 아마 정말 난리가 났었죠.
0: 그렇죠.
1: 예.
0: 스팅크 감독.
1: 예.
0: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예. 멋있었거든요. 진짜.
1: 예.
0: 그죠? 그때
1: 그렇죠.
0: 지금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1: 뭐 많죠. 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0: 뭐 제일 생각나는 실장면이라던가 뭐 이런 거.
1: 아, 제가 생각하는 네. 뭐 여러 경기 중에서 네.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지성 골도 그랬고
0: 박지성
1: 뭐
0: 골.
1: 황선홍 선수의 첫
0: 네.
1: 골.
0: 네.
1: 뭐 유상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0: 네.
1: 유상철 선수의 그 중거리 슛. 뭐 여러 가지 있죠. 안정환 선수의 그 골든 볼.
0: 이제 예. 키스한 장면
1: 예.
0: 진짜 너무
1: 그
0: 멋있었죠?
1: 장면 하나하나가 네. 지금 제가 뭐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의 감동과 어떤 약간의 소름이 돋을 정도로
0: 네.
1: 그 환호와 어떤 네. 그 기억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0: 네네네. 네, 네.
1: 그 폴란드전에서 1승을 거두고 그리고 미국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1-1 무승부로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네. 포르투갈 세 번째 경기에서 아마 1-0으로 그 박지성 선수가 그 가슴으로 트로핑하고
0: 예. 예. 그 장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예. 그 골로 해서 아마 예. 1-0으로 이겼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 예선을 2승 1무로 조 1위로 통과를 해요.
0: 네, 네, 네,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와 16강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월드컵 하이라이트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경기는 이탈리아 경기예요,
0: 이탈리아
1: 사실은.
0: 경기.
1: 예,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고
0: 네.
1: 파울도 많이 나왔고
0: 네.
1: 그리고 또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에
0: 네.
1: 계속 끌려다니다가
0: 어허.
1: 정말 뭐 기적과도 같은 그 설기현의 동점골 그리고 뭐 연장에 가서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 연장전에서.
1: 안정환의 그 골든볼로 헤딩
0: 네.
1: 골든볼로 우리가 정말
0: 잊을
1: 아주 목청 터져라 할 정도로
0: 잊을 수 없는 장면이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0: 맞아요,
1: 너무
0: 맞아요.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0: 네.
1: 어떤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0: 저도 비슷하네요. 예, 네. 안정환 씨가 너무 멋있었잖아요.
1: 저는 박지성. 길거리 응원을 해서요.
0: 예,
1: 그 골 터지고 이래갖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둥켜 안고
0: 네.
1: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아마 여기 타운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0: 네, 네, 네.
1: 어떤 프로모션도 많이 했었어요.
0: 아.
1: 뭐 우리가 예선을 통과하고 아니면
0: 네.
1: 1승을 추구할 때 뭐 뭐를
0: 네.
1: 소주 한 병 뭐 아니면 뭐 짬뽕을 하나 무료로 준다는 등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이
0: 정말.
1: 되게 많았었어요.
0: 그 당시에도. 예.
1: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득하지만
0: 그쵸.
1: 그게 벌써 24년 전 일이에요.
0: 세월이 진짜 이렇게
1: 그러게요.
0: 지났네요. 히딩크 감독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요?
1: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그 히딩크 감독이 제가 생각할 땐 그 용병술도 뛰어났지만
0: 네.
1: 우리 한국 팀에 대한 어떤 그 문화
0: 네.
1: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 고참 선수와 신참 선수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거를
0: 네.
1: 무시하고
0: 네.
1: 그리고 그냥 운동장에서도 반말을 하게 하고
0: 네, 네, 네.
1: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네. 한국 그 이름이 있었죠. 초창기 때
0: 뭐였죠?
1: 네. 5대0이라고.
0: 5대0?
1: 예.
0: 어.
1: 그 당시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0: 예.
1: 그 프랑스랑 체코 경기에서
0: 예, 예, 예.
1: 5대0식으로 졌어요.
0: 아, 그래서
1: 예.
0: 아, 5대0.
1: 그래갖고 예. 아마 그때 외국인 감독을 잘못 선임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0: 네.
1: 딱 준비가 끝나고 예선을 치르면서
0: 예. 예.
1: 그 용병술이 빛났죠.
0: 정말 대단한 감독.
1: 정말 실력 위주로.
0: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영웅이죠.
1: 아마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명장일 거예요.
0: 사실 박지성 선수도 이때 빛을 본 예.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 발굴을 하신 거죠.
1: 예, 그렇죠. 박지성
0: 감독이.
1: 선수 둘을 데려갔잖아요.
0: 네, 맞아요. 아, 참 멋있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히딩크 감독의 그 말.
1: 네.
0: 명언들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1: 우리가 그 16강 아마 예선 끝나고 16강 그거 하면서도
0: 네.
1: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건데 히딩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0: 네.
1: 우리는 아직까지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라는 거. We still hungry.
0: 아, 기억나요.
1: 예.
0: 네.
1: 그 말도 그렇고요.
0: 네.
1: 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날 추억을 지금 생각을 하니까
0: 네.
1: 너무너무 막 감격에 벅차오르고
0: 그쵸.
1: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도 흘리고
0: 그럼요.
1: 그리고 막
0: 난리가 났었죠.
1: 길거리에 차 뭐 뚜껑 열고 오픈카니
0: 네.
1: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광했던 그 기억.
0: 완전 영웅이었어요.
1: 예.
0: 네, 맞습니다. 나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라는 말도 해서 또 예, 예. 굉장히 감동을 줬죠. 예. 예.
1: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질 않고 네. 아마 축구협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위임을 자기한테 하라고 아하. 그래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고 또 축구협회도 전격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네. 아마 그런 지원이 있었겠죠.
0: 그렇겠죠. 뭐 승리에는 우연이 없다. 예.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분석, 혹독한 훈련을 그만큼 했다. 예. 뭐 이거를 또 좀 강조한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이란 없대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참 히딩크 감독의 그 멋진 예, 그 마인드가 빛을 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태극전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죠? 열심히 그렇죠. 경기를 해줘서 그렇게 이겨줬는데 아, 올해 2026년 월드컵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감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할까요?
1: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력 선수 구성이나 네. 어떤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네. 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김민재 또 그 밖에 여러 해외파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아주 화려한 멤버들로 사실은 네. 선수들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4강 꼭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1: 글쎄요. 그거는 바람이지만.
0: 바람이지만 예. 아니 4강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선 선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예. 단판 승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공이 둥글기 때문에 네.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네. 네. 네. 그 드라마 같은 승부. 네. 이거는 절대 승자, 절대 패자가 없는 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네. 기대를 거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1: 예, 예.
0: 자, 당시에 거리 응원 나갔던 분들, 붉은 악마. 아, 태극전사들 응원하는 거 함성이 대단했습니다. 뭐
1: 그거
0: 제이초이 님도 뭐 많이 응원하셨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1: 그때
0: 주셨던데.
1: 그 비더 레즈라는 그 네. 빨간 티셔츠,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네. 또 여성분들은 그 붉은 악마 뿔로 된 머리띠 하고
0: 머리띠도 하고
1: 그리고 그때 아마 그 막대 풍선을 많이 네. 나눠 주셨어요.
0: 맞아요.
1: 맞아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걸 하면서도 네. 또 전 세계가 놀랬다는 게 그 길거리 응원 문화도 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배워들 갔지만 또 한 가지 좀 전 세계가 놀랬다는 게 어떤 네. 난동 없이 정말
0: 질서 정연하게 그럼요.
1: 예, 그렇게
0: 국민성이 또 국민성이
1: 그렇죠.
0: 보였던
1: 그리고 또 네, 떠나면서까지도 뒷정리 다 하고 깨끗하게 네. 네. 그게 아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준 네. 길거리 응원의 어떤 표본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1: 예. 아주
0: 꿈은 이루어진다.
1: 예, 예.
0: 꿈을 꿔보자고요.
1: 예.
0: 4강 진출! 지금부터 에너지를 모아서 예.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쏴줘야 합니다.

0: 붉은 악마의 이 응원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의 열기를 이번 북중미에서는 더 뜨겁게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1: 예.
0: 예, 예. 자, 이번 이제 48개국 체제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 뭐 축구 강대국이 있다면
1: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어떤 통계 그 사이트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네. 우승 후보를 스페인으로 일단 꼽고 있고요.
0: 아, 스페인
1: 그
0: 잘하죠.
1: 우승 다섯 개국을 꼽는다면
0: 예, 예.
1: 프랑스
0: 아르헨티나,
1: 잉글랜드, 뭐 브라질 이렇게 다섯 나라를 꼽고 있죠.
0: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1: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선 통과해서
0: 네.
1: 32강 터너먼트에만 들어도
0: 네.
1: 아니 뭐 마음 같아서는
0: 아니에요.
1: 16강, 4강 결승까지 갔으면
0: 4강
1: 좋겠죠.
0: 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 애국심이 대단하신데요.
0: 아니 뭐 기대해 볼만 하죠.
1: 그렇죠. 예, 뭐 기대하는 거는 자유니까.
0: 축구 강대 예, 우리 인물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번에. 예. 자, 지난 대회 때 이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그 라스트 댄스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예. 대회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노장 선수 혹시 있습니까?
1: 예, 지금 노장 선수라기보다는 네. 전 세계가 왜 스페인을 네. 1순위로 꼽느냐면요.
0: 네, 네, 네.
1: 그 스페인 팀에 그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0: 어떤 선수예요?
1: 만 18세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요.
0: 아.
1: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0: 네.
1: 이 친구가 그 메시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고 있는 스타고요.
0: 그렇군요.
1: 예.
0: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1: 라민 야말이요.
0: 라민 야말이요.
1: 예, 예.
0: 아하.
1: 저도 아주 봤는데 예. 아주 기본기 탄탄하고요. 그 지금 벌써 리그에서
0: 네.
1: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2년 연속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0: 네.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페인이 그리고 또 스페인이 굉장히 젊은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요. 그 젊은 선수들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에
0: 네.
1: 스페인을 아마 1순위를 꼽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스페인을 예. 1순위로 꼽는다는 거죠.
1: 그리고 또 저는
0: 말씀이신데.
1: 뭐 팔이 안으로 꼽는다고.
0: 예.
1: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0: 우리 소니.
1: 예. 예. 뭐 소니 하면
0: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1: 예전에 가전 제품 소니도 있었지만 그 소니 말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손흥민 시대의 손이는
0: 네.
1: 뭐 저희가 뭐 자부심을 느낄 만큼
0: 네네네.
1: 또 인성과 실력과
0: 네.
1: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볼 선수 중에 하나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0: 맞아요.
1: 또 김민재 또 우리나라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올해도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근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좀 응원단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많이
1: 예.
0: 올 것 같아요. 응원단이.
1: 예.
0: 뭐 이곳저곳에서 한국에서 꽤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여기 LA에
0: 네.
1: 그 2026 월드컵 LA 네. 한인 준비 위원회에서
0: 네.
1: 그 K타운 와치파리라고 예.
0: 네.
1: 그 첫 경기인 6월 11일부터 오후
0: 네네네.
1: 7시에 윌셔
0: 네.
1: 여기 잔디광장 있죠?
0: 네.
1: 거기서 아마 그 단체 응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0: 네네.
1: 뭐 예전처럼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니까
0: 네.
1: 예전처럼 그 잔디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게끔 또
0: 그쵸.
1: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0: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1: 예.
0: 한인들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여기 LA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는
0: 네.
1: 그 공식 팬존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에리어에 그 유료와 무료로 나눠서 공동 응원을 할 수 있게끔
0: 아하.
1: 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경기 생중계는 물론이고
0: 네.
1: 음악 공연 또 음식 판매까지
0: 아.
1: 예, 그 자세한 거는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유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데가 있고
0: 네.
1: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또 유료도 있고요.
0: 네.
1: 그거는 한번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LA시와 그 LA시장이
0: 네.
1: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Kick in the Park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통해서
0: 네네네.
1: 대규모 응원전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0: 좋습니다.
1: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좋습니다. 진짜 이 라디오 서울 바로 맞은편이에요. 네, 그렇죠. 광장. 거기에서 이번에도 응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네. 모여서 으쌰으쌰 힘을 네. 모아서 좀, 예, 좀 기를 모아서 좀 우리 선수들에게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도 참석하려고요.
1: 어, 그렇죠.
0: 그렇죠. 누구나
1: 아마
0: 다
1: 그날
0: 가서.
1: 참석 안 하는 사람 없고 만약에 그게 집에서 텔레비나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또 타운에 나오셔서
0: 그럼요.
1: 또 식당에 모여서 아니면은 또 길거리에서 같이 응원도 해가면서 우리의 어떤 단합된 힘을 네. 또 타민족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0: 그쵸.
1: 그리고 또 한국팀 경기가요 네. 다 멕시코 그 고지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또 멕시코 편 그 팬들의 네. 그 응원 문화
0: 그럼요
1: 그거 진짜 훌리건 일 정도로 걔네들 응원 문화가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에 뒤지지 않게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합돼서 어떤 결속의 힘을 좀 보여주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당연히 모여서 그렇죠. 응원을 해야죠. 또 재밌어요.
1: 아, 그럼요. 추억도 많잖아요. 아,
0: 그럼요. 서로 이제 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1: 2002년 네. 이후에 그 네. 길거리 응원 문화가 아주 네. 정착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이후에 또 2006년도 그랬고 우리가 네네네. 월드컵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오면서
0: 네.
1: 길거리 문화 응원 문화가 우리의 어떤 트렌드로 네. 지금 자리 잡아서
0: 네.
1: 아마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 기대를 또, 예. 해봅니다.
1: 예, 여러분들도 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0: 그럼요. 월드컵 시기에도 응원하는 단체와 장소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아유 감사해요. 그것도 네.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해서 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 이 멕시코 아스테카 경기장
1: 예.
0: 뭐 거기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것 같던데
1: 예.
0: 그 1970년에 펠레
1: 예.
0: 예. 그리고 86년에는 마라도나가 신화를 썼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1: 예, 예.
0: 저도 나름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글쎄요. 그건 아마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0: 예.
1: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0: 예, 예.
1: 어떤
0: 우리나라의
1: 무슨 뭐,
0: 소니.
1: 예.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예. 아마 그 월드컵을 통해서 배출되는 또 월드스타가 꼭 한 명씩은 배출이 되잖아요.
0: 그죠, 그죠. 월드스타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손흥민도 뭐 물론 그렇지만
0: 네.
1: 지금 그 이후에 손흥민 이후에
0: 네.
1: 제2의 손흥민을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0: 네.
1: 또 많은 선수들이 그거를 보면서 꿈을 좀 꿨으면 하는 생각이
0: 네.
1: 있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다 훌륭한
1: 그렇죠.
0: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이 광활한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번 2026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뭘까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글쎄요. 뭐 이 축구가
0: 네.
1: 전 세계 인구의 반이
0: 네.
1: 한 35억 명 이상이
0: 네.
1: 아주 열광하고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1위가 축구잖아요.
0: 네.
1: 또 축구로 인해서 우리가 단합이 되고
0: 네.
1: 그러기

0: 있어요. 요번에 요런 예. 생각을 확 깰 수 있는 예.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해요. 예. 그거 아마 국민들이 제, 지금 댓글 예, 남기신 예, 예. 분도
0: 좋겠는데?
1: 제가 어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0: 네.
1: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뭐 그렇게 그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만큼 맞아요.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고요. 그리고 거죠. 또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0: 네.
1: 저는 저희가 응원할 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네. 그 비판과 이런 거는 피드백은 나중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선수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1: 그렇죠.
0: 아, 참 감사하네요.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1: 예, 선수들이 네. 마지막 월드컵인 선수도 있고요. 또 처음인 월드컵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월드컵이 이번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장기적인 그렇죠. 안목과 어떤 선수 육성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또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홍명보호 문제점과 축구협회에 네.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는
0: 그렇죠,
1: 일단
0: 그렇죠.
1: 잠깐 보류하고
0: 맞습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일이
0: 맞습니다.
1: 저희가 아마 축구 팬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0: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평가에도
1: 예, 예.
0: 늦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을 달성한다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진짜요?
1: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0: 보겠습니다.
1: 열린 4강 경 네. 4강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이상의 성적이라고 저는
0: 그러니까요,
1: 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그런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도 훗날 최고의 이슈로 좀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예, 그렇죠.
0: 좋은 성적 거두면서 정말 8강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 가져볼 만하잖아요.
1: 아유, 당연히 가져야죠.
0: 예.
1: 이거는 축구공이 진짜 얼로 들어갈지 몰라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0: 어허, 맞습니다.
1: 일단 뭐 1대1로 붙어보면 누가 네. 이길지는 붙어봐야지 알겠죠.
0: 네, 맞습니다.
1: 실어봐야죠.
0: 그쵸, 그쵸.
1: 예.
0: 자, 마무리 할까요?
1: 예, 예. 예,
0: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월드컵 이야기 정말 추억도 소환해 주셨고.
1: 예.
0: 참, 그래도 유쾌하게 이렇게 잘 풀어 주셨는데요.
1: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이번 월드컵,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와 또 실망도 많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0: 네.
1: 우리가 단합된 힘을 또 세계 뭐 많은 매스컴이나 또 축구 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0: 네.
1: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번 월드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맞습니다. 참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월드컵 추억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축구의 열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는 과거의 감동은 추억으로 남기고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요. 우리 모두 목청 터져라 응원하자고요. 제이씨,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예.
0: 자, 대한민국!
1: 대한민국!
0: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코리아!
0: 대한민국 파이팅 코리아!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1: 예.
0: 감사해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예, 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집 3개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여보, 나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데?
6: 뭐라고? 갑자기? 왜? 왜 그러는데?
5: 놀랐어? 미안, 장난이야. 사실은 소반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향에 심쿵했어.
6: 올림픽이랑 놀턴에 위치한 소반의 향기에 한국 연예인과 헐리우드 셀럽들도 이끌려온다지?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까지 한 상에 나오면 밥 세 공기 순삭이지?
6: 정갈한 반찬의 깊은 장맛?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한 소반 한식당.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구 역시 주한서님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조가 1위로 올라가면 32강 정도 멕시코에서, 2위로 가면 나성에서 하게 되는데 상대가 브라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청바지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상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자 세계적으로는 세계 적십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1886년 5월 8일 코카콜라가 탄생했어요. 미국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펜버턴이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국에서 자양강장제 형태로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1970년 오늘은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이죠. 마지막 앨범을 발매한 날입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마지막 공식 앨범 Let It Be가 영국에서 발매됐습니다. 그리고 앙리 디낭 1828년생입니다. 앙리 디낭이 또 오늘 생일이에요. 국제적십자사 창설자이자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의 생일인 오늘을 기념해서 세계 적십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나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이 전투의 참혹함을 목격한 앙리 디낭이 고통받는 군인은 아군과 적군의 구별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적십자를 창설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 네, 앙리 디낭이 전쟁터에서 외쳤던 이 말 오늘날까지도 적십자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5월의 첫 금요일에 그리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Right in front of me. 네,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이 발매된 날이니까요. 이 노래 예,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1: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0: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0: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 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 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 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5: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4: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5: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4: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5: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4: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5: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이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카페인을 끊고 암막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각종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의사 데보라 리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은요, 역발상을 해야 한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잠들지 마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 수면 의학에서 활용되는 역설적 의도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에서 쓰여온 기법이라고 하네요.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하는 걱정.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요. 이 걱정이 다시 각성을 높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잠들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로 밤새 버티라는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거나 불을 켜고 활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478 호흡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네,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체온 하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욕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9: 매일 저녁 7시 라디오서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이후에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이면 신하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희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소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소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의 생사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해 연연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은 20장에 와서 나라, 국가의 운명,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걸 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모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내 은금과 처첩, 자녀까지 다 내놓으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다 내가 취하리라. 참 이런 말 들을 때 충격을 받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운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상치도 못했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아합 왕이 의로워서 착한 일을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아합 왕이 지금 징계를 받아서 죽어도 아쉽지 않을 판이잖아요. 근데 13절과 28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아합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환경을 둘러싼 감당 못할 어떤 문제와 현실과 대적 앞에서 낙심치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모든 환경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실 수 있는 영광의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아람 군대가 대패하죠.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정리한 발언이 나와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 왕은 다음 해에 이르기까지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보급품을 충수하십시오라고 하죠. 이게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무지하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산의 하나님이라고, 산의 신이라고 그들이 평가한 거예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죠. 산의 신, 알로헤 하림. 하림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엘로헤 하림. 예. 아람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이점에서만 힘을 쓰는 그냥 산의 신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참 우습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어떤 한 장소에 갇힌 그 지역신, 그 산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평지에 나가서 전쟁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크 골짜기. 아람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평지는 원어로는 에메크예요. 이거는 깊고 넓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는 왕 노릇하고 전쟁을 이기게 할 수는 있지만 어림없다는 거예요. 예. 평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은 골짜기, 예. 이곳에서는 무력한 신이 되겠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이 산의 신, 지역의 신처럼 이런 사상,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아니면 세상 전문가가 주인, 이러한 세상 생각, 방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이게 아람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산에서는 지고 평지에서는 이기고, 산에서는 안 되고 평지에서는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모르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이신 분은요,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게 참 좋아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죠. 하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승리 이후에 또 아합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승리의 목적이 뭐였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아합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잖아요. 베나닷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노인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고 하나님은 아합 왕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금령의 원리거든요. 42절에서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왜 놓아주냐는 거예요. 멸하기로 작정하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네. 헤렘.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르며 정략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32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없는 승리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아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참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누구도 못할 거야.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못 고치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두 떼의 작은 염소 새끼 같다고 비웃죠. 27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군대로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상황,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이 승리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실패가 언제 왔어요? 승리 이후에 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축복을, 전쟁의 승리를 내 정력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처리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아합은 이거를 인맥과 자산으로, 정치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월권이에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의 뜻에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승리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결과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허락받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생명이 있고 사는 겁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 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이렇게 각가지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실 때에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서로와 서로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단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워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쟁할 때에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육신적으로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로 충성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보면 하늘이 열려 있는데 백마를 탄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신이요 또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 로열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바치는 것, 마음이 가는 곳에 예, 우리가 육신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예배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faithfulness,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느 소속 단체나 윗사람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로 그래서 어느 단체나 영혼이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책임감, responsibility, 변함없는 책임감을 각자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늘 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 네에만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

0: 승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충신과 진실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요 정의로 심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실 것이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하시는 이는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께 있으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10일씩 5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오순절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부터 50일인지 부활하고 나서 50일인지 그 며칠 차이 나나요? 예, 뭐 학자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유대교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게 오순절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큰 절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인가요? 예, 대충 한 10일이나 7일이나 뭐 하여튼 요 중간입니다. 그걸 어디에 기록해도

0: 묻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부활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이 말을 해두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승천은 어디서 하셨는가?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그거는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은 어디서 하셨나요? 감람문이라는 그 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댔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또 감람산은 또 감람문은 또 얼만큼 다른, 바로 그 속에 있는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베다니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내준 이 성령은 예루살렘에 거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룬신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집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2장 1절만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한 곳이 어디예요? 예,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한 곳에 모여 뭐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오늘 가보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 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생이 몇명 있나요? 네명 있습니다. 예, 그 아우들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우리 다 같이 더불어 뒤에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받는다. 그건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수가 몇 명이냐 보니까 15절에 약 1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몇 명이 받았나요? 예, 대략 120명이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1장을 안 보면 2장이 여러분 안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됐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자, 그러고 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그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무슨 단어로 썼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은사들이 초창기 때 나타나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받으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 한번 내가 옳은지 이걸 한번 대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직임 많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요 여기 120명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하든지 여러분 점검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을 자꾸 자기 믿음만 고집하면요 여러분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 보고 뭐 했다고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 뭐냐면요 술 취한 같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요 그 유대인한테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에 취했다는 뭐예요? 술에 장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맨정신에 자꾸 장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성령이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절대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장악을 받았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다 쭉 이야기하므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여러 번 주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받으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사람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았는데 진짜 나는 뭐가 나타났느냐, 더 쉽게 이야기해. 그럼 나는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는다고 고집하지만 그게 현 주소입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장악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장악합니다. 지혜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지혜,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혀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텅, 여러분 혀 방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하트를 장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뭘 장악해서 나타나냐, 그래서 성령 조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조금 취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알딸딸하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해보면요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장악을 얼만큼 당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각국에서 오면요 거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6월절에 왔어요. 자, 지금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예 거기 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6월절에 온 사람보다 이 7절절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줄 때 아닙니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소리만 내고 이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걸 알기만 알면요 여러분 끌려가서 무슨 고초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내놓고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세요? 아니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는 데도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쫄아가지고 지금 막 이래 있다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새술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냐면요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 온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꾸 하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자꾸 해요. 거듭나서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리기를 무슨 소리 들려요?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라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표준말하고요 음성을 이렇게 낮추더라도 한국에 살다가 오신 분은 제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 말이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냐면은 8절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을 처음 갔을 때 이 말 때문에 되게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방언이 대신 방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이 대인 방언이 있다는 거. 이게 대인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 오늘 방언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를 내려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5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시고 이 은사를 받고 있으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자꾸 옆에서 해석하려고 막 듣고 지금 무슨 말하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석이 되고요 여러분 거기 들리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단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왜요? 아 성령이 뇌를 이렇게 혀라도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자기한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언하게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벌써 오지 않는다.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서 책망한다. 그리고 와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잃을 게 많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하나님 말을 순종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술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왜 진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잘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딴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듣는 것을 누구한테 듣는 거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듣는 걸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짜로 여러분 거듭이 나면요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고린도전 14장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나타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줄임말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이 있는 거 믿으세요? 죽은 영이 있든지 살아난 영이 있든지 여러분 혼 말고 육 말고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육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뭐 거기에 매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내 영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지 성령의 주시는 방언을 받았는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군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다운의 아가페 교인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세요. 아 방언으로 기도 다 했다 그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따로 기도가 두 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육으로부터 내라는 존재가 기도하는 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거듭난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를 두고 하는 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으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술 취했던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예수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부활해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에 대한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 큰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 모여가지고 다 방언으로 말하면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방언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통면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시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진짜 미치길 바랍니다. 예수한테 미치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 해준 거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믿음 다음에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왜 방언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냅두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걸 놓고 여러분이 낮추면 낮출수록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술 취하려면 자꾸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도 마시고 또 받고 여러분 절대 성령은 또 받고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구해봤자 여러분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영은 살아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기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는데 뭐 성령이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구원 다 받았고 난 다 이뤘다는데.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예배는 빠져도 되고 이거는 다 자기 뜻대로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자기 뜻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믿고 천국 간다 할지 모르나 내 뜻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하고 벗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붙들고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성령 충만해가 하는 게 미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 나타낼 수 있습니다.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 거먹어서 두 번 왔다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더더욱더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13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신데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한 군데서 설명한 것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는 중에 내 있으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 이름을 봐야 의리의 길로 인도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였으니 내 자유 넘친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을 주길 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 땅에 복받은 사람도 별로도 없고 영생에 복받은 사람은 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입니다. 어찌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말을 듣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니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통해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천만다행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다 그러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믿음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주면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주면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없고 얘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할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44절입니다. 시작.
6: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5: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그 속에 아버지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께서 말씀인데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5: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피운 거하고 자기가 사상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을 죄로 책잡는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니됐는가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17장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있거든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선물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하면서 피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지만 말씀은 이 땅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한 축복뿐만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는 다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 피로서 구원한 목적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준대. 바로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준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주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고 없고 예만 있게 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고 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시작.
6: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47절 시작.
6: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듣지 않는 것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시작.
6: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5: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마귀의 영에 속했는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과 사상 교단 교리로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낸 사람은 미혹의 영, 즉 미혹이라는 것은 용을 잡은 예변 마귀의 사탄이야 미혹한다 하면, 즉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참 중요한데 34절입니다. 시작.
6: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5: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멘. 그는 그 이유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목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간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이 충만한데 육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진과 순수한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금모와 술수다. 너무 잘 땐 배아파는 투기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새끼를 사랑하고 성을 해도 풀지 아니한다. 이로써 성령의 소위 강한가 육체의 소위 강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절 45, 46, 47절입니다.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맞아요? 성경을 주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 뭐 영에 속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귀의 영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며.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6: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5: 아멘.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한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선지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6: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5: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정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버리라. 반드시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이나 설명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이 말을 듣듯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6: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 이스라엘 민족의 들으라는 것은 세마입니다. 세마 듣고 행하라가 들어있습니다. 듣는다는 말과 행하는 말이 하나가 되어있다면 세마. 지금 아버지 말씀을 인가 아닌가 또 분별돼야 되지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나 안 행하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시작.
6: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5: 자, 마귀는 지금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얘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세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분별되어야 되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마귀의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6: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5: 자,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어.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복을 줬다. 그래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숨지고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기는 예수를 믿으면 순종의 아들. 그런데 지금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듣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그 말은 우리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네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속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마귀의 영이 이끌어가는가?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아멘. 아니면 사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받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 듣는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런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영은 말씀이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바로 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 속했나 할 때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사람의 말씀 따라가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반드시 분별된다. 아니, 계속해서 3절입니다. 시작.
6: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5: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느 신학자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절규에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규에 부르자. 대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높은 산도 그의 것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바다와 모든 만물을 그가 다 지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만드셨고 그가 창조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6: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5: 여호와 앞에 무릎 꿇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분 말씀을 듣자. 왜? 우리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고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의 기리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한데 왜 자꾸 말씀에 놓습니까? 바로 말씀이 복이다.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아닌가 반드시 구별부터 해야 된다. 아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복을 받지만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100%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아니 그래. 자, 7절입니다. 시작.
6: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5: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부터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계속해서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5: 그 말씀으로 왜 그런 말씀했는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나올 때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쳐져보고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6: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5: 이 말은 아버지 말씀 아닌,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다른 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 아니고 지금 너희는 다른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신기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맞죠? 다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아닌 먼저 온 다른 말씀은 다 절도요. 자,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은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자, 강도가 오면 여러분을 축복 줍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돈 빼앗아 갑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6: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5: 말씀에 대한 구원을 얻고 하면 즉 천국도 들어가고 하면 들어가고 나고 꼴을 먹는다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10배 13배는 모든 복을 주겠다. 즉 들어가도 나가도 꼴문 닫아서 들어가나 나가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절대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다시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설교 내용이 복을 준다 계시합니까? 근데 복을 준다 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예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줬고 하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복을 줬다. 예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축복을 받고 바로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과 자녀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 걔도 우리는 말씀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5: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즉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줍니다. 즉 영생의 말씀은 영생도 주고 아멘, 들어가고 나가고 꼬를 먹는데 바로 10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은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3: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내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Cry out.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 아멘.
1: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국가적인 재난인지. 이스라엘은 맨날 옆 나라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워.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니까, 전쟁 나면 골치 아파요. 남편이 죽던가 아들이 죽던가 부상을 당해 오던가 뭐 개인 삶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전쟁 나면 어려워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인지 그거는 안 나와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대요. 기도하는 거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늦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위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 너는 먹고는 살잖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내 자신에게 아유,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1: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4: 5절 말씀 시작.
3: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1: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봤다. 그때는 밤에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밤에 너무 좋아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야, 잠 좀 자자. 너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좋아서 밤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밤에 노래 불렀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간구했다는 얘기는 질문했다.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님이 버리셨나? 나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4: 8절 말씀 시작.
3: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1: 인자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끝났나? 약속하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이제는 다 끝난 건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화가 나셔서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셨나?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받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근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걸 안 받는 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건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셔가지고 때리시는 건가? 이렇게 때리시나? 힘들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안 오고 너무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오늘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 문장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나. 과거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끝났나? 약속도 다 끝났나?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이제는 긍휼도 다 끝났나?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3: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0: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다, 철저하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때 그 ears, 그 head을, 그때를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요. 어려움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약하게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1: 아멘.
0: 아멘. 사람이 불안해지면 점점 불안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쟁 났대, 일어나고 싸운대, 불체자를 다 잡아가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죽었대, 관세 때문에 다 죽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기적을, I will remember.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자신에게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말하면서 듣게 되면은 효과가 다섯 배, 열 배로 커져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근데 신문은 눈으로 보지, 그리고 뉴스 테레비는 귀로 듣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세상 일은 걱정이 쌓이는 거.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됐대, 이렇대. 이게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근데 성경은 잘 안 보고 봐도 소리 내서 읽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홍해가 갈라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내가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고 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1: 아멘.
0: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네. 자꾸 들어야 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멘. 13절 시작.
2: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0: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불안하다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멘.
1: 아멘.
0: 하나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그 중동에 모든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1: 아멘.
0: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애굽에도 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열 가지 기적 가운데 꼼짝을 못하고 아멘.
1: 아멘.
0: 광야에 있는 족속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꼼짝을 못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 아멘.
0: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열 가지 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열 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1: 아멘.
0: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자꾸 읊조르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1: 아멘.
0: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0: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좀 더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1: 아멘.
0: 창조할 때 그 피조물 된 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1: 아멘.
0: 구름이 그 물을 쏟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구름에 있는 물들아 다 내려와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궁창이 소리를 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지. 천둥 소리 나면 겁납니다. LA는 그렇게 막 천둥 소리 날 때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천둥 소리 들으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떨리죠. 주의 화살은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 나면은 겁나는 거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예요. 이거는요, 집이 날아가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요. 겁나는 바람이지. 회오리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러면 더 겁나는 거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에요. 그 상황에 지진까지 나버리면 사람은 와 토네이도가 부는데 천둥이 들리는데 번개가 치는데 지진까지 난다. 그러면 진짜 겁나는 거지. 그럼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 말씀 시작.
2: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0: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길이 바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 길로 통과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1: 아멘.
0: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밑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1: 아멘.
0: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는데 길이 생겼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건넌 것도 사실인데 나중에 홍해가 덮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분명히 물이 서가지고 멈춰가지고 길이 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다시 그 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은요, 짐승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밖에서 혼자 집에 못 돌아와요. 개는 돌아와요. 양은요, 뛰기도 잘 못해요. 뿔도 뾰족하지 않고 뺄뺄뺄 돌아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눈도 안 좋아요. 코도 안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뛰기도 못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때려 죽이는 거는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연약한 양떼들을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떻게 모세가 하겠어요? 어떻게 아론이 하겠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홍해 갈라진 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그 연약한 양떼들을 갖다가 모세 부족한 사람이, 아론 부족한 사람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네.
1: 아멘.
0: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1: 아멘.
0: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고난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못해, 힘들어, 안 돼.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봐라.
1: 아멘.
0: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1: 아멘.
0: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1: 아멘.
0: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근데 마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만 가지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을 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 아멘.
0: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그 세대는 죽게 됐는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 아멘.
0: 아멘. 아멘. 홍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고 샘들이 다 터졌어. 하나님 명령에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다 나왔다 그 말이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걸로 이민 오게 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옷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 아멘.
0: 오늘날 옷은 오래가요. 옛날 4천년 전의 옷은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 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 내가 아프리카 있을 때 투르카나 족속들 세례하러 침례하러 갔는데 그 족속들이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어요. 침례 들어갔다 나오니까 옷이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다 헤어지고 그냥, 이야, 침례하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침례를 해야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들어가려는지 몰랐어. 무슨 옷이 물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 그냥 풀어집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하여튼 그랬던 그 옷들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1: 아멘.
0: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낮에는 그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밤에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울 때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해방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주님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1: 아멘.
0: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제 개인이, 저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구원받아 목사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1: 아멘.
0: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인도해 주시고.
1: 아멘.
0: 은혜를 부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려운 걸 바라보니까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커지니까 날 버리셨나? 이제 은혜 끝났나? 긍휼하심이 끝났나? 약속이 끝났나? 계속 그럴수록에 믿음이 더 작아지는, 믿음이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분명한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나에게 작은 목소리를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신경 쓴 사람.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찬양에 목숨을 건 사람. 그 아삽을 찬양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나서 나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건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을 했더니 믿음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요,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요.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그리고 말씀과 받은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멘.
1: 아멘.
0: 나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1: 아멘.
0: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으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1: 아멘.
0: 믿음으로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결국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기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 양이 소가 자꾸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신문만 보게 하고 텔레비만 보게 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의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말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3: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은 전통 장례 지도사 조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4: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묘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꼭 경제적인 일, 우리 한인분들은 자녀분들이 정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장례식을 못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한평생 일하시고 많이 모아놓은 재산이지만 막상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고충들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많은 염려 속에서 마지막을 치르거나 또 병원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지막을 존중스럽고 소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 끝맺음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께서 준비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정신적인 이런 부담감이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이 준비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선택이 부모님이 선택하고 준비한 것이 존중을 받고 또 생명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이런 어떤 합의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그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실 때 과연 나의 최종적인 이런 존엄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이런 질문들 또 이런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죽음에 관한 이런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철학적인 관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소소하게 나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인간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지요. 우리 이 죽음의 인식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 그리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그분들께서 조금 생각이 조금 앞서가 있고 반드시 이런 그 준비를 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이런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깨어 있고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덕을 많이 쌓고 중요하게 그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을 삶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분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지켜보면서 준비 함께 준비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어떤 꼭 장례 준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삶의 준비 또 내가 마지막 말을 못했을 때 내가 음식을 쉽게 넘기지 못할 때 이럴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죽음에 그 예견된 모든 사람들이 그 준비된 언젠가는 이런 준비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의 이 순간 오늘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관계 또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경험, 추억거리 이런 것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돈이 많고 부유해서 막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 돈을 막 이렇게 그 써가면서 이렇게 관계 경험을 쌓는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하고 저녁에 우리 동네 그 공원을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손잡고 걷는 거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소중한 그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돈을 들여서 뭐 유럽 여행을 뭐 가족끼리 다 갔다 왔다 꼭 이러시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조촐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부모님들은 사랑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떠날 때도 얼마나 이 함께 하고 싶은 거 그 마지막에 이런 애틋하고 그 안타까운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아이들과 좀 더 안아주고 이해하고 또 맛있는 거 같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가 마지막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라든가 내가 마지막 이런 시간이 됐을 때에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내가 부담 주기 싫다. 이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미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20, 30년 전에 묘지만 이렇게 사놓으시고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을 안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부모님들께서 그 묘지 준비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 묘지 외에 이제 추가적인 그 매장 비용, 뭐 오프닝 앤 클로징 비용 이런 것들, 뭐 비석이나 겉관이나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관심하게 이제 저부터도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조금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요. 거의 한 그 비석이 뭐 250불, 450불에서 지금 1600불 뭐 이렇게 가니까 그 아주 뭐 한 5배 정도 뭐 10배 정도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올라가니까는요. 뭐 20년에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보다 거의 한 10배, 15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때 할 걸, 그때 준비할 걸 이런 많은 후회들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묘지를 예를 들어서 뭐 로즈힐에 묘지만 사놨다 이러신 분들은요, 뭐 로즈힐에 그 오프닝 앤 클로징 이런 것들이 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900불 뭐 1200불 이렇게 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뭐 거의 한 2000불 그리고 비석 설치비 또 겉관도 뭐 1000불에서 16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묘지를 준비하실 때 또는 납골당을 준비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모든 부수적인 것까지 함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커다란 부담스러운 이런 비용을 우리 자녀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요. 미리 옛날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참 다행인 거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묘지에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은요. 그 비석이 뭐 500불짜리가 지금 945불 또 비석을 설치하는 피가 이제 550불 묘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또 그 오프닝 앤 클로징이 거의 한 1895불이에요. 로즈힐은. 근데 그 포로스트론이나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앤 클로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묘지를 사용할 때 이 땅을 열고 덮는 게 오픈하고 클로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아이템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95불 뭐 2300불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2495불 거의 2500불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두 분이서 890불 할 때 900불씩 할 때 1800불이면 됐는데 지금 그거를 그때 안 하신 분들은 5000불 4990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495불로 올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왕지사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비용을 마지막 비용을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은 묘지가 거기 있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든지 장의사에다 전화 한 통만 딱 하시면 장의사에서 그 지정된 장의사에서 다 모시고 가서 순서대로 다 하관식까지 장지까지 그 영구차를 이용해서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묘지만 있다. 그러니까 로즈힐이나 뭐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 한인공원묘지 이제 제가 그때 그 한인공원묘지를 허락을 받아서 그거를 한인분들께 오픈을 했어서 많은 분양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 묘지만 있으면 됐죠.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거나 장례식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아들, 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준비 안 하신 분들을 한인공원묘지에 묘지가 그때 2200불, 뭐 2300불, 2295불에 이제 처음에 분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 20, 30년 전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지를 뭐 보통 한 2,000불, 뭐 많아야 3,000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은 최하 가장 저렴한 것이 15,000불, 조금 위치적으로 괜찮은 거 한다. 그러면은 35,000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 렌초 팔라스버디스에 있는 그린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25,000불, 29,000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000불, 3,000불 할 때보다 지금 2, 3만 불이니까 10배가 오른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비용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르니까 10년 있으면 또 다시 뭐 6, 7만 불 되는 거죠. 이제 비서 묘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하는 거 한 번쯤은 내가 이 다음에 노년이 되었을 때 적어도 이런 마지막 이런 최종적인 비용을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잘 달성하면서 완성하면서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놓은 그 묘지 또 그 묘지 외에 부수적인 거 또 우리가 정말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아이들이 많으면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다 도와주겠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아이들의 입장을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미리 해놓으신 거를 훨씬 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20년 전만 해도요 많은 그 자녀분들이 30년 전만 해도 이런 장례식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우리 자녀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녀들이 집도 주고 뭐 생명보험도 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줬는데 왜 이거를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뭐 몇백만 불짜리 집이 있어도 그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24시간 이 장의사가 어딥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또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아프셔서 편찮으시고 또 재활 치료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양로원에 모시고 가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만에 하나 그 최종적으로 어떤 그 일이 상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어느 장의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까요? 하고 그 의사 그 간호 선생님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입원 하실 때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폼에 그걸 써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한국식으로 그 한국식 태도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 조금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임시 템포러리로 양로원에 계시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엄청 기분 나빠해서 그 저 아시는 지인이 이제 의사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 간호사 이제 일을 하시면서 참 그분들이 그 고민이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또 가족들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 없이 젊고 건강할 때 우리가 먼 미래에 이런 노년의 삶을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정말 뭐 요즘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노년이 돼서 많은 우울증이나 잠을 못 자거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80대 분들이 80대, 90대, 뭐 70대, 75세는 뭐 요즘에 노인도 아니죠. 그래서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런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시고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또 이런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다 보면 많은 또 치매도 많이 이제 걸려서 많은 가족들 간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로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말 뭐 학교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을 잃게 되고 이런 치매성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한 그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쁘게 좀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좀 긍정적인 삶 둥글둥글하게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죽음을 준비하신 분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아직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좋은 마음으로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더 질이 높게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수 있다. 나는 정말 언제 anytime I'm ready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좋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거 24시간 애니타임 전화 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가 아닌 생명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만 축이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적시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우물물만 생각하면서 생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들리십니까? Yes.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같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특히 복음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 그 사람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여인에게 너에게 생명수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수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통을 경험하지만 왜 내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처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 왜 가십니까? 아픈 것을 느껴요. 아픈데 내가 왜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환자들이 있대요. 어떤 환자냐?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환자. 그리고 아픈데 아픈 것을 부정하는 환자, 이런 사람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안 아프다니까. 또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죠. 우리 AA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 술 중독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임이죠. 1935년부터 이 그룹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12단계의 그 치료법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12단계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단계별로 12개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단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지만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12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몰라요. 그냥 반주로, 그냥 반주로 손을 덜덜 떨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픈 거를 잘 몰라요. 아픈데.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을 보면 벌써 남편이 다섯이래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놈은 남편도 아니에요. 아, 그놈이 아니지. 그분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또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계속 부정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지 않아. 나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오셔서 너 아프다, 너에게는 생명수가 필요해, 너 치료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셔도 이 여인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에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민이 없는 분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개런티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고통과 어떤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에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의 문제, 뭐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뭐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뭘 잘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결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잠시 동안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의 것들로 치료하고 하늘의 것들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야곱이 2000년 전에 파놓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생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1번, 우리가 죽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다. 2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예, 할렐루야. 제 답은 항상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물은 우리의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워킹하는 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삶을 사는 동안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정말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답되신 그분이 답 없는 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여인.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가 답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너의 삶이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벌써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핍한 인생인가. 그래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지금 당장 내 목에 내 목을 축일 생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전인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세월까지도 구할 수 있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물과 비슷한 생수를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유사답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정답하고 아주 비슷한

능력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맨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찬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유사답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유사답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는 내가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겠다. 우리 찬양팀에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좋게 하고 하는 많은 그런 찬양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을 합시다. 우리 그래서 곡을 고를 때에도 좀 인간을 위로하는 그런 건 좀 다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오직 우리의 답되신 그분을, 설교도 찬양도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답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우리 정답을 높이고 정답을 붙들고 그리고 그 정답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오. 내가 지금 이 물 들으러 왕복 2마일 맨날 왔다 하고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그런 물, 끝이지 않는 그런 샘물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총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당신처럼 허세 왕은 내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세를 나한테 부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저 영원한 세월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상처받은 것들, 너희의 어려운 환경들, 너희의 자녀 문제들, 너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 내가 간섭해 줄게. 너희들은 나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주님은 허세의 주님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생명수 대신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제 정곡을 콱 꼬집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쇼킹한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동네 사람

0: 그 누구도 남편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 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 본인도 잊어먹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핀포인트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남자는 남편 아니지. 예. 아마 기절 초풍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셨듯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에 있는 왕이 유다를 쳐주러 오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감싸고 있는 모든 딱딱한 쉘들을 다 깨버리고 너를 감싸고 있는 너의 고집과 너의 어떤 자존심과 너의 잘못된 어떤 철학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펼쳐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에 갇혀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주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다 밝아벗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사고를, 나의 이성을 설득시켜 주시면, 내가 이해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밝아벗고 나올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밝아보십시오.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까요? 다른 장소도 많잖아요. 그죠? 아예 차라리 꽁꽁 숨어있는 이 집으로 그냥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집 주소를 모를까요? 찾아가서 이 여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놓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생수의 터전인 우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생명수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우물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열쇠가 되는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한 50일 정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시는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바위를 빡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쫄쫄쫄 샘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마시고 데려왔던 동물들도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단순히 그 물이 우리의 육신의 목을 그냥 컨치해주는, 적셔주는 그런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절입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처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셔야 될 물은 바로 이 우물물이나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적셔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물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유대민족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유오초. 예. 그런데 이 초막절 맨 마지막 절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절을 왜 행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 마시게 해주고, 그죠?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안 잡니다. 밖에 나가서 들판이나 아니면 마당에다가 집을 만들어요. 얼기설기 해가지고 광야에서의 집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근데 7일간은 매일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제단 바위 위에다가 그것을 붓는 행사를 7일 동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한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8일째 물을 붓지 않는 8일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8일째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사물, 생수를 찾기 위해서, 우물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초막정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좋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약수터를 찾고 광천수를 찾고 그런 물을 마셔도 몸에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전인이, 우리 영혼육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외딴 섬마을에 갑자기 막 해일이 다가오고 비상사태가 막 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배를 파송해서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빨리 디폴트를 시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대가 이제 주민들을 실으러 갔어요. 근데 큰 해일과 폭풍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한 가방 사이즈만큼만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갖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한 사람 앞에 가방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챙겼죠.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뭐 챙기시겠어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들, 그죠? 뭐 집문서, 뭐 여러 가지 돈 되는 것들, 그런 거 다 아마 챙겨서 가방 가득히 꽉꽉 채워가지고 다 안고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주 엉뚱한 짓을 하더래요. 뭐냐면 이만한 물통 하나를 갖고 타더래요. 그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니 저 사람 뭐야 저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들 궁금해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을 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막 광풍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보시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랬더니 물 한 모금에 금가락지 하나. 물 한 컵에 금목걸이 하나.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집문서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얘기해주는, 뭐 꾸며낸 얘기겠지만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생명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돈도 거기서 나와요. 금가락지, 은가락지도 결국은 생명수에서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책들, 모든 것은 다 생명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유사한 것을 찾아요. 주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시면, 주님 나에게 이것 좀 주시면, 아니요,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 보고 무슨 식인종이 되란 얘기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식인의 무리다,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를 마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바로 그 물이다, 그 피다. 그것을 네가 믿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그 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바로 그 말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라마보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나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해봤냐? 기뻐해볼 수 있느냐? 네 손에 만불이 주어지는 그 캐시 만불이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기쁨이 더 기쁘다는 것을 너 경험해봤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다 유사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유사품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문제 해결되라고 명령하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해결될지어다. 내가 아프고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놀라운 일들이,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수의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고 행복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올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올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올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요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 AM 16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후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2: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in the last hour, but perhaps that will come.
2: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2: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죠.
2: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빈 상태의 시스타 3호와 쉐브다호의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란산 석유 20조 원어치 이상이 실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2: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미군이 격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یت اسمی آتش بس قرار داریم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تمام توان هم آمادگی دارن و هم با دقت رصد میکنن هر جا هم که لازم باشه
2: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 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거라며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4: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6: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6: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8: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7: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10: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8: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청와대 역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2: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11: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13: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1: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4: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5: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14: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14: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이란 전쟁에도 미국 고용은 안정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6: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비농업 일자리는 3월보다 11만 5천 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가스 수출국인데다 인공지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로 5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7: There is a vulnerability that seems to be emerging with our economy and consumer spending being two-thirds of our U.S. economy. The lower end seems to be really struggling at this point.
16: 미시간대가 조사한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5월 48.2로 4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52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지난달에 49.8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종전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잇따르면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중동 정세가 미국 소비자 심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물가 상승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선 단체들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급식소는 쌀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동물 보호소는 사료값을 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8: 점심 시간이 되자 서울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근 운영난이 심각해져 구청에 정부 양곡 150포대를 신청했습니다. 고물가 추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민간 후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9: 뭐 전쟁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후원자님들도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아무래도
18: 30년 넘게 끼니를 대접해 왔지만 이대로면 일주일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 올 초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꽉 차 있던 쌀 창고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대부분 드러날 정도로 허전합니다.
18: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에 이곳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21: 식재료들이 급자잖아요. 수급자. 근데 한 달에 120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껴야죠.
18: 소액 후원에 의지하는 동물보호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정기 후원을 끊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새로 후원 공지를 올려도 반응이 예전만 못합니다.
22: 사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음 달부터 사료 후원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18: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자선단체들은 나눔의 손길이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씨름에 빠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이어서 중동 관련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대신 지금 유럽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뭐 금요일 안에는 이란의 답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배경일까요?
2: 계속 지금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뭐 48시간 했다가 또 하루 더 줬다가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고, 사실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고 뭐 내용도 없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는 어쨌든 시간을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어쨌든 이번 한 장짜리 휴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답변을 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경우, 특히 이제 이란이 이제 뭐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교수님, 그런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 네, 이미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0: 네. 근데 그 이후에 명확한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것을 꼭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냐? 계속해서 정당 우리의 전쟁은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도 그것을 꼭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휴전 기간이 거의 뭐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설사 60일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가 휴전한 지가 벌써 한 달이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이 남았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60일이 다시 시작된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과부간의 이란 측에서 답변이 온다면 전쟁을 재개할지, 아니면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한 달짜리 휴전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루비오 장관이 그 이란에 대한 메시지 남기기도 했고요. 또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란 전쟁 왜 아무도 지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했던 압박이 통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네, 그냥 뭐 불평 같은 걸 토로하는 걸까요?
4: 예, 그러니까 뭐 서운한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래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1차 시기에도 그랬고 이번 2차 시기도 그렇고 늘 판단의 기준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 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국 이익이 최우선인 것과 같이 다른 나라들도 늘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라고 명칭 붙여진 작전이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동맹을 동맹으로 보기보다는 동맹도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동맹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나토와 척을 지기도 하고 특히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왔고, 거기는 관세폭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나토 또 미국 이외의 많은 동맹국들도 그 관세의 폭탄에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동맹, 냉전 시대 동맹이라든지 적어도 트럼프 이전의 동맹, 바이든 시기의 동맹하고는 좀 동맹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거나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뭐 이 동맹협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은 어떻게 보면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작전이 사전에 동맹국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협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신들 미국 입장, 미국 이익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 당신들이 아니야?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건 전쟁인데 전쟁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루비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좀 더 동맹에 관한 판단과 이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천 명 넘게 감축할 것이다라고도 이제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을 했는데 유럽 국가들 입장 내는 거 보면은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4: 예, 물론 이제 5천 명을 빼 나가는 것은 독일로서는 상당히 뼈 아픈 조치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미군의 공백을 독일이 돈으로 메꾸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다가 바로 자세를 바꿔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진화작업을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독일에서의 감군 결정이 단순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 때문에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촉매 요인이 됐을 수 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군을 미국의 국익과 안보 전략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는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분의 1, 12,000명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도가 갔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000명에 비해서 5,000명은 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저 유럽 입장에서는 올 게 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나토에게 요구하는 것이 방위비를 좀 증강해라. 그렇게 해서 3.5% 2035년까지 3.5% GDP 대비 올리는 걸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평화, 긴 평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럽이 미국에 좀 힘을 빌려서 국방비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안보 무인승차 해온 거나 비슷해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토는 나토대로 미국이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새로운 나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휴전 중에 미군과 이란의 교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휴전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렇죠. 이제 어제도 있었고 지금 그제도 또 있었죠.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은 계속 새벽 시간대, 현지 시간은 밤 시간, 밤 늦게 계속해서 양측 간에 뭐 큰 교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작은 교전들이 있었는데 상황은 결국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란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호르무즈 통제력을 갖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그것을 조금씩 양금양금 이란의 통제력을 가져가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란 선박들이 드나드는 것을 계속해서 미 해군은 막고 있잖아요.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군에 대해서 대응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죠. 계속해서 이란 선박들이 드나들 때 미군은 계속해서 막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이런 잦은 아주 낮은 수준의 미군과 이란 군 간의 어떤 공격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이란과 미국 모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 우리한테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 네네.
1: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교전 상황에 대해서 했던 표현 보니까 러브툭, 가볍게 툭 친 거다라는 네.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 표현에 담긴 의도는 어떤 걸까요?
2: 그거는 이제 휴전이 혹시 깨질까 봐. 그러니까 이 충돌로 인해서 어떻게 상황이 악화돼서 양측 간의 휴전이 준수되지 않고 휴전 파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워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는 것이고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양상이 공세 수위가 올라간다면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완전한 휴전은 아니지만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이란의 군사 능력이 대부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의 분석을 보면 그 전쟁 전에 한 70%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란은 또 이것도 틀렸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4: 예, 뭐 저도 실제 가서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어떤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표현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표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군이 무력화됐다 맞거든요. 해군 주요 정규 전력들이 거의 무력화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 통제라든지 방공 능력도 무력화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28 작전 이후에 13,000 뭐 15,000 이런 표적을 때리는 동안 수많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가로지르면서 폭격을 하는 동안 격추된 비행기가 한 2대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 방공 역량이 무력화된 건 맞거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이란의 군사 시설들이 대부분 지하화돼 있고 그 미사일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 창고에 깊숙이 보관이 돼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상당수의 미사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CIA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저는 뭐 이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가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CIA가 공식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있으나 적어도 군 당국, 특히 미군 당국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작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란의 역량이 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능력이 남아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란 측에서 우리는 이란 국민을 100% 1000% 우리가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선전적인 이 좀 부풀린 다시 말하면 북한식 선전선동의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란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뭡니까? 지난번에 미군 조종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 땅에 떨어졌는데 이란군은 그 체포를 하지 못했어요. 특수작전 들어가서 빼왔잖아요. 그만큼 이란군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훌륭한 군대라고 말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미국 정보 당국과 그리고 이란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네. 그 전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는 네.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파괴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재생산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2: 아니요. 생산하기는 어렵죠. 생산시설은 거의 저는 파괴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왜 이렇게 그럼 숫자가 늘었냐. 네. 사실 뭐 몇 주 전에 CNN 쪽에서도 한 50% 정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왜 숫자가 늘었냐를 이제 추정해 보시면 지하시설에 비치해둔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꺼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를 공습을 해서 막았지만 시간이 지금 한 달이 넘어서 휴전했잖아요. 네. 그럼 이란 군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가서 막힌 출구 입구를 다 파내고 안에 있던 무기들 다 꺼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CIA 측 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 좀 과장돼 있다. 75% 뭐 70%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최대치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전쟁 전의 숫자보다는 절반 정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이 전쟁 전에 2,000발이었다면 지금 1,000기 정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0: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 선거 정말 몇달안 남둔 상황 안 남겨둔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예, 부담이 분명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할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종전 협상을 하고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은 떨어질 것이고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4월 13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꺼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는데 그 곤경에 빠뜨린 이란을 미국이 다시 곤경에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직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4월 13일이었으니까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이란의 돈줄이 말라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란의 인플레, 물가, 식량난, 유류난 이런 것들이 되면 이란 국민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지금 집권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협상은 절대 없다 얘기했던 강경파들도 몸을 조금씩 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요, 돈과 함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부패입니다. 저는 이란 혁명 수비대 군사 정권 저는 부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석유 많고 자원 많고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한반도보다 거의 뭐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저 정권이 부패하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3개월? 글쎄, 길게 잡아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아까 경제 관련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전쟁에 비해서는 경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약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좀 흔들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미국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요소의 결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60일 그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목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핵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아마 미국은 계속 이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전쟁 시작할 때부터 민중 봉기를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특이한 움직임은 없고요. 이란의 경제 상황, 안 그래도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최최악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3: 민심은 안 좋죠. 안 좋은 거는 뭐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 그러면 뭐 강경파가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그런데 또 반정부 시위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찌 보면 결국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길 바랬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길 바랬는데 결국 공격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협상으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한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란 경제가 최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정권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이란 국민들이 다시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반정부 시위는 일어날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거의 뭐 군부 통치나 마찬가지인데요. 혁명수비대 쪽은 또 강경 진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란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경제 문제를 버티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란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어떻게

0: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교착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협상이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MOU를 이제 체결하는 걸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MOU 내용을 보면 핵심 쟁점은 결국에 핵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 핵 프로그램 중단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이걸 그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란이 대부분 거부하고 있고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연구를 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협상 그리고 교착 상태에 이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2: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이란은 그런 거죠. 뭐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아라크시 장관이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또 왕이가 높게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보유할 의지가 없다면 뭐 협상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우리 핵무기 보유할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리고 사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핵무기 보유 의지 없어 그래놓고 이제까지 해온 행동은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가질 거야. 절대로 핵무기를 놓칠 수는 없어.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가는 하는 말하고 실제 하는 행동하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 개발을 성공을 했어요. 이게 사실 미국이 속은 거죠. 국제사회가 미국이 다시는 속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 속은 것으로 끝이다. 북한은 속아서 핵을 가졌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과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북한에게는 속아서 지금 저렇게 됐지만 이란만큼은 절대 속을 수 없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그겁니다. 2015년 JPCOA, 또지 말하는 그 포괄행동계획은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 시간 일몰 조항을 주고 일정 부분의 핵 농축 권한을 주고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핵 개발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도 협상을 했지만 아 이란이 이거 진정성이 없어.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이건 반드시 핵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뭐 외교적인 해법은 불가능해. 그래서 판단한 것이 작년에 망치 작전이었고 이번에 분노 작전이었고 결국 군사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포기는요 자발적인 포기와 강요에 의한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포기는 희박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강요에 의한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번 버텨봐. 예. 우린 계속 지금 군사작전은 지금 소강상태에 있지만 예. 경제분노작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분노작전은 군사적인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분노작전을 계속하면서 자발적인 핵포기가 어려우면 강요에 의한 핵포기 이거를 아마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그 MOU 얘기 나오면서 이란 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네. 한 12에서 15년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보니까 트럼프는 20년 20년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고농축 우라늄 아니라 저농축 우라늄도 모두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취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만 보시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의 신빙성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7대 원칙을 그대로 지금 이란 측에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 협상 가능성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유두리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했다면 다른 얘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개 조항에 대해서 미국이 좀 양보한 입장 그러니까 20년에서 12에서 15년 정도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 반출에 대해서는 이건 과거 이란이 2015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반출 러시아 쪽으로 네. 반출을 했었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도 사실 뭐 반출하는 것이 제 생각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7대 조건을 보시면 지하 핵 활동 금지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폐기가 있어요. 해체 네. 이런 부분도 이란이 사실상 좀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핵물질 반출,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이 그대로 갔다면 이란 쪽에서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분명 그거와 다르게 14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한 달 동안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협상 테이블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설이나 발전소 이런 것들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미 이스라엘과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요. 전쟁 계획이. 이스라엘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긴 전쟁은 아니고 일주일 미만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짧고 강력한 그런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근데 또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아무래도 이란을 좀 설득시켜주길 바랄 것 같고 중국은 그렇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카드를 손에 쥔 셈인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2: 예, 중국은 뭐 중동 사태가 중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사실 초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 배들이 중국으로 가는 기름을 실은 배들이 자유롭게 떠나들었고 중국에서 또 이란으로 가는 배들도 자유롭게 통학을 했는데 4월 13일 이후에 그게 다 중단이 됐고 사실 먼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몰래 기름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포착이 됐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란과 중국은 동맹국이거든요. 수천억 달러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이란이 저렇게 된 모습은 중국으로서는 뼈아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나름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라크시 장관을 불렀고 또 설득을 했고 그래서 뭔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이란의 입장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중동 종전협상에 중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고마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주 협상이 저 회담이 있는데 글쎄요 일주일 안에 뭐 뭔가 이 종전과 관련된 MOU라든지 이게 나오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회담 이전이든 이후이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자유를 위해서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정말 비핵화 국가로 가는데 중국이 바른 역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미중 관계도 상당히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중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 그 중국 쪽이 네. 이란의 협상단과는 소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강경파, 혁명수비대 이쪽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0: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어쨌든 뭐 직접적인 이란 어떤 당국이 혁명수대 직접 연결 라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국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과 이란은 오래된 거의 뭐 동맹 수준이고 최근에도 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동맹 수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뭐 지렛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목하셔야 될 게 최근 전쟁 전에 베데스키안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란이 중국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투자 약속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왜 안 했을까요? 미국 제재 때문에 그거에다가 중국 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베데스키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은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에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서방이에요.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친한 이유는 제재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서방 국가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란을 막 도와주고 싶지만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두렵기 때문에 이란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란은 중국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지금 휴전 중에 교전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이제 고차 방정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일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양당 지도부까지 부동산 이슈 설전에 참전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 밀집 지역인 송파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강남 일대에서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성동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들어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강남 4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문제를 풀겠다고 제안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강남 부동산 문제들을 외면해 시민 불편이 컸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4: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동안 뭐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2: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입니다.
2: 오세훈 후보도 정원호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이 자신의 신속 통합 기획 정책을 따라한 거라며 평가절하했고,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난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지금은 대통령발 전월세 시말리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 서로를 향한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UN AI 허브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이 부지가 15년이나 방치된 건 오세훈식 개발의 실패라고 지적하자,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가 앞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용산을 닭장 아파트촌으로 만들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집값 상승이나 공급 부족 등 사태의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는 내탓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거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7: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 출석을 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7: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9: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7: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명분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8: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분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7: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10: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1: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봄철 농번기인 데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었는데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일본에서만 드물게 발병했던 진드기 매개 질환인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산책로나 풀숲, 논밭에 퍼져 있는 진드기는 다양한 질병을 옮깁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쯔쯔가무시 병을, 작은 소피참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80대 여성 검체에서 뭉뚝참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외 여행은 한 적 없고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 감염된 거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경우를 빼곤 국내 첫 발병 사례입니다. 2018년 에히메 현에서 최초로 확인된 오즈 바이러스는 일본에서만 소수 감염이 있었고 2023년엔 70대 일본 여성이 오즈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SFTS와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구분마저 쉽지 않습니다. 또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풀숲이나 논밭을 갈 때 진드기 기피제를 꼭 뿌리고 긴팔, 긴바지를 입어 예방합니다.
13: 현재 그 전용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반려견을 키우는 집은 산책 시 수풀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강아지에게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미 국무부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여럿 나온 크루즈선에 탑승한 자국민 귀환을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크루즈선 내부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승무원과 탑승 미국인, 보건당국 등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탑3, 이름하여 이번 주 탑3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요즘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또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첫 소식부터 주식과 어느 정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일단은 증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4: 네.
3: S&P 500, 나스닥 최근에 사상 최고가 흐름이 이어졌는데 간밤에 그래도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4: 네, 맞습니다. 간밤에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장중 최고치 기록을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반도체 주 중심으로 좀 다시 하락해서 모두 다 그 주요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 뭐 그렇다고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네. 만약에 장중에 지금 들어온 소식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낙폭이 컸겠죠.
4: 그럴 수 있습니다.
3: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 초반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교수님께 항의. 우리 어제 만났었잖아요. 끝날 것 같다면서요.
5: 그냥 뭐 끝나겠죠. 네, 어제 끝나는지 이슈긴 한데 사실 뭐 미국 전략에 따르면 뭐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끝나는 게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끝내는 게 사실은 뭐 최적의 플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은 하는 것 같다.
3: 이런 그건 말씀. 트럼프 생각이고.
5: 예, 압박하는 것 같은데 뭐 이란이 지금 뭐 지배구조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상황이 녹록한 네.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는 타격, 후계자가 있는 타격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내부에서 갈등이 많으니까 이게 협상 채널 역시 다 국화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것도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종국적으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3: 뭐 끝나긴 끝나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 네.
3: 이란 전문가분들은 아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4: 네네.
3: 지금까지는 이건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란 전문가분들이 다 맞췄습니다.
4: 네.
3: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
4: 네.
3: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가 정말 어제는 무섭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무서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 쪽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4: 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돈을 더 쓰는 게 이제 부의 효과라고
3: 그렇죠.
4: 하는데요.
3: 네.
4: 그게 국내 증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3: 그러니까
4: 게
3: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내 자산 늘어났는데 돈은 안 쓴다.
4: 맞습니다.
3: 네.
4: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이 이 실물 경제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서 만약에 만 원을 벌었다라고
3: 네.
4: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 1.3% 그러니까 135만 소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 거의 안 가네요, 소비로.
4: 거의 안 갑니다.
3: 네.
4: 예, 한국은행이 이제 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른 분석 결과인데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어떠냐? 여기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3-4%
3: 네.
4: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만 원 벌면은 300원에서 400원 네. 쓰는 건데 이게 만 원으로 하니까 좀 300원, 4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번다고 하면 꽤 많이 쓴다는
3: 네네.
4: 거고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돈 쓰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로 가지 않는다라는 흐름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5: 뭐 아무래도 이게 자산이다 보니까
3: 네.
5: 자산은 자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소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한정적이거든요.
3: 네.
5: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소득이 늘리는 만큼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3: 때. 뭐 엄청 늘었다 그래도 지금 뭐 천몇백만 개미라고 하니까.
5: 그다음에 예. 이 계좌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하고 이제 소액 투자자가 많은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투자해서 30% 오르면 1300만 원이지만 10만 원에 투자해서 30% 오르면 13만 원이거든요.
3: 제 친구도 어저께 새벽에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주식 시작했다고. 예. 30년째 한 주 샀대요.
5: 예, 그러니까 그 거의 30만 원 가량 정도 투자하셨는데 이제 이 부의 효과란 것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많이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올라도 이제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미 네. 워낙 이게 자기의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워낙 많이 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거 분포를 확실히 봐야 될 거긴 한데 소액 투자자가 많으면 이 효과도 작을 수밖에 없으니 늘어도 사실 이게 뭐 10만 원, 13만 원 되면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비 촉진시킬 정도로 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이게 국내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 국내 자산에 또 전체로 보면 배분이 한 70%가량 부동산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정적인 데다가 소액 투자자가 많기 시작하면은 이 효과가 좀 작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참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에서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투기적인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지표도 그렇고 이 보고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랑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이런 것들을 내수 소비나 증시로 예. 이제 유입을 해서 이제 생산적 금융 이걸 추구하겠다.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증시 부양해놨더니 여기서 본 돈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분석 결과 보면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에는 이 주식의 자본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3: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득을 얻었다. 무주택 네. 자들은 이 이득을 번 거의 70%가 부동산으로 갔다.
4: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주식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다들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목적을 좀 들어보면은 집 사기 위해서 집값 사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갈아타기 좀 상급지 가겠다. 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증시 상승률이 계속 집값 상승률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면은 예, 네. 투자해서 무조건 주식이 네. 잘 간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번 돈을 다시 주식이 재투자 소비로 안 가더라도 예, 할 예. 것인데 아직까지는 아, 그래도 부동산이지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계속 증시가 좀 꾸준히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3: 아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주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네. 오름폭을 봤을 때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서울 아파트 집값 뭐 강서구 이런 데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전체로는 9.55% 이거 한국부동산은 주간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파구는 15.49%, 성동구는 18.99%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 넘는 계속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4: 네, 수익률은 사실 주식이 더 높지만 예.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레버리지를 쉽게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금액으로 따지면 부동산이 또 압도적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많고 예, 대부분 여쭤보면 제 주변에 봐도 네.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 두 배 벌어봐야 큰 돈 못 버니까 아직까지는 부동산 아직 불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증시가 체질 개선이 돼야겠죠. 돼야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미국처럼 1년에 두 자릿수만 뭐 꾸준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에서 자산을 옮긴다면은 결국에 잘 가는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다른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5: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예. 투기적인 수요도 있지만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서비스가 한번 엔트리를 못하면 아 다음 주거 서비스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급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대 초반에 특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뭐 부동산 자산이 크게 자기 자본을 깎아먹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천만 원 단위 움직이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 뭐 5천만 원 단위씩 움직이니까 그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식은 10% 20% 오르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꺼번에 5천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고 그게 1년 2년 잘못 삐끗하면 2억 3억 격차가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게 집이란 것은 계속 상당 기간 동안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나 202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 경험이 있고 이것이 하루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험들을 분명히 한 분들이 주식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그런 장이 왔을 때도 1억 2억씩 오르는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크게 띄엄띄엄 오르는 장이 와도 대처가 되는 물론 투기적인 수요는 당연히 지금 빚을 줄여가지고 줄이고 있긴 한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 나라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러면 주가가 올라봤자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 네, 맞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좀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게 되면은 그 ETF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고 이제 증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웰스 이펙트가 지금 미미하지만 점점 이렇게 자본시장 쪽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가계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3: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부동산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구 이런 데들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막 4.5%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식 자금이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5: 사실 이제 2017년에 한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그때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부동산 하신 분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때 반도체가 좋으면서 주가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였다라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예. 이제 중산층들이 특히나 서울에 아파트들을 많이 살려고 하는데 중산층에 보통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흔히 말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특히나 상갑지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사려는 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미래에 이런 분들 소득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자산만 좀 있으면은 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자본을 넣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미래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를 조금만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 흔히 말하는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 자본이 늘어나면은 네. 주거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들이 사실 좀 우려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주가는 많이 상승했고 이것들이 아마 혜택들이 중산층 이상에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 수요자가 거기고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급 모자란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지면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강남 아파트는 너무 올라갔고 지금 워낙 규제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4: 거의 딴 나라 세상이고
5: 딴 나라 세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올랐던 그 한동안 노도광 이런데 안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서울 근교 경기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들이 그렇게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 자산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 아파트 공급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9200번 쓰시는 분이 곧 주식을 처분할 건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내일이죠. 매물 급하게 잡아서 잔금 걱정하다가 그래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져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겼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이번 주 탑3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한국 성장률 견인. 증권사에서 요즘에 계속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은 네. 코스피를 높였다기보다는 반도체들을 높이고 있어요.
4: 맞습니다.
3: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4: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보도를 보면은 이 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이 2.1%인데요.
3: 예.
4: 이게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3: 예.
4: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2.7%로 전망했는데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체이스는 3.0%, BNP 파리바는 2.7%, CTN은 2.9%인데요.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0.7에서 0.8%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3: 네.
4: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 한 25개 기관들은 아직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네. 증권사들도 이제 국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점 후반대로 지금 네. 올려잡고 있습니다.
3: 광수 기자님 파트너로 가끔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님께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약간 스포일러 하시려다가 말고
4: 네.
3: 1.9에서 2.7%로 대폭 높여 잡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는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월 실적 어떨 걸로 봐야 됩니까?
4: 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2022년, 2024년을 뛰어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건데
3: 네.
4: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을 하면서 이 반도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만 봤을 때 785억 달러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249%,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377% 증가를 했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13%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네.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반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제가 그래서 컴퓨터도 못 바꾸고 휴대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4: 컴퓨터가 진짜 비싸졌습니다. 네,
3: 디램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조립도 직접 하시면서 타격 없습니까?
5: 뭐 안 만듭니다.
3: 비싸져서 안 쓰시는 겁니까?
5: 뭐 작년에 네. 마쳤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노트북은 좀 오래됐는데 안 만듭니다.
3: 여기서 약간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지만은 컴퓨터 공학도 같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치만 잘 나오고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5: 그게 뭐 늘 이야기하는 K자형 경제 성장이죠. 흔히 말해 전통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방은행들의 최근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안 좋거든요.
3: 네.
5: 근데 지방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전통 산업들, 전통 제조업들인데 네.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그 흔히 말하는 부실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고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금리도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출 못 받고 있는
3: 네.
5: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 중심으로 좀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산업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라든지 혹은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방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섹터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잘했던 예전에 기술이 기계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3: 네.
5: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장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올해 뭐 지금 들어보면 그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5%로 봤는데 중간값은 뭐 매년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네. 올라갔는데
3: 그러니까 빅테크만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5: 어마어마하게 잘 네.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좀 많이 그렇긴 하지만 그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그나물의 그 밥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안 돼 가고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은 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첨단 산업 전환에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실제 체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훈풍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데 네. 꺾이게 된다면은 단기 충격 같은 곳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그 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예.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아까 예. 쉬는 시간에도 저희도 그 얘기 나눴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K자적 양극화가 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고 네. 나머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적 개선 추세도 사실 없어요. 실적이 거의 둔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삼천스닥 간다더니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 올라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성과급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네네. 있고 사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연 가운데 하나 역시 소비가 좀 뒷받침돼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소비 회복하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여는 얼마나 됐습니까?
5: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지급할 때마다 한 43만 원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의 30% 40% 예측한 수준이라서 뭐 유사하게 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 100만 원 지급했는데 43만 원 효과라면 소위 말하는 이게 재정 승수 그런 개념인가요?
5: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한계 소비가 네. 내가 1원을 받았을 때 얼마 소비하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이제 1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됐느냐 난 다 네. 썼는데 이게 사실 제 의문이실 텐데 아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란 게 자기가 이 원래 임금 받는 임금이 있고요. 이게 따로 받는 그 소비 쿠폰 같은 게 있는데 원래 받는 임금들의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 얘기하면은 57만 원은 저축을 하고 혹은 비감대 쓰고 혹은 이게 그 매출 자체는 한 43만 원 정도 네. 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 나와서 뭐 성과가 괜찮았다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이게 돈 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5: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소득이 있고 내가 그거에 추가적으로 얼마 받았는데 그 보통 그 남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갖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 43% 나온 거는 뭐 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흔히 말해서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그냥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계속 나오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착시가 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네. 거기다가 물가는 최근 들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더더욱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까?
4: 네, 이렇게 GDP 성장률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 물가도 높고 집값도 좀 상승세인데 금리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최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다. 네. 유 부총재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나타났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유 부총재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성장률이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은 괜찮을 것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진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이 한국 경제가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좀 우려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것도 걸리긴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은 그때 이제 관련해서 시그널을 시장의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마지막에 그 단서를 붙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네. 성장률에 착시가 있고 물가도 착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도 돼요?
5: 이게 뭐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특히 네.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지만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고
6: 그러니까.
5: 부동산도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데 부동산도 이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고금 금리가 좀 아직 아주 낮진 않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뭐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과열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반대쪽 사이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평균의 일종 착시라고도 뭐 하는데 평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 좋은 쪽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재정 정책을 하고 뭐 평균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랑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나라 빚 팩트체크.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4: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된 건데요.
6: 예.
4: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 라는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지난 4 근데 그 기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쉽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던 점
6: 네.
4: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회 보고서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고 보도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이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6: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SNS 나 잘 모르겠습니다. SNS는 별로 도움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4: 네, 이제 핵심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10.3%로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6: 예.
4: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총부채 비율도 양호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부채 비율은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GDP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 GDP는 GDP 대비해서 54.4%인데 이게 G20 평균 11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6: 네.
4: 그리고 이전에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된 수준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6: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뭐 긴축 얘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은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겁니다.
6: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교수님?
5: 근데 이제 뭐 논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재정정책을 타이트하게 해왔고 특히나 IMF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재경부 흔히 말하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한 것도 또 맞긴 맞거든요.
6: 네.
5: 근데 이제 우려의 포인트는 그 지금 뭐 건전성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구 감소랑 엮이면서 이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추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00%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빨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5: 네, 이거를 그래서 재정을 생산적으로 써서 미래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네. 이게 괜찮긴 한데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미래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늘린다라는 그런 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문제의 본질은 미래 세금 낼 사람 별로 없고 네. 돈을 많이 타갈 사람 돈을 타갈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6: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5: 국민연금 네. 지금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많이 늘려가지고 요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자꾸 네. 좀 늦춰질 것 같긴 한데 한 3, 40년 후면은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로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성장률 유지하게끔 정부 정책을 하지만 네.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인구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5: 일단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비교 네. 대상이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미국들은 이제 요새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IMF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외환 보유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거고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 걱정을 하는 것에 근간이 좀 깔려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통화 수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재정이 좀 부실하더라도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국 통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6: 그러니까.
5: 통화이기 네.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 너무 쌓이는 것이
6: 우려스럽죠.
5: 맞는, 예, 우려스러운 네. 건 당연히 맞는데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이게 같은 상사에 비유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 대상 자체를 잘못 골랐다라는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은 부채 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부채 위기가 아닌 거는 뭐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지금 당연히 뭐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위기 수준으로 갈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한 내용이 고령화 문제가 계속 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계속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을 뭐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 소비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돌리느냐 이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 쓴 것이 미래의 세금으로 네.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이슈다.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젊은 이광수 기자 네, 보시기에는 지금 재정 정책 괜찮습니까?
4: 네, 저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분자가 이제 부채 규모고 분모가 GDP잖아요. 네. 그래서 GDP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재정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모 늘리면 되잖아. 돈 많이 벌 GDP를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면은 네. 부채를 좀 써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적극 재정을 통해서 GDP를 늘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죠.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감당이 되는 수준일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도 있는 거고 뭐 학계나 이제 경제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생산적인 논의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 딱히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뭐 젊은 층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고령화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장 연구하는 하시는 분들이 PPT에서 가장 처음을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은 이게 제도로 바꾸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달라붙어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산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그래도 어려운데 안 도와줄 거냐 그거를 올려서 GDP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 어렵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탑3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전 중국을 압박해 이란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 Is your trip with China still going ahead?
11: Yeah,
10: which company
11: sure.
10: is your?
11: You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9: 하지만 중국 주재 이란 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 중국의 뿌리 깊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이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은
12: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휴전 한 달째 되는 날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곧 답변이 올 것입니다.

0: 분석됩니다.
1: 전략적으로 협상상 미국의 애를 태우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뭐 답변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냐.
0: 해방 작전을 중단한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 남우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콕 집어 비판해 놓고는 공격을 부인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을 사랑한다며 뜬금없는 말을 한 겁니다.
2: I love South Korea.
0: 시시각각 복잡한 전개 속에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한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정박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두바이 항으로 예인된 HMM 소속 남우호의 선원들이 일단 하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 등 24명의 남우호 선원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배에서 내려 현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선원들은 선내 조사 협조와 조사단과의 면담을 위해 두바이 항에 접안한 뒤에도 남우호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틀째인 오늘은 별도 선원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선원들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불이 났던 HMM 남우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우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5: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4: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4: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가 한국 선박 피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하며 아니라고 결론 내릴 준비부터 하는 것 같다. 뭐가 그리 무서우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동맹국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돈 50만 달러를 갖다 바치는가 하면 미국과는 대화도 안 하면서 이란에는 특사까지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란이 북한의 친구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꼬투리 잡힌 일이라 있는 것이냐? 이러다가 선박이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또 동결했지만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2.6원 오른 2011.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2005.4원으로

0: 집계됐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산업계를 넘어 시민들의 먹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쌀값과 축산물 등 식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식당과 급식업체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밥상 물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대구 수성구의 한 한우 식당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썰고 쌀을 씻는 등 식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고기 값이 크게 올라 재료를 넉넉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등급 기준 소 안심과 등심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와 18% 올랐습니다. 불경기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고정비가 많아 경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식당 업주들은 말 그대로 울상입니다. 특히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은 급식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2: 한정된 원가 안에서 메뉴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공산품뿐만 아니라 현재는 야채 가격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메뉴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일반 가정의 밥상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란 30개 기준 한판 가격은 7,000원대로 올라서 지난 2월보다 19% 높습니다. 쌀도 20kg 평균 가격이 6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3: 아무래도 부담되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을 보지만 예전에 한 10만 원좀안 되게 나왔던 걸 똑같이 담으면 지금 그래도 한 15만 원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이란 사태 장기화로 식당과 급식업체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이 물가 상승세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선 단체들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취약계층 급식소는 쌀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동물 보호소는 사료 값을 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근 운영난이 심각해져 구청에 정부 양곡 150호대를 신청했습니다. 고물가 추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민간 후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5: 뭐 전쟁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후원자님들도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아무래도
4: 30년 넘게 끼니를 대접해왔지만 이대로면 일주일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올 초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꽉차 있던 쌀 창고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대부분 드러날 정도로 허전합니다.
4: 하지만 팍팍해진 산림에 이곳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7: 식재료들이 급자잖아요. 수급자. 근데 한 달에 120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껴야죠.
4: 소액 후원에 의지하는 동물보호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정기 후원을 끊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새로 후원 공지를 올려도 반응이 예전만 못합니다.
8: 사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음 달부터 사료 후원하는 걸좀 줄여야 될것 같다고.
4: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자선 단체들은 나눔의 손길이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씨름에 빠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주말도 반납한 채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주말 첫 행선지는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10: 우리 조상호 후보는 이해찬의 그림자고 이해찬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일자라는 시장으로서 명성을 드러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9: 부산시장 전재수, 울산 남구갑 전태진 후보 선거사무소도 잇따라 찾으며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으로 향해 송영길 연수갑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북 옥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며 보수 정통성을 부각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캠프 현장 지원에도 나섰는데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11: 뻔뻔한 범죄 집단의 후보를 도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충남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9: 국민의힘 지도부도 영남권 곳곳에서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가며 남은 주말 유세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거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라고 한 발언을 두고 내란당 대표의 안성맞춤이라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국민 대부분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고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언에 95세 노모조차 나를 무시하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20여일,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만큼이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야의 프레임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현역 시장과 구청장 출신이 맞붙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는 이번에도 부동산입니다.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두 후보는 일제히 자신의 공약이 낫다며 견제에 나섰는데 상대를 사물에 빗댄 공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연일 부동산 이슈로 으르렁거리는 서울시장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는 정비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 조합의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여전하다며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신통기획과 달리 기획단계 이후도 책임질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3: 신통기획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그런데 보완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착착개발이라고 했습니다.
12: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화살을 여권에 겨눴습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상황이 총체적 난국인데도 정 후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며 마주 앉아 토론하자고 압박했습니다.
14: 전세 매물을 모두 시말리고 전부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가격까지 폭등하게 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12: 사선의 연륜이냐 도전자의 신선함이냐 서로의 경력을 두고는 비유적 표현을 동원한 날선 비판도 오갔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10년의 시간을 허락받고도 빈손이라며 오 후보를 오래됐을 뿐 맛없는 식당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질세라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 후보를 질소 포장지가 뜯긴 상태에 빗대 반격했습니다.
15: 두 후보는 용산 개발을 두고도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개발 사업, 교통 등 첨예한 쟁점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이 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 결정은 어느 정도 내려졌다며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쯤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신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윤허개인과 불법 계엄 옹호라며 이용 후보와는 그런 점에서 단일화할 수 없다. 끝까지 없을 거다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 차원의 방한 일정과 장소를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19일 경북 안동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까지 특정해 보도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16: 9일자 교도통신 주요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제목에 날짜 19일, 20일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차 한국에 간다는 날짜입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비슷한 소식을 잇따라 전했습니다. 장소도 나옵니다. 경북 안동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남으로 일본 총리도 이 대통령 고향을 답방함으로써 두 정상 간 셔틀 외교의 긴밀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이 원유 수입을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련 물자 확보에 힘을 모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규제로 위기감이 높아진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열리는 만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양국의 대중 대미 전략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하면서 셔틀 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과 호르무즈, 또 핵잠수함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편의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다. 지난달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18: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17: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인식차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둘러싸고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나 전작권 문제를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에 기여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이 자리에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19: 안규백 장관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전시 작전권이라든지 다른 국방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패티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동참 여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7: 안 장관의 방문 기관 차관복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도 개최할 예정인데 중동 정세 등과 맞물리며 향후 동맹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일하던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정신과 약물을 술에 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관계인 피해자의 아내와 관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Happy Mother's Day! AM 1650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수다쟁이 로빈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평일이었으면 여러 가지 아침에 해야 할 일들로 손과 몸과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할 시간입니다. 뭘 해야 하고 시간 맞춰서 움직여야 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왜일까요? 주말이니까요. 주말은 같은 시간대라도 느낌이 좀 다르죠? 일찍부터 움직이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평일보다는 여유가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주말 아침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말이라고 해서 뭐 꼭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꼭 어디 안 가도 되고 뭘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요즘은 맞아요. 쉬어도 쉬운 것 같지 않다는 말 좀 자주 하게 되잖아요. 주말인데도 괜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지금 위크엔드 수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차 안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집에서 느긋하게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저 수다쟁이 로빈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크엔드 수다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평범해서 더 편안한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마켓 정보 조금 유용하셨나요? 방송 끝나자마자 저 지인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순대 제가 소개할 때 그 순대국 응용법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골 국물에 뭐 부추 썰어놓고 뭐 매운 양념 좀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H마트 세일 정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마켓 갈 때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오늘은 뭘 또 사나 그러다가도 막상 집게 되는 것만 집고 사는 것만 사고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집에서 마켓 실컷 본 거 딱 풀어헤쳐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좀 새로운 거 사서 먹어보고 싶고 새로운 거 좀 시도해보고 싶고 그런데도 사와서 보면은 거진 매번 비슷한 아이템들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H마트 세일 아이템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한국의 맛 그 중에서도 전북 특별자치도 특판전이 H마트 매장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번 특판전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그런 먹거리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조건 국물파. 저도 국물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 그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국물 없이 그냥 마른 반찬만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신기해요. 저 밥이 안 넘어갈 텐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은 국물이랑 같이 식사하는 저를 보고 또 힘들어하시죠. 밥 먹고 국 먹고 그거 다 속에 들어가냐고. 하여튼 그래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어성호 꽃게탕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꽃게탕이고요. 밥 한 공기쯤이야 정말 우습게 한 공기 뭐예요? 두 공기 순삭으로 싹 비우게 만드는 그런 메뉴죠. 팽이버섯 조금 더 추가하시고요.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뭐 할로피뇨나 고춧가루 좀 더 풀어 넣으시고 두부 넣으시고 그렇게 드시다가 마지막에 뭐다? 그렇죠. 수제비죠. 수제비를요. 가루를 반죽을 해서 얇게 밀어서 그렇게 뜨는 것도 맛있지만 그냥 만두피 있잖아요. 그 두꺼운 만두피 말고 그냥 좀 얇은 만두피로 해서 드시면 아주 얇은 반죽 수제비가 돼서 저는 자주 그렇게 해먹거든요. 그리고 또 냉동칸에 수제비 해놓은 거 따로 팔기도 하니까 그 한 봉지 사다가 넣어놓으면은 여러모로 좀 활용도가 많더라고요. 라면 먹다가 조금 모자랄 때 그거 넣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오늘처럼 꽃게탕을 끓였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넣기도 하고 활용도가 참 많습니다. 어성호 꽃게탕 추천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수한 맛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골 청국장이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국장이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한 번 익숙해지고 두 번 그 맛에 길들여지고 그러면은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이잖아요. 집밥 느낌 제대로 내고 싶을 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청국장 특유의 쿰쿰하고 꼬리꼬리한 맛, 그 맛 때문에 청국장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끓이고 나면 집에 냄새가 좀 오래 남아서 조금 좀 그렇기도 하죠. 청국장하고 단짝 반찬, 뭐 생선 좀 굽고 그러면은 네, 집에 누구 온다고 하면 약간 민망스러운 그런 냄새가 좀 아주 맛있는 냄새인데 조금 배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맛있는 우리 청국장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해장용으로 아주 딱 좋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우리 한 잔 하신 분들 계시죠? 해장에는 뭐다? 네, 역시 콩나물 해장국. 야 진짜 그 전주 콩나물 해장 육수팩인데요. 전날 조금 과하게 한 잔 드셨다 아니면 좀 몸이 으슬으슬해서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뭐 그럴 때 혹은 좀 속을 편하게 풀어주고 싶다 그럴 때 간편하게 끓여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콩나물, 해장 육수 팩으로요. 각종 국이나 뭐 찌개에 약간 감칠맛 나게 그렇게 끓이셔도 좋고요. 이 육수 팩을 풀어서 죽으로 끓여 드셔도 참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아침에도 좋고요. 그렇게 식사 다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달콤한 전통 음료 천년도가 농부 식혜가 있습니다. 식혜 한 잔이면 말해 뭐해요. 입가심으로 너무 좋죠. 식사 후에 디저트로 너무 좋고 소화 잘 되고요. 그리고 후식으로 정말 딱 그런 식혜. 천년도가 농부 식혜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드셔보신 분의 생생한 후기인데요. 이연복의 목난 짜장면과 짬뽕. 이게 두 개의 리메시입니다. 밀키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짜장면과 짬뽕이 정말 어느 중국집에 못지않게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생면의 식감이 정말 좋고요. 짬뽕은 살짝 매콤하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세일 아이템 훑어봤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판전 행사는 다이아몬드바, LA K타운, 부에나팍, 토렌스, 얼바인, 노스파크 지점 등 여러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매장에 들려보셔서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지역 특산 음식들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조금 더 즐거운 장보기 시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 누리 전주 비빔빵 어성호 꽃게탕 시골 청국장 전주 콩나물 해장 육수팩 천년 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광고 중에서 알토란이라는 광고 혹시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너무 아기자기 예쁘지 않아요? 알토란. 바로 저희 회사 라디오 서울 건너편 아로마 2층 206호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점심 먹고 저희 직장 동료하고 그냥 슬슬 마실 겸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게 들어갔는데 마침 사장님께서 TV를 보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이제 나오신 거죠. 근데 우시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셨거든요. 무슨 그래서 사장님 뭐 보고 계셨어요? 여쭤보니까 무슨 슬픈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TV는 사랑을 싫고를 보고 계셨대요. 근데 그 사연이 사장님이 들으시기에는 찡하셨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 헤어져서 다시 성인이 되어서 만나고 그런 그 아련한 추억들이 참 예뻐 보이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셔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님 너무 순수하지 않으세요? 너무 진짜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니까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서 송이버섯 차를 한 잔 주셨는데 이 송이버섯 차라는 게 왜 그런 말 있죠? 아주 진하지 않지만 은은히 그 입안에 오래 맴도는 그런 향이 나는 맛. 그런 송이버섯 정말 귀한 거잖아요. 자연산 송이버섯 비싸기도 하고 그걸로 차를 만드셔서 저에게 한 잔씩 주셔서 사장님 얘기도 듣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조금 놀다 왔거든요. 이 알토란이 아로마 센터 2층 206호에 있고요. 다양한 그 건강식품들을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뭐 귀리 가루부터 발사믹 식초, 특히 장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를 다 깨끗이 손질하셔서 손질돼 있는 거 사장님이 하신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공 포장 다 되어 있어가지고 뭐 집에서 기호에 맞게 뭐 그냥 소금구이 하시던지 아니면 양념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민어랑 보리굴비도 있더라고요. 그 보리굴비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쌀뜨물에 좀 담가서 그래서 짠기를 좀 빼낸다고 해요. 그게 좀 조리법이 좀 특이하죠.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뭐 녹차물에 말아서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보리굴비는 그렇게 쌀뜨물에 잠깐 담가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라지, 뭐 고구마 순 줄기, 이 고구마 순 줄기를 김치를 담그면 또 그렇게 별미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감히 아직 도전은 못 해봤어요. 이게 너무 바짝 말라 있어서 그걸 아주 오래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알토란의 고구마 순 줄기는 그렇게 오래 불리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야들야들하고 아주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래층에 또 스타벅스 있으니까요. 커피도 한 잔 투구하셔서 맞은편 저희 라디오 서울이 있는 윌셔와 세러너 체이스 빌딩에 또 커다란 분수가 중앙에 떡하니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 잔 뽑으셔서 분수대 근처에 앉으셔서 물소리도 좀 들으시고 또 햇볕도 좀 쬐이시면서 여유롭고 한가로운 주말 오후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가끔 그 분수대에 앉아요. 점심 먹고. 그러면 약간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햇볕 쬐이면은 뭐 김이 생긴다고 하지만 또 비타민 D도 생성되잖아요. 하나 얻으면 하나 잃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바쁜 아침 출근길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까고 두부 한 조각을 얼른 입에 넣습니다. 밥을 차릴 시간까지는 없지만 단백질은 챙겼다. 이런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자, 이런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만 속 불편함이나 통증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백질을 챙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소화 능력을 보지 않은 채 좋다니까 매일 먹는다는 식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 담석증. 이 경우 식사 후에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달걀도 지방이 들어있는 만큼 지방 섭취는 담낭을 수축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증으로 식후 통증을 겪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달걀도 섭취량, 조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도요, 부드럽고 부담이 적은 식품으로 자주 꼽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제, 특히 레보티록신을 복용 중인 사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레보티록신은 공복 복용이 권고되고 있고요. 음식이나 일부 성분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문서에서도 콩 기반 식품이 이 레보티록신 흡수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아침 두부를 무심코 약과 붙여 먹기보다는 복용 시간, 식사 간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자,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과 만나는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한 뒤 좀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일부 사람에게서는 트림, 속쓰림, 명치 주변 팽만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과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몸의 조건입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3: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4: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3: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4: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3: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4: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3: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4: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새 뭐 보시나요? 혹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일본 드라마입니다. 스레드에서 하도 인기가 너무 많길래 저 별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어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9부작인데 주말 동안 하루 반나절 뭐 그렇게 다 봤어요. 제가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뭐 보는 성격이 잘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좀 하고 엉덩이도 좀 아프고 좀 누워있기도 좀 허리도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한 몇 부작 넘기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건 정말 순식간에 정말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추루 스토리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한 여성의 삶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추루 스토리면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는 10대부터 60대까지 한 여자의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삶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일본의 전쟁 직후부터 또 일본의 부활선언 같은 1964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요.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시에 우연히 클럽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그게 돈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앞으로만 막 쭉쭉쭉쭉 질주하고 야망이 가득한 여자 주인공 이름이 호소키 카츠코인데요. 돈이 될 만한 것은 본능적으로 이 주인공은 알아차립니다. 드라마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의상이라든가 그 배경을 보는 재미도 조금 쏠쏠합니다. 저 일본 안 가봤거든요. 여자의 몸이지만 클럽을 3개씩이나 운영하면서 너무 막 쭉쭉 사업이 막 고공성장을 하는 걸 보는데 제 가슴이 조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라서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업을 읽어놨는데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야쿠자들이 막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막 제가 더 제 지인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는데 아 정말 재밌어요. 물론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만 하겠어요. 크게 사기도 당하고 또 야쿠자 두목에 또 애인도 되기도 하고 야쿠자 두목이 이제 조건을 걸죠. 내가 이 클럽을 다시 되찾아주겠다. 그 대신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야쿠자가 그렇게 무섭게 여자를 협박합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9부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일본말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금씩 단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이 언어를 제일 빨리 배우고 싶으면 TV를 보라고 그중에서 뉴스를 꼭 보라고 아침부터 정말 저희 집에 뉴스 틀어놓으시고 저희 아빠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 어떤 단어 하나가 탁 꽂혔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렇게 정말 언어를 배우려면은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 K-POP, K-드라마 되게 유행하잖아요. 다른 외국분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익히실 때도 드라마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희보다 더 많이 챙겨보시더라고요.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지옥에 떨어집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면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하신다면 흥미로우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주말 위크엔드 수다 공감 수다 시간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훅 늙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대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서서히 한 살, 두 살 먹고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젊은이가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면은 늙어가는 거래요. 늙어가는 거는 주름이 아니라 선택이 바뀔 때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우리 위크엔드 수다 청취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원래 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아 내일 할래. 아 나중에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공감하시는 분 계시나요? 평소에 자주 하던 건데 귀찮아지는 순간 제가 이거 요새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요. 매일 일일팩을 했어요. 그게 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여자니까 당연히. 뭐 이뻐지고 싶어서 뭐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팩 하나 딱 붙이면 뭐 여러 가지 뭐 스킨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뭐 안 발라도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자주 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수하고 그냥 뭐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끝. 그게 더 좋더라고요. 팩 붙이면 팩 붙여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15분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들이 너무 답답하고 제가 이제 수면팩도 해봤는데 뭐 베개에 묻는 것 같고 좀 그것도 그러게 다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수면팩도 이제 자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거 붙이고 또 눕고 옛날에 어릴 때 같으면 예쁘게 딱 반듯하게 누워서 그 수면팩 붙이고 그렇게 잤겠지만 만사가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팩을 언제 했었는지 사실은 기억도 안 나요. 세상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던 거였는데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팩 붙여보지가 한 몇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미루는 순간이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는 거래요. 젊은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잖아요. 움직임도 빠릿빠릿하고 막 엉덩이도 빠릿빠릿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설명 듣기가 싫어지는 순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배워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일단 귀찮아요. 듣고 싶지 않아. 설명 듣고 싶지 않아. 배우고 싶지 않아. 하기 싫고 짜증나고 생각만 해도 뭐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게 좀 짜증나고 약간 스트레스 되고 익숙한 게 이제 점점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이가 쌓여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선 싫다고 거부부터 할 때 세상과 멀어지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도 좀 듣기에 어려운 것 같아도 아우 이거 내가 어떻게 그러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면 또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줄 알고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라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럴 때 좀 희열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서운함을 쌓아두는 순간 지나가는 그냥 말 한마디 뭐 행동 뭐 눈빛 이런 걸 자꾸 곱씹는 거죠. 아 저 사람 나한테 그때 왜 저랬지? 아니면 아 내가 그때 이러지 말걸.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혹시 뭐 기분 상했나?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락은 좀 줄고 마음은 다치고 좀 괘씸해지고 서운해지고 아 저거 맹랑한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감정이 점점 커지는 순간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대충 사는 시간들. 아 이것도 정말 너무 공감됩니다. 예전에는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혼자 집에 있더라도 뭐 군걸처럼 뭐 호화롭진 않아도 예쁜 그릇에 그냥 당연히

있어. 아이, 뭐 이까짓 거 해봤자. 아, 뭐 이러는 순간 다 끝이라는 거죠. The end.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다면 잠시라도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젊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래요. 이 크앤드 수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젊으신 분들. 저런 얘기가 뭐 귀담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 맞아. 그렇게 또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뭐 귀찮은 순간들, 하기 싫은 순간들, 뭐 배우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귀찮아도, 그리고 듣기 싫은 설명도 한 번 더 듣고, 또 뭐 서운하고 괘씸하고, 아, 요거 봐라. 요거 좀 맹랑한데. 그런 감정들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털어버릴 줄 아는 지혜. 그런 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요. 뭐만 하면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나이 들어 그래. 아, 내가 진짜 조금만 젊어서도 이렇게 안 했다, 진짜. 아, 내가 진짜 저거 옛날에 배웠으면 내가 진짜 지금 뭐 훨훨 날았어.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서로 막 부정하고 밀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일찍 늙을 필요 뭐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늙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나이는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곱게 우아하게 늙어갈 텐데 서둘러 그 길을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모두 잘 보내시고요.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 내 곁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역대급 공개방송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마더스데이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병선 원장님의 칼럼과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도 함께 꼭 해주시고요. 수다쟁이 로비는 다음 주 위크엔드 수다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0: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1: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0: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1: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0: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1: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0: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1: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1: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2: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3: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2: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3: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2: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4: 주말에 나를 위해 꼭 해야 할 것 다섯 가지. 주말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어떤 것일까요? 첫째, 늦잠을 자세요. 평일엔 일찍 일어나느라 힘드셨죠. 주말만큼은 알람 끄고 푹 주무세요. 몸이 깨울 때까지 자도 괜찮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책을 나가세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공원도 좋고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20분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볕 쬐고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셋째, 맛있는 것을 드세요. 평일엔 대충 드셨죠? 주말엔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외식도 좋고 집에서 요리해도 좋습니다. 맛있는 한 끼가 행복을 줍니다.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차 한잔 하자고 하세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다섯째,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 때려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거나 낮잠 자도 좋습니다. 주말은 쉬는 날입니다. 주말에 나를 위해 꼭 해야 할 것 다섯 가지. 늦잠, 산책, 맛있는 음식, 사람 만나기, 푹 쉬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 주말엔 나를 위해 사세요.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네, 오늘 세종대왕과 강직성 척추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우리 중학교 때 달달달달 외웠던 조선의 왕들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선의 왕들 많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질병을 많이 달고 사신 세종대왕 훌륭한 업적도 많지만 또 가장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이 세종대왕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종대왕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면서 가장 질병을 많이 갖고 살았던 세종대왕 그분의 원인은 강직성 척추염이 사망 원인이었다라고는 한의사들도 많습니다. 자, 결국 세종의 눈을 멀게 한 병의 정확한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인데 강직성 척추염은요 척추관절에 인대와 힘줄이 유연성을 잃고 굳으면서 잘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류머티즘과 거의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강직성 척추염 인체의 조직과 기관,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어지는 결합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이 모든 조직에 퍼져서 아주 이 치명적인 사망으로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종대왕은 눈이 먼 것을 놓고 소갈증, 당뇨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세종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갈병을 알아서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동이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관까지 준비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자, 이 강직성 척추염은 정말 안질까지도 가는데 결국은 세종대왕의 이 공망령, 지금으로 따지면 공망령 같은 안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온천을 다녀오신 후에 고통을 호소한 대목도 나오는데, 이랬을 때 정말 이 온천의 물택에 유황, 함양을 맺고 더운 기운이 강하게 표현됐는데, 특히 여러분들 온양, 온양의 초수는 천초 맛이 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천초가 이 추어탕, 추어탕의 재료에 쓰이는 그런 냄새를 없애는 아주 특이한 향진우입니다. 어쨌든 이 세종대왕 실록에 나오는 이 현대적인 감염성 병병은 동의보관의 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세종대왕을 가장 흉악하게 괴롭힌 병은 역시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 태종이나 아들이 이 병을 아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유전적보다는 역시 자기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육류를 많이 섭취해서 이런 병이 생겼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면역성 질환인데 결국 면역은 자기를 지키는 힘인데 이 자기를 지키는 힘은 바로 밖에 있는 역할을 하는 국방부와 내부의 일을 처리하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이때 이미 먹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왕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면역질환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여기는 LA 코리아타운 5월 9일 오전 10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자녀들, 연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낮에는 벌써 초여름 냄새가 올라오고요. 저녁이 되면 아직 봄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가고 있네요. 특히 5월에 주말이 되면 LA의 햇살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프리웨이를 달리다가도 한인타운을 걷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요즘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라디오에서는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게 살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기 너무 힘들고 식사하면서도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좋은 책 한 권은 사람을 다시 마주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한국 책들 그리고 그 책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90년대, 2000년대에 숨겨진 명곡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임창정이 들려드립니다. 그때 또 다시.

지금 들려드린 곡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였습니다. 케빈의 토이즈와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책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입니다. 작가는 김호연 씨고요. 이 책은요, 서울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요, 엄청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 지친 엄마, 방황하는 청춘들, 그리고 외로운 중년. 읽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아, 우리 모두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 이렇게 낯선 타지, LA에서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웃으면서 일하지만 밤이 되면 괜히 외롭고 괜히 한국 생각나고요. 특히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책 읽다가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미국에 왔고요. 누군가는 아이들 때문에 미국에서 버티고 있고요. 누군가는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참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책 제목, 불편한 편의점은요, 그런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유리상자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사랑해도 될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9: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제목은 아몬드란 책이고 작가는 손원평입니다. 이 책은요, 가족들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 아몬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특히 이 책은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외로움이나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은 늘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외로웠고요.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이렇게 타지에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 많이 계시죠? 미국식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한국식 정서를 가진 부모님 사이에는요, 생각보다 큰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책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인 거죠. 이 아몬드란 책은요, 조용히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제목은 편지.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부모님께 무뚝뚝 갈까요? 어릴 땐 작은 일도 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 말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모님도 늙어가고요. 우리도 어느새 부모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족과 같이 책 한 권 읽을 수 없다면,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간 되실 때 LA에서 책 한 권 사들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책방에서 들러서 거기서 권해주는 책 하나 샀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 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가족들과의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문세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그대와 영원히.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였습니다. 제가 또 소개할 책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작가는 황보름 씨고요. 제목이 재밌네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은 정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작은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지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느려진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오래 빨리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안정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은 점점 반대로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LA에선 더 그렇죠. 렌트비 걱정, 비즈니스 걱정, 자녀 교육 걱정, 뭐 걱정을 뭐 그냥 달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늘 무언가를 우리는 버텨내는 그런 정말 힘든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책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뱅크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가질 수 없는 너.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란 책인데요. 작가는 윤정은 씨입니다. 아, 제목이 너무 따뜻하네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마음을 세탁해 준다라는 책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먼지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지치고 또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5월에 가족끼리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서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건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가장 말을 안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은 책한 권이 대신 말을 걸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 5월을 맞이해서 정말 가족과 같이 읽을 수 있는 책 한번 골라보셔서 나눠서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식사할 때나 커피 한잔 하실 때 나눠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처음 느낌 그대로.

아, 갑자기 탑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갈 곳은 너무너무너무 우리 한인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곳, 산타모니카 피어입니다. 와, 이 산타모니카는요, 늘 관광객도 많고 북적이지만 갈 때마다 조금 뭔가 설레고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 말이죠. 그리고 해질 무렵 놀이공원이 막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 불빛들과 막그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 와, 진짜 어디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산타모니카 비치는 또이 피어는요, 가족들과 사진 찍기에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짭짤한 그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좀 공기도 바꾸시고 장소도 바꾸시고 내가 보는 눈도 바꾸시면 그게 바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중에는 좀그 책임감만 안고 살다 볼 때가 많잖아요. 이걸 꼭 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에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뭐좀 진짜 힘들고 뭐말 못할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주말을 잘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음 주로 살아갈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 정말 이 LA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보기에 축복의 땅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뭐한 30분만 나가면 멋진 그 태평양의 바다를 정말 돈도 하나도 안 내고도 볼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멋진 힐링과 정말 진짜 100만 불짜리 우리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또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곡이죠. 먼저 전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전주만 들으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이 5월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여행 가기 좋은 이 좋은 계절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부릅니다. Careless Whisper.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요, 오렌지 카운트의 숨겨진 명소 다나포인트 하버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나포인트는 사실 LA에서 가긴 좀 힘드신데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곳도 굉장히 이 걷거나 자전거로 하이킹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나포인트에 가보시면 이 한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여유라는 단어인데요.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뽁닥뽁닥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항구를 바라보시면서 커피 한 잔 딱 드시고 좀 여유 있게 선글라스를 딱 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꾸안꾸 같은 느낌으로, 꾸미지 않은 꾸민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멋진 우리 인생샷을 하나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다나포인트는요, 가보시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딜 나가시면 대화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가는 것 자체로 대화가 성립이 되거든요. 왜냐고요? 같이 바람 맞고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잠시 우리 공개방송 광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갤러리아 마켓 2층 K힐링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더블 더블 세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더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따따블 따따블 할인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갤러리아 마켓 2층 K힐링에 가셔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도 구입하시고 또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팝송, 우리 한인들이 사랑한 팝송은 또 뭐가 있을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부릅니다. 세일링.

지금 들려드린 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셀링이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행복할 시간은 놓치지 않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좀 날씨도 좋고 또 이 공기도 좋은 이럴 때는요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정말 좀 추억거리도 만드시고 힐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곳 제가 여러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들도 좀 들려드렸고요. 언젠가는요 오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계신다면 소중한 추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엔 조금 천천히 좀 가족들과 멀리 간다기보다는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시고 자녀들과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좀 해소하시고 또 연인들과 사랑도 속삭이시고 이러면서 5월을 만들면 정말 행복한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올 한 주는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글스가 불러드립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마지막 곡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물러갑니다.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여기는 K-힐링
1: 할인바자 총정리 공개 방송. 가자.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탱자 한미옥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탱자 허연원입니다.
0: 여기가 어디죠?
1: 여기 여러분 올림픽 갤러리 2층 변수답 K-힐링 할인 매장입니다.
0: 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수대 앞에 마더스데이 맞아서 많은 분들이 쇼핑 나오셨어요.
1: 지금 저는 너무 흥분됐어요.
0: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1: 이렇게 아침부터 흥분했어.
0: 네.
1: K힐링 할인 매장이
0: 동생
1: 흥분대요. K힐링 할인 매장 여러분 5월 말에 완전 철수를 한대요.
0: 완전히 K힐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 할인 매장 팝업.
0: 할인 매장 팝업 스토어만.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0: 네.
1: 역대급 정말 여러분 역대급 할인 매장 총 정리를 하는 공개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0: 네, 그야말로 일생에 딱 한 번 마지막 세일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오불의 행복과 할인 매장 총 정리 세일까지
1: 완벽하죠.
0: 아, 그야말로 따따블의 혜택이 네. 세일이 나갑니다.
1: 묻고 들어가.
0: 어머,
1: 오늘 세일 나왔다. 거기다 여러분
0: 네.
1: 공짜 선물 왕창
0: 드립니다.
1: 지금 보셨죠? 대박입니다. 어디로 오시라고요?
0: K힐링입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K힐링으로 빨리 오세요.
1: 여러분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자, 우리 네. 이 뜨거운 열기를 한번
0: 주마서
1: 갖고 오늘 2시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0: 뜨겁게
1: 할까요?
0: 뜨겁게 세일로 가볼까요?
1: 가자!
0: 아, 뜨거워! 원타임에 핫 뜨거워 나오나요 음악이? 아 뜨거워 뜨거워

0: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K힐링에 저희는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뜨거워. 이 열기가 네. 너무 뜨거워.
1: 아, 뜨거운 K힐링 할인 매장 5월 말 완전 철수하면서 창고 털이 대박 세일 총정리 공개 방송 오늘 훈이 탱자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니 탱자 씨 이게 그냥 네. 세일 방송이 아니죠?
1: 아 오늘
0: 우리가 놓치시면... 늘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세일이 아니잖아.
1: 좋은 세일이 아니에요.
0: 정말 네. 총정리 창고를 네. 여러분 털로 와주세요.
1: 네.
0: 합법적으로 우리... 창고를 털로 봅시다.
1: 네. 자 우리 네. 케빈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계량 한복을 입고 계신데 네. 우리 창고 털이범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거죠?
2: 예 오늘 이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면서요. 네. 최대 70%까지 가격을 낮췄고 오늘 60불 이상만 구매하셔도 공짜 선물이 오늘 줄줄이 따라오는데
0: 네.
2: 이 창고를 오늘 정말 비운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네. 60불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따라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고요. 어머니 날 선물 아직 못 준비하셨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효도 선물, 뭐 내 건강, 남편 건강, 예. 피부, 관절, 피로회복까지 오늘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2: 물론 뭐 부모님께 여행이나 캐시를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럼요. 최고죠.
2: 예, 평소에 오늘 20불 넘는 제품들을 오늘 단돈 5불에 드리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0: 네.
2: 예, 그래서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323-730-8880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제가 늦게 오시더라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아니, 요거는 뭐예요, 근데 이사님? 우리 팔찌, 원석 팔찌 이것도
2: 뭐예요? 예, 예. 오늘 막 퍼지는 5불의 행복으로 60불만 선물하셔도
0: 네.
2: 오늘 그 천연 원석 잼스톤 팔찌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기는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입니다. 전화번호 드릴게요. 323-730-8880 323-730-8880 저녁 7시까지입니다.
0: 마스터, 여러분 들으셨죠? 이만 하면은요, 당장 내일 마더시데이 뭘 선물할까? 이제 끝! 네. 완전 끝! 그리고 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대박 코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 네.
0: 5불의 행복 코너예요. 5불.
1: 단돈 5불에.
0: 평소에는요. 2, 30불 넘는 것들을 네. 여러분 오늘은 단돈 5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1: 뭐 있나요?
0: 지금 앞에 쫙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너무 많아요. 네. 뭐 주겸 치약, 프로폴리스 피노.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생강차. 또 껌 좀 씹으셨죠 옛날에. 자일리톨 캔디. CBD 드링크까지. 야 그냥 장바구니가. 네. 안 채울래 안 채울 수가 없어 이건.
1: 네.
0: 근데 저 아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1: 왜요?
0: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은 팔이 두 개니까 두 개씩 들고 다니시더라고.
1: 네.
0: 근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 구경 왔다가 두 개 세 개 사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창고 대방출입니다.
1: 와 100% 그렇습니다.
0: 그죠?
1: 네 이건 뭐 정리 세일이 아니라 거의 창고 털이 털어. 느낌인데요. 네. 오늘 다 우리 털어보자고요. 어떤 분은 오늘 같은 날 1년치 건강을 다 챙긴다라고 하셨어요.
0: 네.
1: 자 그럼부터 오늘 가장 빨리 빠지는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0: 이사님 요거 네. 소개해 주세요.
2: 아, 예, 비전 브레인 제품이라고요.
0: 네.
2: 하루 하나로 치매 걱정, 또 침침하고 점점 흐려지는 눈을 확 좋게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원래 140불짜리인데 오늘 단돈 50불에 드리는데요. 하루 한 캡슐로 눈, 기억력, 혈행까지 좋아지는 비전 브레인이고,
0: 네.
2: 노화로 오는 황방병성을 예방해주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트잔틴에다 정말 뇌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빌버리, 그다음에 포스터딜, 은행잎, 노루궁뎅이 버섯까지 넣어서 최고의 원료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 네.
2: 정말 깨끗한 시설에서 예. 잘 만든 제품이라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첫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잠깐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까 원래 140불인데 이 비전
2: 네.
0: 브레인
2: 네.
0: 오늘 50불이요?
2: 네 맞아요? 오늘 50불에 와.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140불인데 오늘 세일 창고 대방출 털어 50불 이거 안 사시면 진짜 소리 아닌가 이거?
1: 네
0: 하루에 한 캡슐이면 여러분 눈 건강 그리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1: 네, 네 이 제품은 정말 브레. 전화문의가 폭주하네요. 요즘 눈이 침침하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0: 그럼요.
1: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나중에는 근데. 막 초점이 안 맞아서 응? 운전할 때 간판이 흐릿하다
0: 밤에 또, 운전도 못하시고
1: 네. 휴대폰 글씨 잘 안 보인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름이 뭐였더라고 이름 생각이 안 난다.
0: 그럼 이름이 뭐야? 그죠?
1: 눈이 안 보이면 생각까지 잘 안 나요.
0: 뇌도 침침해지죠.
1: 네, 이런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그런데 이사님, 이 비전 브레인 아까 말씀하신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2: 네네네.
0: 너무 궁대에 배속도 들어있어요?
2: 네, 이 보시면은 눈 건강, 뇌 건강을 이렇게 딱 나눠서 그 지금 말씀하신 포스포디딜셀린이라든지
0: 네,
2: 노루궁뎅이, 은행잎, 이 빌벌 이런 것들은 다 뇌에 다 좋은 건데,
0: 그렇죠.
2: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복합이 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이 제품은 전문회사 노바렉스에서 많은 박사들이
0: 네.
2: 연구하고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제조한 제품이라. 예, 믿고 드시면은 정말 좋은 많은 그런 임상 결과가 많습니다.
0: 와, 이게 또 최고 히트 상품 여러분 140% 오늘 50%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 할인 매장입니다.
1: 네, 지금 수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K힐링 할인 매장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323-730-8880 323-730-8880으로 주세요.
0: 자, 그리고 지금 요새 환절기다 뭐다 해가지고요. 기운 떨어진 분들 진짜 많아요. 그냥,
1: 글쎄 말이에요.
0: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네.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 후리같이 네. 좀 힘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귀를 쫑긋 펴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누가 어떤 분이 저처럼 할 수 있으면 뭘 드셔야 됩니까?
2: 아, 이럴 땐 바로 유황 흑마늘을 추천드리는데요.
0: 흑마늘.
2: 예, 이거 드셔 보신 분들이 네. 끊으면 몸이 바로 안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경북 의성 제품이고
0: 네.
2: 2대째 내려오는 장인의 제조비법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유황과 흑마늘 정성껏 숙성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몸이 지치거나
0: 네.
2: 또 이렇게 남자분들은 스태미너 원할 때
0: 스태미너, 예.
2: 그다음에 혈관 피로 회복까지 한 번에 또 관리하실 수 있는 건데 정말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0: 네네.
2: 또 위가 안 좋거나 또 오랫동안 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드시면 아주 효과를 보시는데 네. 오늘 또 마지막 기회로 두 박스를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두 박스를 100불에 드리는 유황 흑마늘. 와.
0: 아니 이게 지금 요거죠 마늘했고
2: 네 마늘의 왕 예.
0: 와, 아니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1: 네.
0: 왠지 먹으면 왕이 될 것 같아. 내가 왕이 될 거니까.
1: 흑마늘 좋은 거면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0: 저한테 최고입니다 흑마늘은. 근데 사실 흑마늘이 먹기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 네, 요거는 냄새도 없고 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1: 네.
0: 두 박스 네. 60호 오늘 100불
1: 100불에
0: 여러분 두 박스 60호를 10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1: 네, 이사님 표정 보니까 약간, 직접 드시는 약간, 것 같아요.
0: 나를 봐라. 네. 약간 내가 곧 왕이다. 네. 그런 느낌 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버님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남편, 사랑하는 남편. 그죠? 진짜 좋은데 사실 어설프게 넥타이 이런 거 줘봤자 뭐 쓸 일 없거든요.
1: 네.
0: 건강이 최고입니다.
1: 부모님 건강 챙겨주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요. 자, 제가 지금 남성에 대한 약간 이 마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 집중해 주세요.
0: 집중!
1: 바로
0: 뭐가죠?
2: 네, 유황 오리고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1: 유황 오리고.
2: 네.
0: 이야,
2: 이게 유황 오리고는 한국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보세요. 그 유명한 제품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격이 150불인데요.
0: 네.
2: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네. 숟가락을 들기 힘들 정도로 정말 기운이 너무 아프신 분들.
0: 네네네. 네.
2: 그 다음에 이제 독한 약으로 간이 상했을 때
0: 네.
2: 반드시 해독하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와.
2: 이건 인삼선생 비법 그대로 2년 동안 유황과 다슬기를 먹여서 키운 오리로 만든 해독과 보양을 동시에 해주는 아주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0: 야.
2: 오늘 150불에 또 한정 수량을 했는데 이거는 액기스로 마시는 게 아니고요.
0: 네.
2: 우리 무효 제품처럼 이렇게 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0: 네네.
2: 그다음에 이렇게 비린내 안 내게 드실 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1: 네, 건강 팔찌도 주시네요.
2: 네, 오늘 또 유황오리고를 구입하시는

0: 원래 300불인데.
1: 와, 반값이에요?
0: 네, 유황오리고.
1: 야,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많이 없을 거예요. 수량이 네, 한정되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 유황오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드셔봤으면
0: 반값에 잡으시고 네. 건강 팔찌도
1: 건강 받으시고 가격은 초반. 네.
0: 아침에 일어나기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은 와셔서요. 아. 이거 드시면 아침에 그냥 벌떡.
1: 근데 이런 거 진짜 구할래요? 구할 수도 없어요. 유황오리고는. 네. 정말 아까 말씀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잖아요.
0: 네.
1: 정말 유명한 유황오리고 여러분 오늘 꼭 만날 수 있는 거 바로 K힐링입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산삼.
1: 아, 공진당.
0: 공진당.
1: 아, 맞다. 공진당.
2: 네, 저희 이렇게 보시면 까만 박스에 산삼 공진당이라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1: 네.
2: 이거는 정말 왕께 바쳤다는 그 전통 뼈물라 그대로 오. 산삼 공진당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한국 함양 산삼, 네. 그다음에 러시아 녹용, 침양, 산수유, 당귀까지 여기에 딱 다섯 가지 재료를 쓰는데요. 많이 넣는다고 네. 좋은 게 아니고 오. 최상급을 써서 잘 어울리게.
1: 그렇죠.
2: 이거 만드신 분이 한국의 또 이 공진단 장인이라서 한국의 80% 이상 한의사분들이 이 제품을 또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네네. 제품인데요. 정말 한 알만 드셔봐도 정말 그 효과를 보시고 금방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
1: 네.
2: 예, 오늘 이 제품을 또 저희가 할인을 해서 149불에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박스도 너무 이야. 고급스럽네요.
1: 아니 네. 저것도 50%를 할인해 주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0: 네,
1: 오늘 여러분.
0: 산삼 공진단 네, 부모님 선물로 최고 최고입니다.
1: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또 특별히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은 뭐예요?
2: 네,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은 저희가 그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먹는 것도 올게닉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1: 그럼요.
2: 네. 이 화장품 중에 네. 그다음에 허브와 한방수에서 찾은 천연 기초 에센스와 스킨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완전 올게닉으로 된 그런 제품이에요.
1: 네.
2: 오로지 천연하고 자연 힐링에서 얻은 원료로 런칭한 귀한 스킨 케어 라인인데요.
1: 네, 네.
2: 좀 케미컬을 멀리하고 천연으로 만든 제품을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또 이 제품이 딱 아닐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1: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사과 한방수하고 각질 제거에 좋은 AHA 성분으로 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사포 에센스 패드와 수딩 스킨을 저희가 오늘 런칭 기념으로 네. 한국보다 저 저렴한 가격 15불에 오늘 특별히 세일해 드리는데 한번 와서 보시고 올게닉으로 찾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5불로 천연 아하 에센스를 살 수 있다니.
1: 이게 말이 돼요?
0: 네.
1: 말도 이 정도면은 이거 안 사면 완전 죄송합니다. 바보네? 야, 진짜. 이거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네. 15불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삽니까?
0: 네.
1: 거기다가 어머니날 우리 마더스텔에서 더블 혜택으로 K힐링 할인 매장 오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제품들을 완벽하게 정말 50%에서 70% 팍팍 쏴주십니다. 오늘 공개방송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네. 어디라고요?
0: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입니다.
1: 네.
0: 네, 어머니 날 네. 우리 카네이션도 좋지만요.
1: 예전에는
0: 건강을 챙겨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네. 지금 혹시라도 당장 맞으실 때 뭐 해야 되지? 아직도 고민하시고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드렸죠?
0: 네.
1: 천연 스킨케어
0: 와, 에센스까지 단돈 15불에 오늘 와, 특별 세일을 해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 오가닉으로 만든
1: 오가닉?
0: 네. 피부에 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가닉 쓰셔야
1: 무조건
0: 돼요.
1: 무조건 오가닉. 오가닉 네. 쓰시죠?
0: 네. 그럼요. 네,
1: 그러신 것 같아요. 피부가 좋으신 거 보면.
0: 아, 네.
1: 아니, 근데 우리 이사님 요새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마이클 저 혼자 해도 말할 수 있어요.
0: 네. 허니 씨가 이거 너무 좋다고
1: 저는
0: 저보고
1: 아까 제가 친구를 대학 때 친구 네. 동창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2세 친구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먹으라고. 이따가 오겠다고 했는데 리버 케어. 이거는 뭐 술자리 리버. 있으신 분들 리버 네. 간 케어죠. 술자리 많은 분 피곤하신 분 스트레스 받는 분 아주 핫하죠. 장난 아니죠 이거.
2: 네 맞습니다. 일단 재료가 너무 좋고요.
1: 기가 막혀요.
2: 네 여기가 실리마린 최대 함량이 들어있고요.
1: 네.
2: 홍경천이라는 이런 그
1: 홍경천이 뭐예요? 되게 이게 특이한
2: 홍경천이
1: 거죠.
2: 홍경천이 히말라야 산맥 4천 고도 4,000m에서 마이너스 40도에 영하에서도 이 생명력을 잘하는 아주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근데 네네. 간에 그렇게 좋다 합니다. 그래서 이
0: 네.
2: 제품을 쓰고요. 여기에 비타민 B군 또 미네랄까지 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액기스 안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고요.
1: 네.
2: 예, 그래서 이렇게 물 없이 그 비타민하고 두

0: 하고 같이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 바로 리버 케어인데요. 이거는 정말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
1: 맞아요.
0: 한 시간 안에 정말 제가 눈이 확 밝아진 정도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제가 거짓말 같지만 마음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49불 95전에 한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 플러스 원이요?
0: 네.
1: 그러면 잠깐만,
2: 네.
1: 100불이면 4박스 살수 있는 거예요?
0: 예, 100불이면 4박스를 사실 수 있습니다.
1: 이야,
2: 리버 케어.
1: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 좀 오바를 좀 떨어볼게요. 제가
2: 네.
1: 그때 이사님 만나고 밥 먹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타민계의 그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그 O 떤떤떤 비타민이 있어요. 그
2: 네.
1: 위에 알이 있고 액상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 위에 알이 있으면서 액상으로 그냥 똑 따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술 좋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2: 네.
1: 정말 다음 날이 달라요.
2: 간이 부으신
1: 간이
2: 분들.
1: 부, 그치. 간이 부은 우리 같은
2: 네.
1: 분들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리버케어는 제말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2
2: 아,
1: 플러스도
2: 네.
1: 4박스가 10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 와,
1: 간은 평소에
2: 네.
1: 자기가 스트레스 힘들어도 몰라요.
2: 왜냐면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1: 얘는 말을 안 해.
2: 있잖아요.
1: 몰라. 증세도 없어.
2: 네.
1: 술을 안 드셔도 여러분 간이
2: 네.
1: 제일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2: 스트레스가
1: 스트레스.
2: 많으면 또
1: 오, 스트레스.
2: 간에도 지장을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2 플러스 2 쟁여놔야겠어요.
1: 챙겨 드셔야
2: 100불에
1: 됩니다.
2: 4박스.
1: 맞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2: 네.
1: 있냐?
2: 올림픽
1: 올림픽 갤러리아
2: 갤러리아 2층 분수대야.
1: K힐링 할인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 네.
1: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아니, 근데 아까 홍경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사님.
0: 네.
1: 그게 영하 40도에 산다고요.
0: 네.
1: 해발 4,000m.
0: 네, 이게
1: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게
0: 얼마나
1: 대단하다.
0: 정말 좋은 기적의 식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1: 네.
0: 뭐 우주 비행사든지 잠수부들
1: 오.
0: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강한 그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고요.
1: 네.
0: 곰피라는 그런 재료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간 손상을 감소해 주는 그러한 제품이고 해조입니다, 이게. 근데 12주 섭취를 하게 되면 간
2: 네.
0: 기능 그 나쁜 게다 빠진다고 할 정도로 임상 실험이 된 제품이라서 한번 이렇게 사가시면 10박스 이상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1: 그러실 것 같아요.
2: 네.
1: 드셔보시면. 근데 오늘 네 박스가 얼마요?
0: 네, 4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00불. 아, 요 놓치면 안
1: 이거는
2: 되겠어요.
1: 챙겨야 됩니다,
2: 네.
1: 여러분.
2: 요즘 스트레스 받은 남편, 또 공부에 지친 자녀들, 또
1: 네.
2: 기운 빠져서 힘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리버케어 2 플러스 2. 네 박스에 100불 이런 가격. 아, 이번 오늘 놓치면 힘들 것 같아요.
1: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2: 네.
1: 여러분들이 빨리 안 가져가시면 저희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가져갈 게 있기 때문에
2: 저도 이제 챙길
1: 서두르세요.
2: 거야.
1: 저는 이미
2: 네.
1: 챙겨놨어요, 여러분. 절대
2: 네.
1: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면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지금 빨리
2: 네.
1: 오셔야 돼요.
2: 빨리 오세요.
1: 네.
2: 여기는 어디?
1: 여기가 어디예요? K힐링 할인 매장 어디냐?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있습니다.
2: 네.
1: K힐링 할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고요.
2: 네.
1: 아니, 역시
2: 네?
1: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2: 네.
1: 스키도 잘 타시고 운동 막 하이킹도 많이 하시고 근데 무릎 괜찮으세요?
2: 좀 이렇게 삐긋삐긋 아프죠.
1: 이게
2: 조금씩.
1: 하루하루 좀 관절이 그죠? 관절.
2: 관절 케어 잘해야
1: 어르신들 관절
2: 돼.
1: 장난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이 무릎이 아프면 관절이 아프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1: 그쵸.
2: 그러다 보면 우울증까지 찾아온대요.
1: 아, 우리 아버님 들어오세요.
2: 어서
1: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2: 오세요.
1: 들어오세요. 오셔서 한번 구경 많이 하세요. 우리 딸이 최고 대박 세일. 오케이.
2: 네.
1: 근데 우울증이 온다고요?
2: 네. 그래서
1: 아.
2: 관절에 좋은 게 있다는데 이사님.
1: 이거 또 이사님께
2: 네.
0: 네.
1: 뭐가 있을까요?
0: 저희가 준비한 게 콘드로이친을 준비를 했고요.
1: 콘드로이친.
0: 예, 최근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이 시끈거리거나 또 손가락 마디가 빳빳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바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예전에 상어용 많이 썼어요. 근데
1: 맞아요.
0: 상어용굴보다 소용굴이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빨라서 요즘은 이제 소용굴 기반으로 여기에 보스웨일라 또 초록이 홍합 연어코 추출물까지 다 들어간 관절 종합 관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오늘은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여기에는 산삼 한 박스까지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2
2: 야.
1: 플러스 1을 주시고 산삼
2: 거기다가
1: 한 박스까지.
2: 네.
1: 와.
2: 요거 가격은
1: 얼마죠?
2: 59불 95인데 2 플러스 1에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1: 네.
2: 전화번호
1: 네,
2: 알려드릴게요.
1: 여러분 323-730-8880번 323-730-8880번 공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운전하시면 들으시는 분들, 뭐 네. 점심 식사하시러 가시는 분들, 네. 친구 만나러 가시는 분들 차 돌려서 빨리 오세요. 지금 오시면 엘리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훈이를 만날 수 있고요. 엘리에서 첫 번째로 섹시한 미옥씨를 만날 수 네. 있습니다.
2: 여기는 네.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입니다.
1: 323-730-8880번입니다.
2: 이런 세일은 없었다. 없어. 오늘 놓치면 끝이에요.
1: 이것은 세일인가 창고 대세. 네.
2: 아, 이번 주말까지? 주말까지는 이번 주말까지 세일하시죠?
0: 네네네.
2: 네, 꼭 그렇습니다.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무릎 편하면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콘트로이친. 콘트로이친 오늘 2+1에 산삼 한 박스까지 선물로 드린다니까요. 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보니까 앞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막 보면서 구경하고 그냥 가시는데 들으시는 분 빨리 오세요. 오셔갖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뭐 훈이 보러 왔다, 미역이 보러 왔다, 물건 사러 왔다 많이 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이거 얘기해야 된다.
2: 원가 이하 명품.
1: 이거
2: 바로
1: 진짜 맛있는 오미자.
2: 네.
1: 아까 저기 있는 오미자 이사님. 네. 오미자도 오늘 세일해 주십니까?
0: 네, 오늘 오미자는 오늘 저희가 30불짜리를 10불에 해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원가 이하라서.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갖고 박스 채로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와 이거는 그냥 뭐 어디다가 타먹어도 맛있는 건데.
2: 힐링의 오미자는 저도 한 병 맛있게 먹었어요. 이 맛과 향이 정말 예술입니다.
1: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운동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거 한번 타갖고 가져가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2: 이걸요 네. 이 오미자 청과 물을 1:5로 타서 얼렸다가 골프 치실 때 또는 야외 운동할 때 가지고 가면 진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갈증과 피로를 싹 없애줍니다.
1: 깔끔합니다.
2: 그래서 한번 드신 분은 꼭 찾는 게 바로 K힐링의
1: 오미자 청.
2: 청.
1: 그렇죠.
0: 네, 이 문경 오미자 청은 전통 발효 방법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설탕을 안 써요. 그래서 사탕수수로 발효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아주 맛이 부드럽고 깊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벅스에서도 이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따뜻하게 드시면 잔기침이 그렇게 좋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뭐 골프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게토레이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지 마시고 이걸 차갑게 해서 드시게 되면
1: 들어오세요,
0: 갈증이
1: 들어오세요.
0: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피로가 그냥 확 풀 정도로 아주 좋은 과일인데 뭐 정말 갈증도 해소하고 특히 방광염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미자고요.
1: 네.
0: 그 외국인들도 이게 그 크랜베리 대신에 이걸 많이 드시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칵테일로 이런 믹스로 마시면 맛도 좋고 정말 신기방통하게 장기침에도 좋기 때문에 10불에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 10불에. 하나가 바로 오미자 청이 되겠습니다.
2: 네. 원래 30불인데 단돈 10불에 오늘 폭탄 세일을 하는 K힐링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세대 앞 K힐링 할인 매장으로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뭐 아까 골프 말씀하셨잖아요. 골프 거나 네. 뭐 등산 가실 때 타가도 좋지만
2: 네.
1: 저희가 지금 술자리가 잦으신 분들 그냥 술 드지 말고 살짝 넣어서 칵테일처럼 드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2: 맛도
1: 네, 좋고
2: 네.
1: 그리고 아이들 솔직히 이제 더운 아이들한테 자꾸 설탕 들어있는 소다 주지 마시고
2: 네.
1: 이런 오미자를 물 한번 다 샤워해서 주면
2: 발효했다잖아요. 사탕수수로 설탕 대신에
1: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 네. 근데 오늘 이거, 단돈 10불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싸게 주셔갖고 이거
2: 네.
1: 사도 되는지 모르겠네.
2: 네 30불짜리를
1: 이거 야. 고민하실 때 빨리 사가세요. 나중에 또 사장님 화나셔갖고 말 바꾸시면 안되니까 빨리 오늘 10불에 들어올 때 많은 구매를 바라면서 잠깐만 지금 일단 오늘 세일했던 한 번만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2: 네
1: 이사님 한
0: 네,
1: 번만
0: 먼저,
1: 한번 읽어주세요.
0: 예. 산삼 속으로라는 그 제품은 저희가 2+1 세일에 그 한 박스씩 다 나가고요.
1: 예.
0: 또 오브레 드리는 제품이 프로폴리스 피누, CBD 드링크, 그다음에 덴탈 주겸, 주겸치약, 그다음에 여기 오시면 각종 건강차가 있고요. 자일리톨 캔디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저희가 천연원석 팔찌를 같이 드리고요. 오늘 비전 브레인은 50불에 한 박스 드리고 마늘의 왕은 100불에 두 박스 리버 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를 드리고요. 예, 유황 오리고는 오늘 300불짜리를 15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유황 오리고가 150불이었죠?
0: 네.
1: 원래 300불인데 150불 유황 오리고
2: 네.
1: 지금 제가 사야 될 게 마늘의 왕 100불에 몇 박스?
2: 두 박스?
1: 두 박스를 마늘의 왕 여러분 여러분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왕 100불에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실 가능해 주시고 후니가 제일 좋아하는 리버케어도
2: 리버케어.
1: 100불에
2: 네 박스.
1: 네 박스. 와. 야, 이거 진짜 사야 돼요, 여러분.
2: 네, 이거는 쟁여놔야 돼요. 간 건강 신경 써야 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 네. 네. 그리고 가장 핫한 우리 비전 브레인은 140불에 오늘 50불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2: 네, 비전. 눈에도 좋고 네. 머리에도 좋고, 좋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1: 어머님 들어오세요. 구경하시면 들어오세요. 구경하세요.
2: 비전 브레인 네. 오늘 50불입니다.
1: 좋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정말 이 외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저희 앞에 지금 주니어하고 있고 아까 5불의 행복 말씀하신 것 중에 프로폴리스 비누가 있고 덴탈 주염도 있고 이거 자일리톡 다 5불 되는 거죠 오늘?
0: 네 오늘 5불에 다 드립니다.
1: 이거 야 잠깐만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0: 저희가 주말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여러분 네.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2: 네 5불의 행복 예. 프로폴리스 비누 CBD 드링크. CBD 드링크는 어디 좋은가요?
0: 아, CBD 드링크는요. 네. 원래 CBD라가 원래 CBD가 네. 그 우리
2: 대마
0: 예 대마인데 네.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 네,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거는 음료수로 돼서 네. 내가 우울하거나 아, 또 약간 통증이 있거나 할 때 딱 드시면 기분이 네. 싹 좋아지는 그런 신기방통한 새로 출시된 그런 드링크인데 오늘 5불에 드립니다.
2: 와 이거 한번 마셔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분은 이거 한 잔씩 마시고 시작할까요?
1: 저는 오미자 네. 먹고 싶은데요.
2: 아 그래요? 네. 좋아요.
1: 저는 노래는 3이자 음료는 오미자.
2: 네. 그리고 덴탈 주겸도 5불의 행복으로 5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1: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선물 받는 천연 원소 팔찌도 100불 이상 구매하신 분께 모두 정말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반짝반짝 이쁜 원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원소 팔찌까지 주시는 오늘 정말 네. 판매 끝판왕으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 각종 오늘 건강차, 자이리톨 캔디, 주겸치약까지 네. 5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1: 어디가 어디냐면 K힐링 할인 매장입니다. 자,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 오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 323-730-8880 323-730-8880 K힐링으로 전화주세요.
1: 네, 전화주시고요. 오시는 분들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 차를 돌려서 올림픽 갤러리아 2층으로 와주시면 네. 지금 바로 우리 탱자 한미호 그리고 후니훈이 한훈 그리고 우리 저 케빈 이사님까지 실물로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사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저는 포옹도 해드릴게요.
1: 제발 어떡해요? 네. 근데 제발 오셔갖고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2: 네.
1: 인터뷰도 좀 하시고.
2: 여기 오늘 식사하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저쪽 카페테리아의 분위기가 햇살도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1: 아까 우리 어머니 네. 아버님이 가시다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네. 제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네. 밥 먹으러 하신다고.
2: 식사하고 오신대요.
1: 밥 먹고 그러셔갖고. 네. 지금 아마 식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식사하신 분들 저희 2시까지 공개 방송하니까요.
2: 네.
1: 식사하시고 더 늦기 전에 네.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우리
2: 잠깐 여기서
1: 네네 네, 2부에서 또 우리 이사님과
2: 앞으로 소개해드릴 거 엄청난 할인 제품들이 여러분 놀라실 만한
1: 줄 알았죠? 아직 네. 많습니다. K힐링으로 와주세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실까요? 빨리 네. 와 와!
2: 이정현의 와! 와! 와! 컴온! 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기는
4: K-힐링
3: 할인 매장 총정리
4: 창고
3: 공개
4: 대방출을 위한 공개, 공개 방송. 우후! 자, 여러분, 더워. 야,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식사도 하시랴, 장도 보시랴,
3: 마더스데이 선물도 준비하랴.
4: 바쁘십니다. 바빠. 아주 바쁜 주말이 되고 있는데.
3: 네.
4: 지금 저희는 아까 1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3: 아직 아니,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4: 갈 길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정말 네. 준비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3: 여기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입니다.
4: 네,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3: 네, 1부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대 70%까지 창고 털이 대초대박 따따블 세일이고요.
4: 여러분, 묵고 더블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 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거야. 빨리
3: 네.
4: 오세요. 오시면 후리도 만나고
3: 아?
4: 미옥 씨는 뭐, 네. 뭐 봐서 사진도 뭐, 찍어주신다 하니까
3: 네,
4: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부를 시작했는데
3: 네.
4: 저는 대한민국 가면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3: 신봤다.
4: 신봤다.
3: 네.
4: 신봤다면 뭡니까?
3: 산삼.
4: 아니 케일링의 산삼은 뭐 모르실 분이 없잖아요.
3: 많이 기다리고
4: 이사님,
3: 계세요.
4: 기다리신 네.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산삼 제품 없나 하시는 분들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 네, 오늘 산삼이 저희가 종류가 꽤 있는데요.
4: 네.
5: 원래 산삼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에 돼 있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은 원액을 70%라고 그래서 70% 이렇게 써 있어요.
4: 네네.
5: 그만큼 진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그 제품을 250불짜리 제품을 100불에 드리고 그다음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산삼 추출 진액 100%인 산삼 순백은 오늘 669불짜리를 250불에 드립니다. 이 제품은요.
4: 와.
5: 8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산삼 선어뿌리 원액하고 산삼 열매를 한 병마다 꽉꽉 채운 제품이라서
4: 예.
5: 한 병에 하루 산삼 선어뿌리를 통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앰플병에 있어서 딱 흔들어서
4: 네네.
5: 드시게 되면 그 엄청난 사포닌도 사포닌이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면 브릭스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데
4: 네.
5: 오늘 이렇게 250불 또 100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4: 자,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3: 네.
4: 산삼 추출 진액 100% 산삼 순백이 오늘 250불에 만나셨어요.
3: 와, 원래 669불인데
4: 그러니까요.
3: 와.
4: 그리고 산삼 그대로는 250불인데 오늘
3: 100불.
4: 100불에 야,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산삼 모든 제품이 또 다른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정말 거의 대한민국 산삼 축제 수준입니다.
4: 들어오실 때 절 한번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3: 네.
4: 원래 산삼 캘 때 절하고 계잖아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럼요.
3: 아, 오늘 신받다에 네. 해당하는 네. 초대박 세일입니다.
4: 그럼 저랑 같이 맞절하실 분들 빨리 와주세요.
3: 네.
4: 아, 맞절 안 좋은 건가요?
3: K힐링 네. 할인 매장 323-730-8880으로 전화하셔서 미리 이것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4: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3: 네,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산삼 축제 오늘 여름 벌어지고 있는 K힐링으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3: 예.
4: 근데 또 요새 저희가 다 비밀인데 말해도 돼요, 비옥 씨?
3: 당당당
4: 말해도 돼요, 비옥 씨?
3: 아니요. 당당당
4: 요새 당당당당 당뇨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3: 당뇨 보더래. 나 정말.
4: 진짜 우리 비옥 씨가 여러분 비밀인데
3: 네.
4: 당뇨 보더래요.
3: 네, 진짜 관리해야 돼요.
4: 근데 한국 분들 맨날 탄수화물 얼마나 좋습니까?
3: 우린 밥 국수
4: 밥 먹지, 국수 먹지, 거기다 또 볶음밥 또 비벼 먹지. 뭐.
3: 뜨끈한 국물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또 달달한
4: 먹고.
3: 디저트 좋아합니다. 네.
4: 혈당이 안 올려야 안 올 수가 없어요.
3: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4: 요즘은 젊은 분들도
3: 네.
4: 그렇게 당이 많이 오른대.
3: 아, 그래서 이 당케어라는 게 있는데
4: 네?
3: 이 당뇨 케어의 선구자로 지난 10년째
4: 안녕하세요.
3: 미국
4: 반갑습니다.
3: 판매
4: 우리 누님
3: 1위로
4: 전화
3: 이미
4: 전화
3: 흥분돼서 아, 언니
4: 아유.
3: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4: 언니
3: 인사 한마디 주세요.
6: 아유,
3: 탱자 탱자. 어, 반가워요.
6: 오십시오. 인사 힐링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4: 야 우리 멋진들님. 야 네. 감사합니다. 좋대요.
3: 네. 언니가
4: 아, 너무 멋지신데. 야,
3: 멋쟁이 언니들은 역시 네. 이런 기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4: 자, 그래서, 아, 그래서 당 보도에 계신 분 말씀하세요.
3: 당뇨 네. 케어의 선구자로 네. 지난 10년째 미국 판매 1위로 이미 인증된 제품이죠.
4: 아, 그래요. 당 케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또 해주십니까?
5: 네, 당 케어 골드 이 제품은요.
4: 들어오세요.
5: 정말 그 두 알로 해결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오늘 네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박스를 공짜로 받으시고 또 여기에 250불짜리 산삼 그대로
4: 네.
5: 그거를 한 박스 드리는데 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더 선물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3: 네.
5: 당뇨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한번 드시고 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드십니다.
4: 그럼요. 바로 아시죠.
5: 당케어 골드는 아. 벌써 10년 이상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4: 네. 네.
5: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케어 골드하고 주신 선물 이 산삼 그대로를
4: 예.
5: 같이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조절하기가 너무 쉽다 하시는 거예요.
4: 오.
5: 네,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오늘 당케어도 드리지만
4: 네.
5: 할인해 드리지만 이 산삼 그대로를 잘 이용하시면 정말 얼마나 혈당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와.
5: 그래서 이걸 방송에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오늘 네. 소개를 드립니다.
3: 야.
4: 아니 보통 그러면은 네. 이거 좋으니까 여기다가 산삼 진액을 사서 드세요라고 하시는
3: 그치.
4: 게 그게 정상인데 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주신대요.
3: 그게 주신대요. 이 당케어 골드와 산삼 그대로
4: 지금까지.
3: 이렇게 둘이 궁합이 너무 좋아서
5: 네,
3: 같이 먹었더니 그 효과가 배가 됐다라고
5: 네,
3: 실제 야. 드셔보신 분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박스를 사면
4: 두 박스를 더
3: 거기다가
4: 산삼 진액 한 박스까지 더
3: 정말
4: 머릿속 네. 계산하면 답 안 나와 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팍팍 참고 팔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3: 저도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200불의 당케어를 6박스를 받고
4: 네.
3: 거기다가 250불짜리
4: 그렇죠.
3: 산삼 그대로 한 박스까지 챙겨주신다는 거군요.
4: 이거
3: 나 이거 사야겠다 진짜.
4: 이거
3: 당당당.
4: 자, 당 네. 보도 계시는 우리 당당당당 한
3: 승부리 당당. 진짜 당당
4: 좋죠.
3: 어서 오세요. 야 이쁜 언니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4: 아니 보면 못 보게 하시나 봐요. 다들 아름다운 분들만 들어오십니다.
3: 네.
4: 이 방송 듣고 아름답다 생각하시면 빨리 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3: 글루타치온 콜라겐
4: 이거는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5: 네, 글루타치온 콜라겐은 원래 네. 간 해독에 좋은 그런 제품인데
4: 오.
5: 원래 간이 좋아야 피가 맑아지면서 피부가 깨끗해지는 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피부 재생은 물론하고 또 여기에는 피부 관리를 그 유지하는데 필수 제품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4: 네.
5: 글루타치온 최대 함량 774mg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저분자 PC 콜라겐, 엘라스틴, 세라마이드까지 다 들어있는 제품인데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고
4: 네.
5: 예, 그리고 공짜 선물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지금 2 플러스 1을 콜라겐을 구매하시고 플러스도 공짜 선물.
5: 네.
4: 자 남편분들, 남자친구분들 일어나세요. 차 돌리세요 지금. 빨리 이거 구매하셔야 우리 살다가 1년에
3: 네.
4: 한 번 정도는 좀 센스 있는 남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치? 바로 돌리셔가지고 진짜 피부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글루타치온 콜라겐
4: 2 플러스 1
3: 2 플러스
4: 1 거기다가 공짜 선물까지
3: 네. 오늘 너무 이쁜 천연 요 팔찌 원석 팔찌도 준비돼 있어요.
4: 근데 이사님 잠깐만 글루타치온 콜라겐을 드시면 위가 아픈 분도 좋아요?
5: 예 그런 게 드시면은
4: 네.
5: 위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4: 네.
5: 이러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냥
3: 패치?
5: 이 패치로 돼 있는 네.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4: 패치로.
5: 예, 요
3: 네.
5: 양이
3: 네.
5: 우리가 주사 맞는 양하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4: 오.
5: 다만 이제 그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아무 부담 없이 또 콜라겐을 주사 맞는 것처럼 똑같이 돼 있는 그런 글루타치온 콜라겐 패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4: 네.
5: 한 달치가 25불인데 그 패치 한 장당 그 우리가 주사 맞는 양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4: 우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겠네.
3: 네.
4: 글루타치온을 드셨을 때 위가 아프신 분들이 못 드시는
3: 네.
4: 분들을 드시지 말고
3: 그냥
4: 붙여라. 먹지 말고
3: 패치로.
4: 피부에 양보하는 거지. 붙이면 되는 거예요.
3: 네.
4: 야.
3: 아니 이 간이 좋아야 피부톤도 맑아지고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4: 그렇죠.
5: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 우리 콜라겐이
4: 네.
3: 네.
5: 이 콜라겐 말고 레티놀 산삼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4: 산삼 콜라겐.
3: 아.
4: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버님.
3: 네. 제가 이거 아까 들어와서 먹은 거예요. 네, 젤리로 돼 네. 있어서.
4: 나는 안 주고.
3: 네.
5: 요 앞에 이렇게
4: 요거.
5: 보시면
4: 요거구나, 요거. 예.
3: 네.
5: 예, 빨간색으로인데 한 팩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묵직하고
3: 네.
5: 꽉 찬 느낌이 오, 받는 네. 제품인데.
4: 네. 네. 네.
5: 이 제품은 비타민 C, 그다음에 비오틴도 그다음에 함유돼 있고 여기에 네. 석류라든지 네, 그다음에 산삼 추출물, 저분자, 피시콜라겐까지 다 들어 있어서
4: 네.
5: 일단은 맛이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맛있다.
3: 아~
5: 네, 그래서 네. 요 레티놀 산삼 콜라겐은 맛이 하도 네. 좋아서 이렇게 샘플로 저희가 드리면 거의 많이들 구매하시는 제품인데
4: 예.
5: 예, 요거를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의 요실금에도 좋고 근육하고 오. 골다공증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3: 네.
5: 아주 인기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박스에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3: 아, 파격적인?
5: 또,
4: 그러니까. 네,
5: 여기에는 또 팔찌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천연 젬스톤 팔찌. 팔찌가 색상별로 예쁜 게 많아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주는 마음이 끌리는 색깔로 이 팔찌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오늘 K힐링의 초대박 세일 어디라고요?
4: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이고요. 전화번호는 323-730-8880번. 아버님 안녕하세요.
3: 323-730-8880번. 네, 방송 듣고
4: 0번입니다.
3: 많이 오셨나
4: 아버님,
3: 봐요.
4: 들어오세요. 구경 좀 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다들 멋지신 분들만
3: 아주 지금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4: 네,
3: 얼른 자. 오셔서 이 행운의 찬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네. 많아요. 근데 자,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 주름 개선, 뭐 탱탱한 뭐 피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으면서 관련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피부 외에도 솔직히 남자는 제가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자는 뭐다?
3: 머리빨.
4: 머리숱 정말 중요하거든요.
3: 네.
4: 아니 키가 160인 남자는 만나도 머리 없는 남자는 못 만나겠다는 게 젊은 여자들 그래요. 진짜로.
5: 예 맞습니다.
4: 이런 아니,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3: 우리 케빈 이사님의 머리숱을 보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셨어요. 가족 대대로 다 대머리신데
4: 아니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데
3: 가족력이 있으신데
4: 머리를
3: 진짜.
4: 보면 진짜 무슨 중고등학생 정말 머리가 너무 풍부하고 네. 좋으시단 말이에요.
3: 뭘 드신다고요?
5: 네, 맥주 효모 비오틴인데 네. 전 정말 그걸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을 제가 사실은 그 한국에 나갈 때
4: 네.
5: 저희 누님이 머리가 하도 빠졌다 그래 갖고
3: 네.
5: 이거를 샘플로 한 그 6개월치를 갖다 줬어요.
4: 네.
3: 네.
5: 아, 근데 이게 정말 먹어 보니까
3: 네.
5: 너무 좋은 거야. 머리도 나고 덜 빠지고
3: 네.
5: 하니까.
3: 네.
5: 저한테 이제 이걸 어디서 구입했냐? 네. 이게 올리브 영에 나가는 제품인데
4: 한국에서
5: 찾기가 힘든가 봐요.
3: 네.
5: 그래서 제가 다시 붙여 드렸는데
4: 네.
5: 이 맥주 효모 비오틴은 한 박스에 두 달치로 돼 있는데 머리가 원래 주기가 있답니다. 빠지고
3: 네.
5: 다시 나고
4: 그러니까 네.
5: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성격이 급해서요. 그래서
3: 네.
5: 조금 맞아요. 드시다가
4: 네.
5: 아이가 아무 소용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꾸준히 좀 드셔야 돼.
5: 제가 설득을 해서 6개월 정도는 드셔보셔야 됩니다 해서 6개월 드시는 분들이
3: 네.
5: 거의 이것도 우리 단케어처럼 매일같이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3: 네.
5: 다시 오셔갖고 재구매 100% 되는 제품이 바로
3: 재구매 100%
5: 네, 맥주 효모 비오틴이 되겠습니다.
3: 와 이거를 오늘 세일 가격으로 2+1
5: 예,
3: 6개월치를
5: 6개월치를 거의 100불 조금 넘는 가격에 여기에는 또 선물이 또 증정이 되니까
4: 네.
5: 어버이날로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와 진짜 맥주 효모 비오틴 대박 세일 2+1 6개월치 3박스를 그렇게 100불 조금 넘는 가격에 구입하시고 공짜 선물로 산삼 한 박스도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4: 좋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3: 네.
4: 굉장히 알이 작아요. 이거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네요?
5: 네.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면 됩니다.
4: 아니 이게 제가 요새 얼마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게 방송을 나오는 거 보니까 뒤가 흉흉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진짜 숱이 많았거든요.
3: 지금 숱 많으신데요?
4: 많은데 이쪽이
3: 아 여기가. 뒤쪽이
4: 이쪽이 저는 뒤를 보이니까
3: 어머,
4: 안 보였는데
3: 예리한 와이프의
4: 와이프가
3: 눈매.
4: 카메라 봤는데 그게 뒤가 없더라고.
3: 네.
4: 뭐를 먹으래요.
3: 네.
4: 뭘 먹어야 돼? 콩을 먹으래요. 아니 사람이 콩을 먹어도 얼마나 먹을 수가 있냐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 예, 그 안에는
4: 저도 이사님처럼 머리가
5: 네 맞습니다.
4: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3: 야. 와, 맥주 효모비오틴.
4: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놓치지 마시고 2 플러스 1에 오늘 놓치지 마시고 산삼 한 박스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 오늘 할인 매장입니다.
3: 네, 이 제품이요 한국에서도 네. 정말 최고의 그 탈모 예방 한국 판매 1위라고 그러는군요. 네.
4: 아 진짜 그래?
3: 오, 라디오 듣고 오셨대요. 아
4: 역시 그래 최고가 있어.
6: 그래가지고 지금 1300
3: 네. 1300불어치 쓰셨다고.
4: 우리 누님 어디서 오셨어요 실례지만.
3: 여기 사시는
6: 네. 네. 관심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 라디오를 듣고 아 세일할 때 다 사야 되겠다 좋은 거니까.
3: 야
4: 역시 현명한 소비자.
3: 통큰 언니세요. 어, 통큰 언니.
4: 멋지십니다.
3: 지금 1300불어치를 사셨다는데 네. 원래 할인하지 않은 가격으로 치면 아마 3000불이 넘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4: 그 이상이죠.
3: 1년치 쟁여놓는다고 그러시잖아요.
4: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3: 없어요.
4: 여러분 진짜 아유, 뭐 다음에 가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3: 단케어부터 해서.
4: 그렇죠.
6: 이렇게 누가 줘.
4: 야, 우리 누님 멋쟁이시다, 멋쟁이. 아니 근데 아우. 여기는 진짜 들어오실 때 이게 있나 네. 봐. 안 이쁘고 네. 안 이뻐서 못 들어오나 봐. 다 지금도 되게 젊으신 분 아름다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자, 네. 좀 이따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요즘 자꾸 네. 머리카락이 빠져서 황하니 마음이 아프신 언니들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4: 네.
3: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맥주 효모 비오틴 대박 세일입니다.
4: 선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플러스 1에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드립니다.
4: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우리가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오브레 행복의 코너 여러분.
3: 아, 오브레 행복?
4: 평소 2, 30분 하던 것들 오늘 여러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너무 그냥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아, 야 여기 다 진짜 이쁘신 분들 본다니까. 어? 자 오늘 오브레 행복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5: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주겸치약 그다음에 천연 주겸치약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에 12불짜리 없을 때는 8불짜리인데
4: 네네.
5: 오늘은 종류에 관계없이 다 오브레 드리고요. 아, 특히 프로폴리스 비누 같은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비누인데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4: 오.
5: 네, 이렇게 향이 맡으면 너무 좋고 아, 요것도 이제 오브레 드리고 저녁에 술 대신에
4: 네.
5: 요거 한 잔 드시면 아까 기분도 싹 좋아지면서
4: 네네네. 네.
5: 또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또 드시면 싹 좋아지는 CBD 드링크
4: CBD 드링크
5: 오브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풍치가 있으신 분들은
3: 네.
5: 그냥 치약을 쓰시는 것보다 저희 풍치 전문 주겸이 있어요.
4: 네,
5: 주겸 가루를 여기다 같이 쓰시거나 아니면 네. 그 자리에다가 묻혀서 놓고 가글 하시고 또 주겸책으로 하시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금방 효과 보실 수 있는
4: 네.
5: 미주겸이라는 제품도 오늘 오브레 드리고
4: 네.
5: 이렇게 달달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4: 네.
5: 예, 충치를 예방하죠. 이렇게 자알리톨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달해도 기분도 좋지만 충치에 전혀 관계없는
4: 네.
5: 자알리톨 캔들도 오브리고 그다음에 생강차도 오브레 드리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 소개를 못하고 오시어서
4: 그렇죠.
5: 보시면은 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4: 네, 좋습니다.
3: 이 네, 물량이 네. 빠지기 전에 빨리 여기 K힐링 갤러리아 2층
4: 네.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여기 잠깐만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좀 모셨는데 잠깐만 우리 젊은 분이 또 오셨어요. 오, 여기 어떤 일로 방송 듣고 오신 거예요?
7: 아 네. 훈이 오빠 보러 왔어요.
4: 크게 뭐 누구 보러 왔다고요?
7: 훈이 보러 왔어요.
4: 자 방송 듣고 오셨답니다. 야 아니 뭐 사러 오셨어요?
7: 저요?
4: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7: 이것저것이요.
4: 네 세일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사러 오셨다고 합니다. 네,
3: 오늘 진짜 네. 이것저것
4: 아, 근데 오늘 정말 세일
3: 챙기시면...
4: 많이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 구경 좀 네. 하시고 네, 많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네. 자 와. 이렇게 공짜로 건강을 챙기는 법 바로 OTC 카드 EBT 카드로도 이 제품을 거의 다 구입하실 네. 수 있으니까요. K힐링 할인 매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4: 좋습니다. 갤러리아 2층 분수대 바로 앞에 줄이라고 있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하세요.
3: 네. 우리 아이들 키 성장을 돕는
4: 네.
3: 아이키노피가 그렇게 아이들 똑똑하게 해주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4: 야.
3: 어른들도 드셔도 되나요?
5: 네. 굉장히 맛이 좋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4: 포도 맛이잖아요. 그렇죠?
5: 예, 보통 포도 이제 우리 아이키노피를 하시는 분들은 손주들한테 많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디에 좋냐면 이렇게 이 집중력이 없는 애들, 부산하는 애들
4: 네네.
5: 예, 그런 데에도 굉장히 좋고 키가 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런 그 손주들이 있거나 또 딸 아들이 있으면은 요 선물을 한번 해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4: 아,
5: 오늘 저희가 두 박스를 300불짜리인데 오늘 단돈 100불에 드리고요. 일단 와. 어린아이들은 맛이 좋아요 먹는데
4: 맛없으면 절대 안 먹어요.
5: 예, 요거는 아주 상큼하고 맛이 좋게 만든 제품이라서
4: 네.
5: 한번 이렇게 선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 크거나 주위가 정말 이렇게 집중력이 막 부산하는 애들한테 참 좋은 제품입니다.
4: 좋습니다. 아니 우리 미옥 씨,
3: 네.
4: 저희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키도 커진다는데 나 키도 크고 머리 좀 좋아지게.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네. 너무 멋있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3: 어머 지금 이야.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4: 멋진 제복도 입고 네. 멋진
3: 한번 훈이 씨 이따가 한번 네, 이따 모셔보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저 좀 사달라고요. 네. 좀 크게.
3: 그럴까요? 봐서 네 하는 거 봐서
4: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말씀하세요.
5: 예 그리고 오늘 조금 방송이 그래서 저희가 세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해드릴 거고요.
4: 예. 예,
5: 공짜 선물 드리는 거는 요 공개 방송 진행하는 동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여러분
3: 공개
4: 들으셨죠?
3: 방송 이제 2시면 끝나는데요.
4: 40분이 안 남았어요.
3: 네, 빨리 오세요.
4: 지금
3: 오늘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네. 드리는
4: 맞습니다.
3: 야, 초대박 세일이거든요.
4: 지금 방송 듣고 오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오셔야 네. 정말 다양하고 엄청난 공짜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3: 네.
4: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케일링 할인 매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물량이 소진되면 여기서 끝이에요.
4: 끝이죠. 왜냐하면 창고 대방출이기 응. 때문에 창고에 있는 거 끝이면 없어요.
3: 네.
4: 없어요. 여러분 빨리 오셔야 돼요. 아, 나 그때 왜 안 갔지? 늦었습니다.
3: 네.
4: 지금이
3: 지금 바로.
4: 지금 오시지 않으면 놓쳐요. 왜? 오늘 정리하시는 게 끝나면 여러분 진짜 없는 거예요.
3: 네. 자 마더스데이 선물용으로 또 우리 부모님 건강을 챙겨주시고
4: 내 몸도.
3: 또 내 몸까지 그렇죠. 우리 식구들 몸 네. 관리까지 이번에 한 번에 해결하시면서
4: 네.
3: 가격은 지금 아니면 다시 올 수 없는 세일입니다.
4: 이거는 정말 버시는 거고요.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고민하다 그냥 놓치는 그런 허무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3: 네.
4: 또 내일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아직 선물이 준비가 안 됐다. 조금 네. 부족하다 이럴 때는 지금 바로 공개방송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3: 네 케일링이 바로 5월에 이 팝업 스토어를 문을 닫고 원래의 자리로
5: 네, 원래
3: 이제 자리.
4: 돌아가시는 거죠. 예.
3: 그러면서 여기에 창고를 정리를 하는 창고털이
4: 맞습니다.
3: 대방출 세일입니다.
4: 네.
3: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인기 제품을 이 단 한 번에 오늘 특별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4: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정말 많은 세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아까 우리 또 55불의 행복
3: 네.
4: 이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사님 5불의 행복 한 번만 다시 좀 제품 좀 몇 개만 다 네. 못해드리겠지만
5: 예, 프로폴리스 비누 그다음에 CBD 드링크, 덴탈 주경,
3: 비누.
5: 주경치약, 각종 건강차, 자올리톨 캔디 예, 이렇게 되겠고요.
4: 나 이거 주경 너무 갖고 싶은데요.
3: 프로폴리스 비누, 네. CBD 드링크, 덴탈 주경, 주경치약
4: 네.
3: 이거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4: 그럼요.
3: 각종 건강차가 다 있어요.
4: 맞습니다.
3: 그죠?
5: 네, 그리고 천연원석 팔찌는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드리는 선물이고요.
4: 네.
3: 네. 네
5: 비전 브랜드 오늘 50불, 마늘의 왕도 100불에 2박스, 리버케어도 100불에 4박스 유황 오리고도 오늘 150불에 드리고 산삼 순백도 250불 산삼 그대로는 오늘 100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도 100불에 2박스 아이키노피도 100불에 2박스 오미자청은 오늘 10불에 드리고
4: 오미자청이 1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 네, 그리고 천연 스킨케어도 오늘 15불에 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이거 오가닉으로 만든 스킨과 그리고 에센스 패드 이런 것도 15불에 오가닉으로 만들어진 그런
4: 맞습니다.
3: 화장품이에요. 어머님께 정말 좋은 스킨케어 선물이 되겠습니다.
4: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올게닉은 좋다고 하셨어요.
3: 아 네, 짜장면 먹고 싶다.
4: 그리고 남성분들 저처럼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을 위해 우리
3: 네.
4: 나도 우리 이사님처럼 될 수 있다. 맥주 효모 비오틴
3: 2+1
5: 예, 2+1에 선물 나가고요.
4: 와.
5: 예, 글루타치온 콜라겐도 2+1에 선물 콘드로이신도 2+1에 선물 네. 나가고 단케어는 6개 그러니까 4개 더 하시면 2개 더 드리면서 선물 드림
4: 와.
3: 네 단케어 당 관리하시라고 100불 조금 넣는 가격에 6박스를 챙겨가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4: 선물까지.
3: 아까 산삼
4: 그대로 선물
5: 예, 그대로. 산삼
3: 와,
5: 그대로
3: 이거 비싼 건데
4: 그러니까요.
3: 와 이거 저도 찜이에요.
4: 당
3: 관리하자고요.
4: 당당당 가셔야 됩니다.
3: 네.
4: 자, 이 정도면 그냥 잠깐 뭐 하나 구경 와볼까 훈이 얼굴이나 볼까 우리 미역이 얼굴 볼까 왔다가 그냥 한가득 사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4: 자 근데 또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3: 네
4: 이게 뭔가요? 이건 바로
3: 뭐요?
4: 죽염.
3: 아 죽염.
4: 이게 뭔가요? 아, 죽염이죠.
3: 영룡?
4: 아니 죽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 네. 죽염 얘기 좀 해주세요.
5: 네, 죽염은 그냥 죽염이 아니고 용룡 죽염이라 그래서.
4: 아유 노래 노래.
3: 어우.
4: 야 우리는 그냥 카트 한 박스를. 네 잠깐만 마이크 드릴게.
6: I'm gonna go to the 올림픽 칼국수. 오너 언니한테 이거 내가 산 거 똑같이 사라고 제가 지금 올림픽 칼국수로 갈 거예요. 올림픽 올림픽 칼국수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캔디입니다. 오시면 기똥차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밀링으로 지금 빨리 오세요.
3: 이야 예. 뭐든지 살리는 언니.
6: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어떻게 되세요?
6: 하나님께
3: 언니.
6: 감사합니다.
3: 캔디 언니. 야.
6: 돈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약들을 갖다 저한테 주셔갖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오늘 거지 같은 돈 천 얼마 이거 다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3: 주세요. 선물.
6: 오케이. 어. 네. 훈이. 네.
7: 탱자.
6: 탱자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캔디 언니. 아 언니 멋져요. 멋쟁이 멋쟁이. 어, 언니 하나 네. 드려야겠다. 이거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어 이거
4: 색깔 바꾸십니다. 아 이거
3: 아,
4: 눈이 맞지 색깔 더 맞죠.
3: 너무 잘 어울리세요.
4: 캔, 너무 이쁘다.
3: 야.
4: 자 우리 이런... 노래 H.O.T 캔디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3: 어머머.
4: 뭐 탱고 틀어드릴까? 와와 어 와.
3: 아니 그러면.
4: 야. 야 우리 진짜 멋쟁이시다. 올림픽 한국 가겠다 여기다고.
3: 우리 여기서 출판을 한번 버려볼까요? 야.
4: 네. 오케이. 오케이.
3: 자.
4: 또 모실 거예요.
3: 네. 좋아들. 전이 전이 뭐 드셨나 보고 전이 드시던 거로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4: 그래, 저 야. 텐션을 끌어와야 돼 우리가.
3: 아, 정말이요.
4: 네. 자, 죄송합니다. 주경 말씀해 주세요.
5: 네. 네.
3: 아. 죽이는 언니에 이어서 이제 주경으로 가겠습니다.
5: 네. 네 바로
3: 어, 정신없다.
5: 주경은 우리가 소금을 불에 굽는 거죠.
4: 그렇죠.
5: 네. 네, 소금에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소금을 녹이는 게 아니고요.
4: 네.
5: 이 소금에 불을 넣어서 만든 죽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에는 수은이나 또 비산 같은 중금속이 많아서
4: 네네.
5: 이게 바로 불을 만났을 때 딱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이게
5: 독을 없애는 거죠.
4: 아...
5: 네, 그래서 인산 선생의 수제자로 계신 도예 선생이
4: 네.
5: 2400도 이게 예전에는 죽염을 이렇게 굽다가 맨날 네. 녹이는데
3: 네.
5: 첨수부터 이렇게 녹여내리게 되면 더 질 좋은 그러면 용룡 죽염이 탄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여기 오시면 죽염 종류가 많습니다. 용룡 죽염 모두 두 개 구입하시면 20% 세일을 해드리고요.
4: 네네.
5: 그리고 이 용룡 죽염으로 만든 저희의 자랑인 된장이 있습니다.
4: 된장이요?
5: 정말 이거는 제가 극찬하는 제품이고
4: 와.
5: 된장 그 자체가 그냥 찍어 드셔도 너무 맛있지만
4: 네.
5: 정말 이 된장은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거 못 먹어요.
4: 아~
5: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4: 야~ 이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원래.
5: 예, 10년 전 가격 1kg짜리를 그대로 35불에 드리고요.
4: 와~
5: 이거는 배앓이 하실 때 딱 찍어서 그냥 드시면 바로 놔버려요.
4: 야~
3: 예, 약입니다. 약. 된장이 약이었잖아요.
5: 예, 그 제가 여러 가지 된장을 많이 네. 그 먹는 편인데 이
4: 네네.
5: 된장만큼 깊고
3: 네.
5: 정말 옛날만 많은 그런 된장이 없어요. 맛있게.
4: 그냥 된장찌개 끓여 드셔도 되는 거죠?
5: 어 된장찌개 끓이면 환상이에요 환상.
4: 와
5: 정말.
3: 보통 우리가 된장 그러잖아요.
4: 이런 된장.
3: 와 좋은 일이 있을 때 앞으로는 죽염 된장 이래야 되겠어요.
4: 아 이건 저 꼭 사야겠다.
3: 한번 드셔보면 다른 된장을 먹을 수가 없다고
4: 없어,
3: 하는.
4: 네.
3: 야 원래 우리 이사님 아시잖아요.
4: 절대
3: 전혀
4: 없는 말씀 안 하시죠.
3: 부풀려서 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진짜 이건 먹어보고 싶네요.
4: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3: 네 된장 1kg에 오늘 하루만 30. 오브레
4: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세일을 하신다는
4: 너무
3: 거예요.
4: 너무 좋네요.
5: 네 그리고요.
4: 네.
5: 이 뼈가 부르거나 금이 갔을 때 또 골다공증 중에 되시는 홍화 스틱도 있는데
4: 네.
5: 오늘 두 개 구입하시면 20%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진짜 무엿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무엿도 저희가 두 개 구입하면 20% 할인을 해드리고
4: 네네.
5: 혈당이 많으시고 걱정이 되신 분도 혈당 무엿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같고요. 오늘 네. 20%까지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근데 또 죽염 같은 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구취 내가 각을 하시면 또 그렇게 좋잖아요. 잇몸에도.
3: 아침에 소금물 바로
4: 소금물
3: 갈고 나면
4: 너무 좋죠.
3: 좋죠.
5: 요즘 뭐 연예인들이 이거 이렇게 보라색 나는 가루를 타서 드셔가지고
4: 맞아.
5: 피부 좋아진다 그래서 한참 또 유행이고 그랬죠.
4: 맞습니다.
3: 소금차도 마시고.
4: 근데 사실 죽염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20% 세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5: 네, 20%도 할인도 해드리고 네, 선물도 드리고.
4: 선물도 주시고
5: 네.
4: 여러분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동안 필요하셨던 분들 오늘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장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갤러리아 2층 어딘가요?
3: 바로 뉴스대 앞에 네.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있는 K힐링입니다. 네. 전화번호 323-730-8880 323-730-8880입니다.
4: 좋습니다.
3: 그리고 우리 K힐링의 통증과 불면증을 잡아주는 CBD 오일이 정말 핫하죠.
4: 이거 많은 분들이 도둑
5: 네, 드시죠. 이거는 뭐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이나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독한 그 진통제를 드시다 보면 간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드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데
4: 네.
5: 의사분들이 최후로 그래도 뭐가 있느냐 방법이 했을 때 바로 CBD를 소개를 하는데요.
4: 오.
5: 맞습니다. 이 CBD는 중독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환상 대마초처럼 네. 환각 이런 현상이 없는 안전한
4: 예.
5: 네. CBD가 이게 미국의 콜로라도 농장을 저희가 직접 헤매면서 유기농으로 만든 그런 제품 회사를 찾아서 저희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하는데요.
4: 네네.
5: 마약성 중독성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이렇게 혀 밑에 한번 떨궈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잠을 조금 자도 깊게 자는 느낌. 그다음에 극심한 통증, 특히 이제 파킨슨에 그렇게 효과가 좋아서
4: 네.
5: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뭐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한번 드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제품인데 오늘 2,500짜리 두 병을 그 200불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오늘 따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통증 부위에
4: 네.
5: 또 이거를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4: 그렇죠, 그럴 수 있죠.
5: 네, 그러면 요거를 통증 부위에 이렇게 바르시면은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3: 네.
5: 그 론을 저희가 하나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그러면 2,500mg 두 병을 오늘 200불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면 바르는 CBD 로론까지 선물로 주시는 거네요.
5: 예,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나가는데요.
4: 또 있습니까?
5: 예. 내가 이거를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4: 네.
5: 저희가 이 샘플 조그만 걸 하나 드려서 한번 네. 써보시고
3: 네.
5: 또 증거를 하셔서 느끼시면 오시라 그래서 샘플까지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이게 벌레 물린 곳 또 아토피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5: 네,
3: 들었어요.
5: 네, 이렇게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리거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 딱 바르시면 너무 효과도 좋고요.
4: 네,
3: 네.
5: 발톱 무좀에도 바르시면 아주 효과가 좋아.
4: 그래요?
3: 네.
4: 야, 이거.
3: 자, 우리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께도 확실한 효도 선물이 되겠습니다.
4: 너무 좋은데요, 이거.
3: 2,500mg 두 병을 200불에 드리고 거기다가 네.
4: 거기다가 또 바르면 되는 바르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CBD 롤온 이게 100불 정도 되거든요.
3: 네.
4: 이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3: 세상에나 바로 K힐링 할인 매장 총정리 공개 방송 지금 오시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4: 그 여러분 공짜 선물은 저희가 방송할 때만 오셔야 됩니다.
3: 네.
4: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위치하고 있는 K힐링 할인 매장 여러분 지금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3: 네.
4: 전화번호
3: 세일은 월요일까지 합니다.
4: 그렇죠.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준비된 제품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량이 매진되면 더 이상 없다는 점
3: 빨리 오셔야 돼요.
4: 네, 빨리 오셔야 됩니다.
3: 얼리버드
4: 얼리버드 갑자기
3: 일찍 일어난 새가
4: K힐링을 잡는다.
3: 네.
4: 좋습니다. 우리 아까 캔디 누님
3: 네.
4: 일찍 그나마 오셨기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3: 그럼요.
4: 지금 다른 분 오셨는데 지금 많이 없으면 못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네.
4: 지금 아마 운전하시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3: 네.
4: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저희가 방송 들으신 분들 방송 듣고 왔는데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놓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우리 훈이 씨도 네. 다 찍었죠. 저도 몇 개 찍었어요.
4: 저 지금 눈썹으로
3: 비전 브레인
4: 쭉 가고
3: 리버
4: 있는데.
3: 케어 산삼 그대로 레티놀 콜라겐 오미자청 살 게 너무 많다 오늘.
4: 근데 여주환도 있네요. 아까 우리
3: 여주환
4: 방송 안 했는데.
3: 아
4: 여주환도 오늘 세일해 주시나요?
5: 아 예, 여주환은 사실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네.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오시면은 100불에 세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또 당뇨에 여주환 그렇게 좋잖아요.
3: 와,
5: 네, 저거는 뭐 초기 시작되시는 분한테 너무 좋고
4: 시작되신 분들한테
5: 네, 네. 수시고 아픈 통풍이라는 그 병에는 네. 아주 또 특효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4: 야, 근데 저는 너무 고민되는 게 저는 일단 마늘의 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버케어는 내가 손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죠?
8: 리버케어 오늘
4: 리버케어 무조건 사야 돼.
8: 네 박스에 100불이에요.
4: 네 박스에 100불이에요. 이거는 너무, 이거 놓치면 정말 바보.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근데 또 유황 오리고 이거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8: 아, 이거는 정말
4: 250불이죠. 300불이죠. 300불을 오늘 반값 15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 네, 죽어가던 분도 벌떡 일어나시다.
4: 죽어가던 사람 일어나. 좀비 달려다 일어나. 야. 오늘 산삼 순백주 여러분 699불이 바로 25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8: 물을 한 방울도 섞지 않은 산삼 원액 그대로라고
4: 그렇죠.
8: 합니다.
4: 산삼 그대로는 250불을 오늘 100불에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K 힐링 할인 매장입니다. 와 지금
8: 네.
4: 한번 폭풍같이 사람이 막 몰렸다가
8: 아, 네.
4: 잠깐 정신이 아까 없었어요.
8: 네.
4: 그렇죠?
8: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오시면 K 힐링
4: 지금 많은 분들이 식사를 끝내고 또 내려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 네. 네
4: 오늘 또 저는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하나 오미자청.
8: 오미자청 이거 맛과 향이 참 좋아요.
4: 정도 하는 거죠.
5: 네, 오미자청은 저 정도에서 네. 10불에 나가는 그런
4: 많이 안
5: 찾을
4: 되거든요.
5: 수가 없어요.
8: 네.
4: 많이 안 돼요.
8: 네,
5: 저희가 오늘 정말 큰맘 먹고 또 원가 이하로 드리는
8: 이거 칵테일에 먹을 때 너무 좋아요.
4: 근데 이거 뭐 인당 리미트 두 병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도 되나요?
5: 네 그냥
4: 거봐요 여러분 이러니까 됩니다. 미리 사가시면 저거 많이 살 거예요. 늦으시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사님처럼 머리빨 저희가 또 원하는 머리빨을 원하면
8: 네.
4: 맥주 효모 비오틴 이게 세일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5: 2+1에 선물 증정이 나가고요.
4: 네 또 우리 미옥 씨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당당당당 당케요. 4+2 네 박스 하시면 두 박스를 주시면서 또
8: 거기에 선물. 선물이 들어갑니다.
4: 근데 이게 선물 산삼이잖아요.
8: 선물이요. 그냥 선물이 산삼. 아니고 되게 비싼 귀한 산삼을 또 한 박스를 주세요. 산삼.
5: 네, 귀하기도 하지만 네. 혈당이 가장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8: 네.
5: 정말 민감인가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얼마나 더 잘 떨어지고 잘 조절이 되는지
4: 그러니까
5: 아실 겁니다.
4: 보통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거를 구매하세요라고 권해드릴 정도지 선물로 주진 않거든요.
8: 네.
4: 근데 케일링은 선물로 드립니다.
8: 선물로
4: 여러분.
8: 오늘 네. 진짜 창고를 탈탈탈탈 털어서 다 드리는 그런 초대박 세일입니다.
4: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잠깐
8: 네.
4: 신나는 노래 한번 여러분
8: 그럴까요?
4: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8: 아까 우리 캔디 언니 어디 갔어요?
4: 네.
8: 오늘 댄스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4: 저희는 또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8: 네.
4: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노래는 여러분 박구윤의 뿐이고
8: 뿐이고
4: 왜 이런 엄청난 세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디?
8: K-힐링 뿐이고
4: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8: K-힐링
4: 뿐이라는 거죠. 올림픽 갤러리 2층 K-힐링 뿐입니다.
8: 네 지금 오세요.

0: 네, 여기는
1: K힐링 할인 매장
0: 총정리
1: 공개 방송! 예!
0: 아, 뜨거운 열기가 여기 가득하네요.
1: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마더스데이 맞아서, 네. 야, 우리 어머니께 뭘 드릴까 하시는 분들은
1: 고민하지 말고.
0: 다 있어요.
1: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한 거, 우리 와이프를 위한 거, 우리 남편을 위한 거,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생, 아들, 딸, 다 있습니다.
0: 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지금 빨리 오세요. 네,
1: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이 할인 매장을 이제 5월 말로 정리를 하면서
1: 원래 자리로
0: 가시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1: 창고,
0: 창고 털이
1: 창고 털털털이
0: 떴다 더블 세일이에요 오늘.
1: 떴다 네. 더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0: 네.
1: 조금 한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한번
0: 다시
1: 좀
0: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0: 전반적으로
1: 같아요.
0: 전반적으로 최대 70%까지 가격을 낮췄고요.
1: 그리고
0: 60불 이상만 구매하셔도 공짜 선물이 줄줄이 따라갑니다.
1: 줄줄이
0: 네.
1: 좋습니다. 자 우리 케빈 이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세일 일단 그럼 오브레 행복부터 한번 가볼까요?
2: 네 오늘 오브레 드리는 선물은요.
1: 네.
2: 프로폴리스 비누가 있고요.
1: 네.
2: CBD 드링크, 덴탈 주겸, 예, 그리고 주겸 치약, 각종 건강차, 자리톨 캔디가 되겠습니다.
1: 지금 여러분 프로폴리스 비누를 오늘 오브레 만나실 수 있고요.
0: 네, 프로폴리스가 또, 염증도 잡아주잖아요.
1: 그리고 또 아토피는 되게 좋아요.
0: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1: 근데 또 우리 CBD 드링크 아까 우리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정말 통증. 네. 고통, 불면증에도
0: 잠 안 오시는 분, 우울증에도.
1: 약간 기분.
0: 나 요즘 우울해 이러신
1: 약간
0: 분들.
1: 약간 그 네. 뭐라고 좀 멜롱멜롱한 거 있잖아. 네. 멜롱꼴링한 그런 느낌.
0: CBD 드링크와 소주를 네. 섞어서 칵테일을 해 먹으면
1: 자,
0: 너무 좋고.
1: 워워워. 이런 분들은 드시지 네. 마시고 네. 아까 선물 주신 오늘 바르는 네. 거.
0: 아.
1: CBD 롤러도 있습니다 오늘
0: 네.
1: 준비돼 있습니다.
0: 벌레물인데도 좋고.
1: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CBD 구매하시는
0: 아토피도
1: 분들
0: 좋다는.
1: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덴탈 주겸 쪽은 누구나 다 하실 거고요.
0: 덴탈 주겸도 네. 오브레 만나실 수 있고요.
1: 그렇습니다. 각종 건강차 그리고 자일리톨 캔디 이런 거 이제 차나 사무실에 두고 이제. 입이 심심하거나 할 때 딱 씹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휘바
0: 치아에도
1: 휘바.
0: 좋잖아요. 자 리토리.
1: 그럼요.
0: 네.
1: 그런 것들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20, 30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브레 만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0: 오브레 행복.
1: 힐링.
0: 오브레 행운 대박입니다.
1: 솔직히 말해서 오브레 요새 햄버거도 못 먹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0: 네. 살 수 있는 선물이
2: 그렇죠.
0: 없는데.
1: 요새 오브레 햄버거도 못 먹는데 여러분 비누, CBD 드링크, 덴탈 주겸, 주겸 치약 건강차, 자리톨 캔디까지 그 외 더 많은 제품들을 오브레 오늘 행복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K힐링
1: 네.
0: 할인 매장으로 올림픽 갤러리아 분수대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마어마한 세일했던 제품들을 한 가지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이사님?
2: 네, 먼저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네.
2: 천원 원석 팔찌를 드리고요. 네. 이게 건강에도 좋고 천연이라
0: 네.
2: 또 오시면 또
0: 색색별로 있어서
2: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아름답고 아까 또 우리 캔디 누님은 본인이 굳이 선택했던 걸 놔두고
0: 제가
1: 저희,
0: 차던 빨간 거를 바꿔가셨어요.
1: 제가 차던 걸로 바꿔가셨어요.
0: 너무 이쁜
1: 디자인이
0: 색깔이었어요.
1: 여러 가지 있다는 점
0: 예.
1: 여러분.
2: 네 그리고 뇌 건강 그다음에 눈 건강
1: 눈
2: 한 알에 해결할 수 있는 비전 브레인 오늘 50불에 한 박스 드리고요.
0: 비전 브레인.
1: 아니 근데 이것도 네.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네요?
2: 네 하루에 한 알 드시면 딱 맞습니다.
1: 아니 저는
0: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신 분.
1: 그리고
2: 또 네, 맞습니다. 이거 컴퓨터 보시거나
0: 네.
2: 지금 저기서 일하시고 계신 분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1: 네.
0: 네.
2: 정말 이거 한 3개월 이상 드시면서 너무 많이 좋아진 분도 계시고
0: 와
2: 예, 원래 아주 네. 인기 상품이고요.
0: 네.
2: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늘의 왕 요거
1: 아,
2: 흑마늘인데
1: 비전 브랜드 가격이
2: 네, 50불에 드립니다.
1: 원래 140불인데 그렇죠?
0: 149불.
1: 50불에 만났습니다 네. 오늘.
0: 와~
1: 네, 비전 브랜드 놓치지 마시고요.
0: 10% 정도 세일이네요.
1: 네,
0: 비전 브랜드.
1: 그다음 뭐가 있었죠?
2: 네, 그다음에 마늘의 왕은 오늘 10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요.
0: 마늘의 왕. 이건 어떤
2: 피로.
0: 분들이 드시면 좋죠?
1: 후리가 되고 싶은 분들. 남자라면 후리가 되고 싶은 분들. 내가 왕이 될 성인가? 마늘 흑마늘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절대 혼자 못 만들고요. 누가 선물을 줘도 못 먹어요. 냄새도 나고 먹기도 거북하고 또
0: 네.
1: 호불호가 또 세요. 몸에 좋은 거 알아도 못 드시는 많은데 오늘 만날 수 있는 마늘의 왕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예, 굉장히 부드럽고
1: 드시기도
2: 냄새가 없고요.
0: 네.
1: 그리고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0: 들었거든요.
1: 아, 저기
0: 요거 두 박스. 아니요, 요거 파우치. 그러니까 요거를 두 박스 오늘 100불에 구매하시면요,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하나 선물로 주셔도 되는데.
1: 네.
0: 근데 아마 선물 근데 받으신 분들이 한 박스로 끝내지 못할 거예요.
1: 아, 너무 고급스러워요.
0: 어, 이거 드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 아버님 뭐 또 어, 공진당 구매하셨어요, 아버님? 공진 아? 아, 소금, 소금. 오, 감사합니다.
1: 네, 마늘의 왕.
0: 또, 야,
1: 오늘 두 박스에 100불이고요.
0: 자, 남자의 왕, 마늘의 왕 100불에 두 박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2: 그다음에 간피로 간 기능이 아주 빠른 회복제인데요. 오늘 리버케어를 100불에 네 박스를 준비를 했고요.
1: 아, 리버케어.
0: 이거 저희 네. 둘 다 사기로 했죠?
1: 네. 그러니까 우리 네. 훈이 씨가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이걸 하나씩 돌렸더니 다들 아. 그렇게
0: 친구들이 아니고 거래처.
1: 거래처.
0: 친구들은 안 주죠. 안 주는데 거래 이거 아시죠? 거래처 이거 주면은 되게 센스 있어 보여요. 근데 네. 드시고 난 다음에 다들 편해하시니까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사는 게 반은 선물용입니다.
1: 네.
0: 드리려고. 그리고 약간 어. 히말라야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것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사가고 가야 돼요.
2: 네. 숙취 해소제.
0: 숙취 해소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저희 또 한국에서 오신 기업들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그걸 항상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2: 네, 이게 훈이 씨 말씀처럼 네. 보통 이렇게 젊은 분들이 사가시면
1: 네.
2: 우연히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이거를 줬대요.
0: 네. 네.
2: 그런데 너무 이제 그 효과가 좋으니까
1: 네.
2: 이거를 이제 다시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아, 리버케어.
0: 네. 이거는요, 저 죄송하지만 이러고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들이 술을 드시면
1: 네.
0: 와이프분들 옆에서 닥달하거나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리버케어에서 딱 남편한테 줘보세요.
1: 응.
0: 여보 힘들지? 딱 줘보세요. 응. 남편 변합니다.
1: 진짜
0: 제 말 듣고 남편이 약 좋아하시면 뭐라 하지 마시고 리버케어 한번 써.
1: 어, 나 건강이 컨디션 너무 좋아졌는데 이러고 어. 더블로 드시는 거 아니야?
0: 아니요. 그러면 더 와이프한테 더 잘하죠.
1: 자, 리버케어가 그 간에 좋다는 리버케어가 네 박스에 100불이에요.
0: 네, 오늘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핫 아이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정말 최고의 보약이죠.
2: 네.
1: 유황 오리고
2: 요거 150불에 드리는데 네. 사실 이거는 너무 어 정말 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0: 맞아요.
2: 드리는 게
0: 네.
2: 이게 유황을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요.
0: 그렇죠. 그냥 먹이면 애가 먹겠어요.
2: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약재만 먹여요. 이 약으로 쓰는
1: 네.
2: 토종 오리.
1: 네.
2: 그래서 거의 2년을 넘게 길러야 약으로 쓸 수 있는데
0: 와.
2: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한 23가지가 되고
0: 와.
1: 네.
2: 가마솥에 넣고 그 장작불로 소나무를 쓰잖아요.
0: 네.
2: 소나무를 쓰는 이유는 열주조리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재는 약불에 해야 되고
1: 아.
2: 어떤 약재는 큰 불에 해야 되고 이걸 다 종합을 해서
1: 네.
2: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그래서 TV에 방영을 하는 걸 보면
0: 네.
2: 너무나도 정성을 많이 들이는 제품이 유황오리고인데 사람들이
1: 귀한...
2: 그냥 유황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쉽게
0: 네.
2: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간이나 신장
0: 네.
2: 그다음에 아까 또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
0: 네, 네.
2: 수술하시고 너무나도 약물이 많이 들어가서 몸이 정말 그 독이 많은 분들은 해독을 해야 이게 낫잖아요.
0: 그렇죠.
2: 네. 많은 그 약재들이 이렇게 기운을 주는 걸로 돼 있지 해독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0: 아, 그런데
2: 이 몸에 정말 강력한 해독을 시키면서 같이 힘을 주는 거는 유황오리밖에 없습니다.
0: 아.
2: 그래서 그 인산 선생이 이걸 만드시면서
0: 네네.
2: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유황오리오인데
0: 네.
2: 이게 150불이면은 정말 싼 가격이에요.
0: 그럼요. 아니,
2: 꼭 그러신 분들 있으면 드셔보시면
1: 네.
2: 이게 사실 그 암 환자분들이 키모 받고
0: 네네.
2: 그 세리투스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3년째 드시는데
1: 네.
2: 혈색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0: 아.
2: 예, 처음에는 살짝 마르시고
0: 네네네.
2: 이렇게 창백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정말 너무나도 좋아들 하시는데 그 정도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유황오리고입니다.
1: 네. 유황오리고 그 귀한 거를 뿌렸는데 150불에.
0: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수술을 안 하셔도 평소에 좀 기력이 없거나 좀 지치신 분들 드셔도 좋은 거잖아요.
2: 네. 간하고 신장을 살리는데 여기에 또 다슬기가 들어가 있고요.
0: 와,
2: 아까 다슬기. 말씀드렸지만 네. 좋은 약재가 한 23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정말 좋은 약재라고 생각을 하고
0: 이게 뭐 드시기도 편하죠? 그냥 숟가락으로 툭?
2: 네. 하고. 맛있어요. 되게 아. 맛있고 어떤 분은 이거를 비빔국수 같이 해서
0: 와.
2: 음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아요.
1: 진짜요?
2: 네.
1: 정말 이 유황 오리고 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0: 그렇죠.
1: 그 귀한 거를 이렇게 150불에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네요.
0: 이건 무조건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 네. 바로 K힐링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불스대 앞 K힐링 창고 대방출 세일입니다. 혹시,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혹시 지금 이동 못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주문해 주세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1: 네, EBT 카드도 환영하고요. 네.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또 산삼을 빼는 수 없죠 오늘.
1: 산삼.
2: 예, 산삼 순백 원액 100%가 오늘 250분에 드리는데 이 제품은 앰플병으로 되어 있어서 딱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데
0: 네.
2: 예,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흡수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어디 몸에 마비 증상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좋아요.
0: 예,
2: 기력에도 좋고 그리고 오늘 예. 250분에 드리고 산삼 그대로는 원액 70%를 쓴 아주 쌉쌀한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인데 오늘 100불에 드리고요.
1: 네.
2: 그다음에 레티놀 콜라겐도 또 10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요.
0: 네.
2: 여주화는 오늘 100불에 세 박스.
1: 여주.
2: 예, 아이들 키 성장 그다음에 아주 부산한 아이들한테 좋은 그 아이키노피.
0: 딱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 키 커야 되고 부산함 없어야 되면 이게 아이키노피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 예, 맛있으니까는 많이 드시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드시고 나서 힘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걸 찾으신 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이거 드시면서 기력도 나고 저 뭐 약간 네. 노화가 드셔진 것 같다는 말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두 박스에 오늘 100불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오늘 정말 대박 세일이군요.
0: 정말 대박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오미자청. 네.
2: 그래도 방광 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피부 예, 그다음에 신장 안 좋고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좋은 오미자청이 오늘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아, 이거 정말 발효하는 것들이 몸에 좋잖아요. 너무 좋은 오지마 오미자청.
0: 오지마.
1: 오지마.
0: 오지마.
1: 오미자청.
0: 네. 한글자에 기다립니다. 오지마.
1: 누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야,
1: 자 스킨케어를 위해서
0: 네, 올게닉.
1: 네,
2: 올게닉으로 만든 사펌 천연 스킨케어 오늘 15불에 드리고요.
0: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올게닉 천연 스킨케어가 네. 15불입니다, 여러분.
1: 네, 네 그리고 에센스 패딩도 있고 네. 하나 보니까 뭐.
0: 그러니까 네. 스킨 쪽으로. 아니 여러분 올게닉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1: 네.
0: 올게닉 제품 오늘 15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K 힐링입니다. 와서 꼭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또 그 다음에 뭐죠?
1: 콘드로이치.
2: 관절에 좋은 콘드로이치는 오늘 2 플러스 1에 또 선물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네. 좋은 글루토치온 콜라겐도 오늘 2 플러스 1에 선물이 나가고요.
0: 네.
2: 그다음에 머리 탈모 네. 예방에 최고인 맥주 효모 비오틴도 2 플러스 1에 선물 나가고 단케어 골드도 오늘 4 플러스 2에 선물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의 용융 주겸 자주겸 2개 구입하시면 20% 할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뼈에 좋은 홍화 스틱, 그 다음에 기침가래 해소천식에 도의 무효 2개 구입하시면 무조건 20% 할인 받으시고 정말 맛으로 승부하고
0: 네.
2: 정말 약이 되는 주겸된장은 오늘 3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난 주겸된장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1: 네.
0: 주겸이라는 게 전 뭐 치약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입에 가글 하고 막 이런 네. 걸로 했는데 된장을 만드셨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알았더라면 좀 우겨서라도 맛 보여달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샀고요. 산 이거를 여러분 드셔보시면 다른 데 잘 못 드신대요.
1: 가격 그대로래요. 1kg에 오늘 하루만 또 35불에 마지막으로 한번 세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모든 주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네. 제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1: 올랐어요.
0: 근데 케일링에서는 오늘 여러분께 20%나 낮춰드립니다.
1: 와.
0: 남들이 모두 내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우리 K힐링. 남들이 가격 올릴 때 내려주시는 K힐링.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1: 네. 힐러리아 올림픽 힐러리아 2층 K힐링으로 오시면 이 절호의 찬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323-730-8880 전화 주문도 되죠?
2: 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 네. 323-730-8880으로 오늘 놓치시면 진짜 끝인.
0: 아 그러면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수밖에 없죠.
1: 네. 절호의 찬스 잡으세요.
0: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네. 무엇을 제가 사서 먹었거든요.
1: 오늘 무엿
0: 세일 없나요?
1: 무엿.
2: 오늘 무엿 두 개 구입하시면 두 병 네. 구입하면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무엿 또 해주시는 거예요?
2: 네.
1: 요즘요. 아니 감기가 왜 이렇게 유행해요?
0: 그러니까
1: 못 일어나 그리고
0: 목 칼칼하신 분들 와.
1: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무엿.
2: 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게 특징인데
0: 맞습니다.
2: 처음에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기운을 눌러놓고. 그때부터 이제 무엿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 후유증을 금방 잡고 이게 잘 안 네. 떨어져요. 근데 그 아주 정말 그때 무엿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1: 네.
2: 그렇게 요령 있게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 기침가래 그쪽으로는 아주 최고의 네.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1: 아, 우리 케일링에 오면 건강해지는 곳이에요. 뭐든지 다 원래 자연 천연에서 약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약들이에요.
0: 그게 제일 좋죠.
1: 네.
0: 아니 저는 사실 무여서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네. 얼마 전에 감기 걸려서 제가 편도선이 굉장히 부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죠. 약 처방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가 목이 따가워서 약을 먹는데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무엿이 있어. 그걸 꿀떡꿀떡 삼켰어요.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1: 아.
0: 그 제가 아시는 분도 죄송합니다. 네. 와이프가 안 듣고 있겠지? 여자분들 동생들한테 사줬거든요. 근데 목 아프면 먹으라고. 근데 다들 좋아해.
1: 아, 이 무엿은 유명하죠. 유명해. 유명해. 네.
0: 오늘 두 병 구매하시면 20% 세일 가능하신 것도 네. 무엿입니다.
1: 네. 케일링에서 바로 이 팝업 스토어를 정리를 하는 총정리 창고 총정리 털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일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5분의 행복 그리고 할인 매장 총정리 그리고 네. 공짜 선물까지
1: 네.
0: 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따따블 혜택을 오늘 네. 꼭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나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이 한 이제 한 1분 남았거든요. 방송까지 네.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 7시까지는 일단 영업하시죠.
2: 네, 그렇습니다.
0: 네, 7시까지 일단 오시면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훈이나 미혹실을 못 보더라도 오늘 내 꼭 오셔서 이 엄청난 혜택을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이 K힐링 할인 매장 총정리 세일은 바로 월요일까지
2: 네, 월요일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0: 그래서
1: 때문에
0: 그래서 오늘 7시까지 오셔야 돼요.
1: 네, 빨리빨리 오셔서 그럼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 할인 매장이고요. 못 오시는 분들 전화 주문 가능하십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OTC카드도 가능하시고요.
1: 네. 오늘 저녁 7시까지 영업합니다. 오셔서 네. 마더스데이 선물 또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런 마더스데이에는 주인분들 어머님이신 그럼요. 모든 분들한테 따뜻한 선물 오불의 행운 오불의 행복 이 오불짜리도 얼마나 좋은 게 지금 많아요.
0: 너무 많아요.
1: 네,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0: 지금 저도
1: 천연 원석 팔찌도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께 선물로 드려요.
0: 선물로. 근데 이거는 공개방송 때니까 이제 아마 거의 안 남았을 거예요. 네.
1: 뭐 그래도 지금 가능하니까
0: 남은 건 좀 주시겠죠.
1: 빨리 오세요.
0: 방송 들었다 가세요.
1: 빨리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0: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떠날 때인데 이사님은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 한번 해주시겠어요?
2: 네. 어머니 날 맞아서 그 좋은 그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또 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뭐 꼭 오셔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K힐링의 제품들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시죠. 한번 구입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쭉 뭐 5년 10년째 가는 그런 곳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 많은 오늘 마더스데이 위켄드를 맞아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행복과 사랑이 항상 많이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정말 끝없는 창고털이 이 많은 세일 혜택을 많이 많이 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K힐링 할인 매장에서 저 탱자와
0: 저 후리후리가 함께했던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1: 우리 끝으로 한번 외칠까요? 어머니
0: 뭐랄까요?
1: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0: 자,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의 작은 의미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서희와 히스토리의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 바로 하와이. 그곳은 단순한 이민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을 던져야 했던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1903년 첫 공식 한인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아침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은 종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이라고 해봐야 쌀과 한두 가지의 반찬, 그마저도 부족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탕수수밭. 칼을 들고 줄기를 베어내는 작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합니다. 햇볕은 머리 위에서 그대로 내려 꽂히고 사탕수수 잎은 날카로워 피부를 베어냅니다. 하루 10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이어지는 노동. 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달에 약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숙소비와 식비를 해결해야 했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숙소는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나무집,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구조였죠. 프라이버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농장에는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 노동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각 민족은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되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임금이 다르고 생활 환경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한인 사회가 미국에서 살아갈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와이 이민 초기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남성 노동자였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진 신부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고 그 사진만 보고 결혼을 약속한 뒤 하와이로 오게 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그 사진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고 단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나이가 많거나 전혀 다른 인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처음 만나는 순간 서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을 받아들이고 낯선 남자와 함께 삶을 시작할 것인지 많은 여성들이 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농장일을 함께 했고 아이를 키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만든 변화는 큽니다. 밥상에 따뜻한 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다음 세대가 생겼고 교회와 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노동 중심의 공동체가 가정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사회는 단순한 노동집단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시간이 흐르면서 하와이에 있던 한인들 사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든가? 처음에는 생존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한계입니다. 농장 노동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식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농업, 철도, 상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하지만 이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잡으면 친척과 지인을 부르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연쇄 이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이민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본토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생존에서 벗어나 기회를 찾는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하와이를 떠난 한인들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됩니다. 세탁소, 식당, 소규모 상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 인종에 따른 계약.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인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족 명의로 또는 공동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타운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은 사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의 역사입니다. 단 한 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걸쳐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로 들어온 한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떤 갈등과 선택을 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대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화려한 코리아타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캘리포니아로 들어온 한인들은 대부분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와이 농장에서 어렵게 돈을 모은 사람들, 혹은 독립운동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동해온 사람들, 그들이 처음 마주한 캘리포니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초기 한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지역은 농장과 철도 주변이었습니다. 오렌지 농장, 포도 농장, 채소 농장. 캘리포니아의 농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다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과일을 따고, 어떤 사람은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하와이에서는 계약 노동자로 움직였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스스로 선택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조금씩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한인들은 아주 강한 생존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일 중 하나는 작은 자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인종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세탁소, 작은 식료품점, 구두 수선, 채소 장사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한인들이 운영하던 세탁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고 옷을 배달하고 가게 뒤편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죠. 남편은 배달을 하고 아내는 세탁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게 일을 돕습니다. 사실 그 시절 한인 가정에는 퇴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곧 집이고 집이 곧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보다 자녀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신의 삶을 거의 희생하다시피 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합니다. 실제로 초기 한인 사회에서는 배워야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난해도 학교는 보내야 했고, 책은 사줘야 했고, 영어는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한인 사회의 특징이 됩니다. 교육 중심의 문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이민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아시아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이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민자들은 가장 먼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지금 들어도 익숙한 이야기죠?
당시 한인들도 이런 시선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럴수록 공동체가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가게를 열면 같은 한인들이 먼저 찾아가 물건을 사고 새로 이주한 사람이 있으면 방을 구해주고 일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ith it. 초기에 한인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일자리 정보가 오갔고 아이들 교육 이야기가 있었고 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인 사회는 차별 속에서도 점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들은 조금씩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작은 가게들이 생기고 한국 식품을 파는 곳이 생기고 한국어 간판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코리아타운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2세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는 생존의 시대를 살았고 자녀 세대는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사업가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이 질문은 이후 세대가 계속 마주하게 될 정체성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 이민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0: that.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거리,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드나드는 한인 마켓과 식당들,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초기 이민자들의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인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성공과 갈등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LA 한인 사회의

0: 도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2: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1: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청와대 역시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5: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4: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4: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르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0: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7: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8: 나프티시 이란이 예관하 متعرض دشمن ایران کردن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7: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7: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0: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0: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1: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10: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2: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10: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상 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3: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14: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13: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5: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13: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종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0: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세트 메뉴보다 단품을 주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6: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7: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요즘 유통과 물류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요. 바로 아마존이 자사 물류망을 외부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배송을 대신해 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제2의 AWS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WS라는 건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이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런데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 남는 컴퓨팅 자원을 다른 회사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 세계 IT 인프라의 핵심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존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AW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인데요. 창고, 배송 네트워크, 마지막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라스트 마일까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을 외부 기업에게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건 단순히 사업 하나가 추가했다가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팔려면 생산, 창고, 배송까지 다 갖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회사는 경쟁이 어려웠죠. 그런데 아마존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브랜드도 물건만 만들면 됩니다. 배송은 아마존이 대신 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동시에 물류회사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FedEx나 UPS 같은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의 핵심 수익은 고마진 배송입니다. 특히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죠. 그런데 아마존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이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보면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부 효율화입니다. 아마존도 처음에는 자기 배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류망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화입니다. 이걸 외부에 열어주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산업 재편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밀려나거나 새로운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되어 온 흐름입니다. 택시는 우버로, 숙박은 에어비앤비로, 방송은 넷플릭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물류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해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를 바꾼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물건을 파느냐보다는 누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원유 재고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스미스삭스에서 이 감속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즉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죠. 원유 재고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비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집에 쌀이나 라면을 쌓아두는 것처럼 국가나 기업들도 원유를 저장해둡니다. 이 재고가 많으면 시장이 안정적이죠.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공급 문제입니다. 산유국들이 생산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생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요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공, 물류, 제조업이 계속 돌아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고는 줄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가 상승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건 물가입니다. 가스비가 올라가면 운송비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켓에서 장을 볼 때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지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에너지 문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금리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출이자, 모기지, 보험료 투자 수익률까지 전부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이나 상업용 보험에서는 수리비, 부품비, 운송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가스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비, 금융, 보험까지 전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물류비, 에너지 비용 비중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흐름도 계속 봐야 합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 우리의 지갑을 가장 먼저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항공업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였던 스프린 에어라인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가 항공이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저가 항공의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기본 요금은 낮추고 수화물, 좌석 지정, 기내 서비스 등에서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이 크게 바뀌었죠. 먼저 비용 상승 때문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인 연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파일럿, 승무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쟁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오히려 저가 노선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싸면 무조건 선택한다는 소비 패턴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비스가 더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항공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낮아지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이 안 남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릿이 무너진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노선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스피릿이 빠진 자리를 다른 항공사들이 차지하려고 경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 재편인데요. 저가 항공과 대형 항공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단순히 얼마나 보다 전체 경험이 어떤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편안한 좌석, 정확한 시간,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 시장과도 비슷한데요.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는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스피릿의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고 선택하기보다 전체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종류의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일 쇼크는 1970년대처럼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훨씬 복합적이죠. 최근 상황을 보면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했고 실제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하루 수천만 배럴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물리적인 부족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번 쇼크는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했죠. 이번 충격은 석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 옷, 가구,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용품까지 95% 이상이 석유 기반의 화학 제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 가스비가 비싸진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물건의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일부 화학 제품 가격이 60% 이상 급등했고 글로벌 생산의 20% 정도가 차질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해보면 예전 오일 쇼크는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전기뿐 아니라 집 짓는 자재, 식탁, 옷, 스마트폰까지 모든 재료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쇼크는 훨씬 깊고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지는데요. 먼저 물가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경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책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즉, 대출이자 부담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류의 오일 쇼크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공급망 자체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경제 변수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에너지는 안정적이다라는 전제를 버려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조금 더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국 위안화의 빠른 성장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오랫동안 미국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통화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흐름 속에서 위안화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들을 보면 러시아에서는 은행들이 위안화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위안화로 돈을 빌리거나 거래하는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달러만 쓰는 시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 제재, 갈등이 많아지면서 특정 통화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전략인데요. 중국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에서 위안화를 국제 결제와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자체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예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은행을 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은행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안화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느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달러는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의 약 50% 이상이 달러이고 위안화는 아직 3%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위안화 사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에너지 거래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여러 개로 나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달러, 위안, 유로가 함께 쓰이는 구조이죠. 그리고 금융도 기술 경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환경이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통화를 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히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질서 자체를 바뀌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에너지와 통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투자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들립니다. 지금 시장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주식시장을 두고 명백한 도박장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까요? 이건 단순히 시장 비판이 아니라 지금 투자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장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이후보다 분위기로 움직이는 투자. 이건 투자라기보다 누가 더 늦게 빠져나오냐를 겨루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런 상황을 도박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유동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돈이 갈 곳을 찾다가 주식시장으로 몰린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속도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SNS,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너무 빠르게 퍼집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휩쓸립니다. 이걸 흔히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가치가 아니라 기대와 분위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버핏이 강조해 온 것들. 지금 상황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100달러짜리 주식이 비싼지 싼지는 가격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제 가치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만 달러라도 좋은 동네, 안정적인 렌트 수익이 나오는 집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치도 애매하고 수익도 불확실한 집이라면 비싼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핏의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해안 중에 현금을 보유할 용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버핏은 좋은 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에서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언제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크는 보이지 않을 때 커진다 인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면 출구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안전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기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경제의 흐름이 결국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버핏은 항상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함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속도를 줄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남보다 빨리 가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원칙은 어떤 시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휴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0: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in the last hour, but perhaps that will come.
0: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0: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3: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고요.
0: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 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탱크가 빈 상태의 시스타 3호와 세부다호의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20조 원어치 이상의 이란산 석유가 실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4: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0: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격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مسئولیت اسمی آتش بس قرار داریم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تمام توان هم آمادگی دارن و هم با دقت رصد میکنن هر جا هم که لازم باشه
0: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대미 투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당국이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2: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6: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6: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서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4: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8: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7: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9: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호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0: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1: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0: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2: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고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한국이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를 언급하며 한국이 인권과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2: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죠.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루에 듣는 문학은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면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헤르만 헤세의 대면. 제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조금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철학적일 것 같기만 하고 어두울 것 같고 읽으면 뭔가 시험 보는 기분일 것 같은 그런 책으로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의외로 솔직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성장 이야기, 흔들리는 청춘 이야기고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혼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왜 남들처럼 못 맞추지? 왜 자꾸 난 이상한 쪽으로 끌리지? 난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의 작가는요,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입니다. 허세 아니고요. 헤르만 허세가 아니고 허세가 아주 많은 헤르만 헤세. 독일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시죠. 네, 인간의 그 내면, 성장, 방황, 자아찾기 이런 주제를 굉장히 깊이 다루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미안뿐만이 아니고요, 수레바퀴 아래서, 그리고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이런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가십니다. 이 헤세의 작품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한데 읽고 나면 마음속을 꽤 오래 흔든다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춘, 방황,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은 주제를 잘 그려내는 그런 작가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데미안은 지금 듣고 읽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품입니다. 자, 데미안 함께 들어와 볼까요? 데미안, 우리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입니다. 에밀 싱클레어. 어린 시절의 싱클레어는요, 비교적 평화롭고 단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요. 부모님은 선하고 굉장히 뭐 평범한 가정이에요. 네. 싱클레어는 이런 세계를 밝고 깨끗한 세계로 느낍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정답 같은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바르게 크면 되는 그런 세상. 어린아이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한 그런 세상일 수 있죠.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깔끔하게 좋고 나쁘다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알죠. 밝은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상한, 조금은 이상한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건 그 어두운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데미안이 바로 이게 시작점입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요, 동네에 좀 거친 아이죠, 이제 훈이 같은 아이, 네, 그런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랑 얽히게 됩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괜히 아 내가 좀 이래 이러다가 자기가 사과를 훔친 적이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빌미로 크로모에게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센 척 하려다가 일이 막 커지고 별거 아닌 척 거짓말을 좀 했는데 허풍을 하나 던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이 커지는 거. 싱클레어 딱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척 했는데 점점 겁이 나는 거야. 막 돈도 뜯기고 협박당하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이 멘탈이 깨지는 거죠. 이때 싱클레어 앞에 아주 이상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막스 데미안.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요 어떻게 보면 또래 같지 않은 그런 소년이라고 해요. 막스 데미안. 이 친구 데미안은요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서리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겁도 없고요. 남들이 이건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이제 반 아이들 사이에 한 명쯤은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이렇게 뭔가 나이는 다 비슷한데 눈빛이 깊고 고요하고 왠지 가까이 가기 조금 두려운 그런 친구. 훈이랑 반대되는 친구죠. 이 싱클레어는요 그런 친구 데미안에게 끌려요. 근데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 자, 재밌죠. 자, 데미안은요 일단 싱클레어를 그 협박하는 크로모에게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뭐 집중적으로 설명되진 않는데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중요한 거는요 데미안이 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그냥 멋진 사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싱클레어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싱클레어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데미안이에요. 이 대표적인 장면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해석인데요.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카인을 죄를 지은 나쁜 인물로 배웁니다. 근데 이 데미안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놔요. 사람들은 카인이 무서워서 또는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어? 뭐야?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또는 뭐 우리 가정 아니면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배운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고 아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짜 나만의 생각, 나의 자기 생각을 그때부터 어느 순간 하게 되죠. 자, 이 싱클레어가요 점점 자기 안에서 두 가지 세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세계, 그 앞에 말씀드렸던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뭔가 안정적이고 포근하고 그런 빛의 세계. 근데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렵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낯설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 이 작품이요 계속해서 이 둘의 충돌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헤르만 헤세가 어둠을 단순히 어둠은 나빠 이렇게 나쁜 것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진짜로 인간답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렵네요. 오히려 인간이 진짜 성장을 하려면 그 어둠도 통과를 해야 한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척하는 거 있죠. 바른 척만 하고 모범생처럼 인생을 산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욕망, 혼란, 두려움, 충동, 이상한 것들 이게 내가 마주치고 이걸 이겨낼 줄 알아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야, 근데 그런 거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꼭 착해야만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죠. 본인이 그거 의도와 뭐 다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보여주는 데서 너무 성실하고 바르게만 보여야 되는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자, 이쯤 되면은 데미안이란 책이 왜 많은 청춘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책이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를 잘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 속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그런 복잡함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도 문득 근데 나는 왜 이 길이 좀 이상하지? 왜 아닌 것 같지?
답답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 사람. 이상하게 외롭고 이상하게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낯설다 느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데미안이라는 책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데미안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마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노래가 여러분 데미안이잖아요. 책이 데미안. 뭐해? 데미안. 데미안해요. 데미안해요. 데미안. 미안해요. 우리 페이지가 부르는 미안해요. 들으시고 잠시 후에 전 다시 돌아올게요.

0: want to love forever. I'm sorry, baby. Go on. I've been lonely. I've been waiting for you. Oh, yeah. See you.
1: 네, 페이지의 미안해요 들으셨습니다. 저의 선곡이 어떤가요? 데미안이라서 미안해요. 네? 데미안이니까 미안해요. 이전에 제가 남성분들은 한 번쯤 노래방에서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몇 번 불러봤거든요. 이 중간에 남자분 서악하는 부분은 서악으로 하고 이 여성분은 가성으로 부르고 그래서 아주 그냥 꼴불견이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요. 뭐 분위기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데미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즐겁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데미안에 대해서 2부에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촥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계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뜨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윤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서른, 마흔, 오십, 육십,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퇴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죠.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휴게소를 못 드시는 분이 막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 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아 뭐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그래서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Mother's Day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Mother's Day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NSX가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인 X챗을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메신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X챗에 대해 알아봅니다. X챗은 X의 다이렉트 메시지, DM 기능을 별도 앱으로 분리해서 만든 메신저입니다. 단순한 채팅 앱을 넘어 머스크가 추진해온 슈퍼앱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챗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X챗의 핵심 경쟁력은 AI입니다.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가 탑재돼 대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고 사진 속 정보를 분석해 쇼핑이나 예약까지 도와줍니다. 단순 메신저를 넘어 대화형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죠. 또 전화번호 없이 X 계정만으로 전 세계 이용자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도 눈에 띕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도 강조했습니다.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해 운영사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고요. 화면 캡처 제한, 메시지 자동 삭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무광고 원칙을 강조하며 기존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결제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슈퍼앱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중심의 이용 환경이 견고한 만큼 실제 이용자 확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이 연령의 상한을 13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힐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해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공론화 논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인 효과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보완을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길 가던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경찰청은 2022년부터 그간 통계도 없었던 묻지마 범죄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공식 통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살인, 살인미수 혐의는 35.4%를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6: LA 시의회가 새로운 세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드린 나자리안 LA 시의원이 비영리 회원제 클럽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신설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사설 골프장과 컨트리클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시설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이런 감면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새 세금이 도입되면 LAC는 연간 수 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회원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C는 최근 몇 년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여러 차례 세금 인상을 시도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핵심 대중교통 시스템인 바트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트 운영진은 일부 역 폐쇄와 운행시간 단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출퇴근 승객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노숙자 문제와 치안 불안이 더해지면서 승객들의 발길이 더욱 끊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북가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